네, 오늘 첫 곡 한영애님의 목소리 조율이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많이 달라져 있긴 해요.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진짜로 70, 80년대 열대야 횟수보다 2000년대 이후에 많게 3배가 늘었고 폭염도 일수가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여름은 확실히 다른 여름이었던 거죠. 옛날 사람. 근데 뭐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자 아무튼 오늘 장조림 얘기로 다들 지금 위로를 해주고 계세요. 사연자분께 김현수님이 요즘 땀 흘리면 염분 많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짜니까 오래 먹을 수 있고요. 조금 저기 버터 넣고 장조림 비빔밥 어때요? 라고 김미라님. 그러게요. 뭐 이거 저희 남편이 보낸 사연인가요? 라고 공호 이사님이 제가 지옥에서 온 장조림이라고 놀렸는데 지금 사진을 보내셨는데 그냥 메추리알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얘는 뭐 소고기도 섞여 있나? 아무튼 좀 비주얼이 무서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3941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꽈리고추 넣으면 다 희석된 데서 사서 넣었는데

0: 먹었는데 세 봉지를 넣어도 안 돼서 한 달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살려내셨네요. 네. 망한 요리 경험담 재밌는데요. 네.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일단 3, 4부에 이 코너 진짜 들을 만큼 들었나 했는데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이 노래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난주에만 해도 사준 메모리즈하고 아쿠아의 바비걸을 들려드렸는데 맞아 이 노래를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이런 반응이 너무 뜨거웠었는데 네 지금 몇 곡 더 남아있고요.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내가 귀에 피나도록 들었는데 요즘엔 도통 듣지 못했다 싶은 노래 그 노래와 얽힌 사연도 그때 얘기 함께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지런히 사연 받아서 3, 4부에 이 노래 어디 갔지? 이걸로 한번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1, 2부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오투기 카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와 꾸며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두루놀이라고?
5: 두루놀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위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Save Your Tears. 제가 들을 때는 80년대 바이브가 그득한데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요즘 곡들을 떠올리시는 아침 가족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유행이 돌고 도는 거죠. 딱 요런 날 심장을 뛰게 하는 비트라고 신용화님이. 저는 우리 딸하고 10월에 위켄드 콘서트 가는데요. 7599님 피켓팅에 성공하셨군요. 주변에 진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 일단 망한 요리 사연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된장국 맑게 끓이는데 보통 알배기 배추를 넣는데요. 없어서 제가 양배추를 넣었어요. 한 끗 차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 양배추가 적 양배추여서 대참사가 났어요. 된장찌개가 보라색이에요. 9731님. 아, 하필이면 왜 또 적 양배추였을까요? 아, 박오키님. 제가 단호박 스프를 했거든요. 근데 단호박 껍질을 안 벗기고 했더니 녹색 스프가 됐어요. 아니, 껍질 꼭 벗기란 말이 없었는데 이상하네. 아니, 그 단호박은 그냥 속을 파서 해야 되는.

아닌가요? 아, 진짜. 춘장으로 짜장하려고 그랬는데요. 팥죽이 된 기억이 있어요. 밥에 비빌 수 없을 만큼 끈적했던 기억이. 오승아님. 그게 참 신기하죠.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춘장을 기름에 넣고 잘 볶아서, 아이, 그러니까 짜장면 아무나 못 만들죠. 몇 년 전 둘째 생일이라 전날 미역 사서 당일 아침에 미역국을 불리려고 꺼냈는데요. 다짐하였어요. 다행히 휴일이라 부랴부랴 다시 사서 늦은 아침을 먹었던 기억. 0197님. 다 그러고 이제 살림이 느는 거겠죠. 네, 아무튼 지금 사연 소개된 분들이 망했는데 뭔가 묘하게 당당하세요. 나는 하려고 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적인. 예. 네, 뭐 얘들이 이상한데? 약간 이런 부대찌개에 소시지가 없어서 급한 대로 천하장 그거에 장사 소시지를 넣었는데요. 아무 맛도 안 나지 뭐 걔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거는 계란에 부쳐야죠. 어, 노현준님도 재밌는 경험. 자, 이어서 5335님이 뮤즈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셨는데요. 패닉스테이션입니다.

아유, 아주 다이나믹한 뮤즈의 패닉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망한 요리 한두 개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5388

님이 저는 굽는 건 무조건 식용유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삼겹살 처음 구울 때 식용유를 그득 두르고 굽다가 그거 엄청 튈 텐데. 어우, 화상 안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댁일 때 시댁에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국수 먹자 하시길래 라면 냄비에 국수를 한 다발 다 넣었더니 그냥 냄비가 또 국수가 떡이 됐던 아찔한 기억이. 1인분이 얼마인 줄 몰랐쥬. 5424님. 또 은근히 나는 하려고 했다. 그죠? 예. 또 당당하세요. 된장 맑게 풀어서 쑥국을 끓였어야 하는데 된장을 안 넣었어요. 깜빡하고. 그냥 그거 그면 뭐 목욕탕 가면 쑥탕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까지 놀려요. 아, 진짜. 7582님. 아유, 더운 아침에 음식 실수 얘기 들으니까 좀덜 더운 것 같아요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5424님. 자, 더운 김에 4573님이 신청하신 선미의 노래 듣죠. 열이 올라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0: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대요. 전체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44%였는데 초고령화 사회와 약값 폭증으로 인해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쯤 되면 한 해 적자가 44조 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더 벌면 더 내는 공정한 부과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현재 연 2천만 원인 공제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늘어난 부담만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올지가 관건이겠죠. 자, 미래의 꿈나무.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의사, 3위가 유튜버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 훨씬 현실적인 그런 꿈들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얼마 전만 해도 2017년에는 희망직업 1위가 교사였고 유튜버는 순위권 밖이었대요. 근데 뭐 최근에 우리가 체감하듯이 이런 1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유튜버가 5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운동 선수들과 함께 하긴 뭐 그런 걸 보고 꿈을 꾸게 될 테니까 네. 아무튼 아이들의 꿈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고급 횟감으로 꼽히는 참다랑어가요.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죠?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참다랑어가 우리나라 바다까지 올라온 건데 하지만 어민들은 이 상황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대요.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가 연간 1219톤. 왜 또 이렇게 홀수로 끊어지기까지? 이미 어획 한도가 소진이 되어서 잡힌 참다랑어는 팔 수도 없고 다시 바다에 놓아주거나 폐기해야 된대요. 아, 이런. 이게 진짜 예전과 달라진 바다 환경을 고려해서 어획 제한을 빨리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싼 참다랑어

부모를 눈앞에서 놔줘야 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리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참치 통조림, 그 안에 진짜 참다랑어가 들어가 있는 줄 아셨나요? 아니 아무튼 예, 참치회에 쓰이는 그런 고급 참다랑어는 아니고 참치캔 속에는 바로 이 물고기가 들어있는데요. 지방이 적어서 오히려 담백하고 열처리 후에도 식감이 잘 유지되는 이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다랑어는 다랑어인데 참다랑어는 아니에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곡 드리는 동안 맞춰주세요. 자, 박재범 피처링 아이유입니다. 가나다라.

예, 가나다라, 가나다라. 오늘의 힌트송 박재범과 아이유의 가나다라였습니다. 참치랑 달걀 없으면 아이들 못 키우죠? 5333님. 아, 김도요. 아, 치즈도요. 아, 미역국도요.

그렇게 세면 뭐 한 열 템은 있어야죠. 유산균 세트 받으실 주인공 5333님 유치감치 가다랑어. 왠지 참과 가가 붙으니까 참은 참이고 가는 다랑어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뭐 우리가 먹는 참치캔에 걔들도 다 참치라고 부르지 않나요? 근데 우리 어휴, 나형 PD는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자기 지금까지 속았다고. 참다랑어가 아니면 그것은 참치가 아니다 라고. 저는 그 입 삐죽하고 애들 다 그렇게 생긴 거면 다랑어. 한윤아님, 참치캔으로 만든 모든 음식은 맛있어요. 참치찌개도 김치찌개가 더 김치찌개도 돼지고기파 아니고 참치파입니다. 가끔 그쵸, 참치 김치찌개만의 그 풍미가 있어요. 여기 한 분 또 분노하고 계세요. 6522님, 참치캔이 참치가 아니었다니. 아니 걔들도 참치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리고 세 분 더, 4547-2051 노승현님, 예,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울이라는 이름의 인디 뮤지션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장기하와 얼굴들이 있었던 붕가붕가 아티스트 컴퍼니 소속이고요. 뉴욕에서 재즈 보컬을 전공했어요. 예. 노래 제목이 재밌습니다. 어영부영.

서머솔트라는 텍사스 출신 밴드인데요. 이게 참 이런 게 편견이에요. 왠지 텍사스는 이런 음악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좀 유럽 밴드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데자뷰라는 노래였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장르 혼합인데 귀엽네요. 박혜와 이건 어영부영에 대한 두 곡 다 아무튼 좀 하나는 우리 곡 하나는 팝이었지만 그렇게 혼종된 느낌의 상디 그거 알아요? 상디라

0: 라디오는 음악이 진짜 찐이라는 거. 저 진짜 내려야 되는데 미니 켜고 아 차에서는 이만 내릴게요. 박은지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런 칭찬이 제일 좋아요. 사실 형님 아빠 빚 때문에 7년간 흩어져 살던 가족이 드디어 함께 모여 살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살게 된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동안 정말 생리별을 하고 계셨군요. 8738님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암스테르담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조카가 한국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시원하다고. 작년까지 선풍기도 없었고 종이로 부채 만들어서 붙이면서 살다 왔대요. 네덜란드도 그런가? 근데 그만큼 살기 편했다라는 반증 아닌가요? 그나마 여름이. 아 근데 어제 진짜 뉴스 보는데 프랑스에 파리에만 뭐 만 번 넘게 낙뢰가 떨어지고 아 유럽이 이렇게까지 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진짜 하루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말 다방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싸우지 말고. 아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사람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저희가 캡슐 세제와 건조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원래는 기타를 치던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조지 에즈라가 노래하는 2586님의 신청곡 Green Green Glass 듣고 3부로 바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동 캠

0: 개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원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으로 7월 9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한 명의 유명 팝스타가 하늘의 별이 되셨죠. 제가 막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 진짜 이 노래야말로 틀면 나왔던 예, 이 노래 어디 갔어? 할 만큼 당시 70년대 국내 팝 씬에서 또 큰 사랑을 받았고요. 뭐 유럽과 미국 할 거 없이 이 노래로 사실 이분이 원래 목소리가 허스키하지 않았는데 성대 수술을 받고 나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10살 정도 됐을 때 허스키 보이스라는 얘기도 이분 때문에 처음 알았던 것 같고요. 이후로도 굵직굵직한 히트곡이 꽤 있어요. Holding Out for a Hero라는 곡, 그리고 Total Eclipse of the Heart, 주로 대곡들 막 뒤에 합창단이 막 촥 노래를 받쳐주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알린 곡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European Country라고 이런 장르를 부르기도 했대요. It's a heartache. 요즘 말로 하면은 마상이죠. 마음의 상처, 실연. 자, 별이 되신 보니 타일러를 추모하면서 그녀의 히트곡, 초창기 히트곡 It's a heartache 함께 듣습니다.

0: 아, 이 시절 국내에서 옆집 앨리스를 노래했던 가만 있어봐. 그 팀 이름이
1: 스모키.
0: 네, 스모키죠. 막 여기저기서 울렸던 네.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팔순 어머니가 보니 타일러 TV에서 보시고 금발의 여리여리한 모습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셨던 생각이 난다는 임현희님. 줌바 댄스에서 댄스 버전으로 했던 노래네요. 네. 보통 이런 거 템포 막 올려가지고 아, 편곡 따로 안 했을걸요? 그냥 템포 바꿔가지고 목소리가 좀 세된 소리로 나오는 임은경님. 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엘도라도였나? 아무튼 그 있어요. 그 당시 에어로빅 때 템포 좀 올리면 가뜩이나 좀 부담스러운 노래인데 아무튼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이논,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에어비앤비, 가마치 통닭, 브람스 한마 의자와 꾸며드릴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효소에 대한 그레이트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정한이님이 신청하신 하버드의 Clean and Dirty였습니다. 논문 쓸 때 라디오만 틀면 흘렀던 곡이었는데 아 물론 이 노래 들으면 그 논문의 아픔이 떠오르지만 노래는 죄가 없으니까요. 세 1번 팀이죠. 만듦새로만 볼 때는 어딘가 예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대중음악은 얼만큼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느냐를 증명해낸 그런 곡이 아닐까. 네, 어떤 이런 종류의 코드 진행의 정석을 보여준 노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한이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어서 문자 하려고 했는데 딱 맞춰 나와서 너무 신기하다고 6649님 저한테 보다 이 노래 신청하신 정한이님께 예, 감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미니홈피에 썼던 노래라고 3766님 이게요 신사복 로가디 저기에 쓰였어요 라고 그때는 꼭 신사복 숙녀복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렇게 오래된 노래 아닌데 이거 2000년 이후잖아요. 그때도 신사 숙녀복이라고 했었구나. 자, 이 노래 많이 들어봤지만 제목이랑 가수 이름은 처음 아셨다는 백진아님. 네, 가끔 들려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서. 자, 바로 이렇게 한동안 진짜 많이 나왔지만 요즘엔 도통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 그 노래 들을 때 나는 몇 살이었고 뭐 하면서 들었는지 함께 보내주시면 네, 선곡되는 분들께는 잊지 않고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140님이 이런 거 신청하는 시간 맞죠? 제가 찾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로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가사까지 외운 노래가 있는데요 하시면서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이 노래가 히트할 땐 아마 서울을 비워 떠나 있을 때 같아요. 맞죠? 자,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면서 노래 하와이안 커플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자, 5140님이 라디오에서만 들었는데 가사를 외울 만큼 그렇게 자주 들었던, 아, 저도 지금 이 노래와 정확한 제목을 이거 제가 2010년에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도 꽤 들렸던 노래거든요. 하와이안 커플이었군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 예. 저희 아들 돌잔치 영상 BGM이 바로 이 노래인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5266님. 잠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사무실에서 저도 모르게 아! 소리를 내버렸어요. 더위가 싹 가시는 중. 다음 곡은 어떤 곡일지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5159님. 이게 2006년도, 7년도 이때라고 하니까 한참 그 시절이 생각나시는 아침 가족들. 자, 이번에는 이건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90년대. 진짜 대단했었죠. 이분이 갑자기 우리나라 광고에 나온다고? 이야, 진짜. 장국영의 To You라는 노래. 이 노래 어디 간 거죠? 저 초콜릿 엄청 사 먹었거든요. 라고 2586님이 신청하신, 네, 장국영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To You.

0: 장국영의 To You. 이 곡은 뭐 초콜릿 광고로 너무 유명했죠. 이 더위에 소름 돋았어요. 제 여고 시절의 전부였던 장국영. 6335님. 송혜민님은 미안해요. 저는 나 초콜릿을 더 좋아했어요. 양심 발언을. 자, 광고 듣고 이런 노래 계속 이어드립니다.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남다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

0: 가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3위 페이지 대단했죠. 이게 제가 데뷔하던 때로 기억나는데 느닷없이 서양 너무 잘생긴 청년이 제 기억에 맞으면 아마 3위 페이지에 외가 쪽에 할머니가 한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I'll be your everything 추도현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예, 한참 투유를 장국영 씨가 이제 선전을 했고 타미 페이지가 이 노래와 함께 당시 해 네, 그제과 거기에 초콜릿을 이런 꽃미남들이 오리땡은 장국영, 해땡은 토미 페이지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저 울어요. 0854님 지금 방금 토미 페이지 소환해달라고 문자하는 중이었는데 저의 6학년을 책임졌던 토미 형 남자분이신데도 이렇게 0011님 이때 아마 하수빈 씨가 같이 광고를 찍으면서 그때 인연으로 터미 페이지가 노래를 뭐 선물했다 그런 그 기사도 기억이 나고요. 또 있죠. 이 노래 말고 Shoulder to Cry On이라고 또 굉장히 히트했었고 맞아요. 외증조 할머니가 한국계 미국인 아니 뭐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죠. 네. 자 이번에는 예전엔 그래도 라디오에서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신청해봅니다. 제발 좀 들려주세요 라고 김지우님이 신청하신 그러게요. 우리가 라떼를 들었다 놨다 때도 1과 2분의 1만 들려드렸지 이 노래는 맞아요. 투투의 노래 그대 눈물까지도 역시 저희가 닭고기 세트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투투. 아 이건 그 거의 그 솔로로 노래를 불렀던 발라드 넘버여서 맞아요. 김지은님의 이곡 어디 갔어? 였습니다. 노래방 애창곡이었다는 9629님도 이거 부르면 슬퍼질 걸 알면서도 부르게 돼요. 고음이 되신다는 얘긴데. 아우 닭살 돋는다는 분들이 지금 여러 계십니다. 8168님도 크게 따라 부르고 계셨어요. 예, 조성현님도 그렇고 맞아요. 이걸로 검증이 됐습니다. 투투의 이번에는 박송이님 또 5610님이 지난주부터 신청하셨던 저 스카이가 최진영 씨인 거 알고 진짜 놀랐잖아요. 그걸 노렸던 프로젝트였죠. 5610님 저도 진영 씨하고 군대에서 같이 차출돼서 한 몇 달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아들 군번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수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역하고 갑자기 이 프로젝트를 붙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스카이의 영원. 박송이님 이게 언제 나왔나 찾아봤더니 제가 대학 새내기 때였네요. 공문과 간 거 후회하고 있을 때였군요 라고 하셨는데 자 스카이의 영원도 듣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준비됐습니다.

영원의 스카이. 자, 뭐 지금 여기 뭐죠? 왜 나의 젊은 시절을 소환하고 있는지. 잊었던 나의 젊은 시절의 노래들. 원래 이런 프로인가요? 아니면 코너인가요? 5868님. 좋아서 하시는 얘기죠. 저희가 이 노래 어디 갔지? 라는 정말 한때 틀면 나왔던 노래인데 최근에는 듣기 힘든 그런 곡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닭고기 선물 세트와 함께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너입니다. 아, 5868님 네.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너무 반겨주시니까 이번에는 이세찬님과 장정도님이 제가 50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일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나 싶은 Y2K의 노래가 듣고 싶어요. 미소년들의 느낌. 이제 그분들도 40-50대가 되지 않았을까. 보니까 한국인 멤버였던 고재근 씨가 77년생이고요. 거기 유이치가 82, 코지 84. 아직 40대는 이제 너끈이 넘었고. 그렇군요. 대단했죠. 정말. 진짜 꽃미남 셋이 서가지고 아주. 네, Y2K의 헤어진 후에 준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노래 어디 갔지? 라는 제목으로 3, 4부 여러분들께서 그게 진짜 한때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참 듣기 어려워진 노래들 선곡해 주신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추억에 빠져 계세요. 게시판 보니

진짜 대단했잖아요. 네. 고재근, 요이치, 코지. 2025년에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도 나왔고요. 찾아보니까 올해도 도고 옹기 뮤직 페스티벌에 게스트로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한참 전성기 때하고 사진으로만 보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활동 중이란 얘기죠. 팬이시면 진짜 좀 검색 조금만 하시면 이들의 라이브도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쇄도하는 신청곡들이 있는 한이 노래 어디 갈지는 한두 주 정도는 더갈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인사말과 함께 오늘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데뷔 초에 고정 프로그램도 없고 절 불러준다는 기약이 없었을 때에도 저는 매일 아침 방송국 작가실과 자료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나 이만큼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는 성실함 이외에 다른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 보니 한 명, 두 명 제 존재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우직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의 성실함을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큰일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세대는 땀이 뻘뻘 나는 열대야에도 습관처럼 선풍기 타이머부터 맞추곤 합니다.

신기하죠. 어릴 적 한마디에는 과학보다도 오래 남아서 어느새 몸이 먼저 기억하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멈칫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을까요? 그 습관들 사이에서 오전 11시 라디오를 켜는 일도 하나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선풍기 사망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속설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근데 신기한 건 알고 나서도 습관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 속설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얼굴에 바람을 오래 쐬면 뭔가 목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몸쪽으로만 틀어놓고 있거든요. 뭐 낮이든 밤이든요. 이렇게 뭔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오랜 고치기 쉽지 않은 습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전 이 습관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집 안에서 불을 조금만 켜놔도 바로 끄세요. 예를 들면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잠깐 불을 안 끄고 나오면은 어느새 달라가셔서 불을 바로 끄시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전기장판은 하루 종일 틀어두세요. 아마 눈에 보이는 전등은 신경이 계속 쓰이는데 전기장판은 눈에는 이 불 켜놓은 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기도 한데 저는 할머니 모습이 괜히 귀엽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뭐 이렇게 저희 할머니처럼 가족들만의 귀여운 그런 습관,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생각해보면 조금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습관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 받는 대로 바로바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지금 오전 이 시간 듣고 싶으신 노래도 계속해서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는 채널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8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고속도로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뒷좌석 탑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시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생명줄입니다. 출발 전 모두 함께 안전띠부터 확인하세요.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0002님께서는 연디 습관 제가 안다고 이 성대모사 할 때 항상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를 반복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 습관을 벌써 파악을 하셨네요. 아, 네, 제가 수요일마다 뮤직퀴즈 극장에서 염지웅 배우랑 성대모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저는 배우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제 성대모사를 못 알아들을까봐 일부러 인사를 계속해서 하는데 딱 걸렸습니다. 7812님 물 아껴 쓰라고 말 많이 들었다고 하셨고 7681님은 저희 엄마는 외출할 때마다 가스 껐고 잠갔고 냉장고 문 닫았고 하면서 5분을 노래를 하시는데 이젠 3살 된 이제 7681님의 아드님이 따라하신다고 그 이 할머님의 습관을 손주분이 따라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하면 뭔가 깜빡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튜브에서 이승우님께서는 이 집이 밝아야 복이 들어온다고 연디 할머님한테 말씀드리라고 복 들어오게 불을 밝게 하라고 네, 제가 우리 할머니 설득할 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좀 심하시긴 해요. 네, 여러분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2024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빨리 여름일 가기 바란다고 너무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늘 시원한 여름나게 하시기 바랄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2023님의 신청곡이었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는 솔로 아티스트 바우와 함께합니다. 팀 활동을 거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만큼 어떤 생각과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무대 위의 모습부터 무대 밖의 이야기까지 솔로 바우의 진짜 이야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바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바우입니다.
0: 너무 밝게 인사해주셨는데 저희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다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바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가수 바오님이 우리 브런치 카페 스튜디오에 놀러 오셔서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바오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너튜브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바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BAO, 저는 이 활동명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탄생한 활동명인가요?
1: 제가 이게 한 8년 전쯤에 지은 이름인데.
0: 8년이나 됐어요?
1: 네네. 8, 9년 정도 됐는데 이게 뭔가 이름을 하려면 의미 있는 이름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에 영어보다는 순우리말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네. 생각을 하다가 순우리말을 진짜 정말 인터넷을 다 뒤져보다가 이런저런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오라는 이름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또 영어로 했을 때 어렵지도 않고 다른 외국 분들이 발음했을 때도 어렵지 않은 이름이어서 그래서 정하게 됐고 뜻이 보기 좋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바오 두 글자가 순우리말인데 네. 보기 좋게라는 뜻이에요?
1: 네네.
0: 너무 잘 지었다.
1: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0: 너무 좋은데요? 보기 좋게 이 바오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팀 활동도 꽤 오랜 시간 하시다가 솔로로 활동하게 되셨잖아요. 네. 혹시 가장 달라진 점은 뭐가 있으세요?
1: 일단은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게 너무
0: 그쵸.
1: 그게 많이 바뀌긴 했어요.
0: 혼자 다 해야 된다. 뭐 책임감도 더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럼 혼자 활동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예요?
1: 일단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0: 지금 1인 숙소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1: 지금은 제가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서 네. 이제 숙소는 아니고 이제 친구랑 살고 있는데 막 해외 스케줄이나 그런 데 나가면은 이제 팀으로 할 때는 막 5명, 7명 다 같이 지냈었는데
0: 같은 호텔 방 안에서 이렇게
1: 네,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0: 그러면 가장 혼자 하면서 조금 부담되는 순간 언제 있어요?
1: 이게 이제 또 그럼 나가가지고 혼자 공연을 하거나 혼자 멘트를 해야 될 때가 너무 힘들어요.
0: 그렇겠다. 사실 조금 뭐 팀이랑 같이

0: 할 때는 내가 살짝 마가 뜨거나 할 말이 없을 때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 주실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어, 그렇구나. 또 궁금한 게 이 바오님은 사실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궁금하실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랩도 하시고 보컬도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본인 팀 활동하실 때는 랩 담당이셨던 거죠?
1: 네, 팀 할 때는 랩 담당이었습니다.
0: 그럼 본인은 지금은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1: 아, 제가 랩을 놓은 지 좀 돼가지고.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원래는 계속 랩이었는데 팀 활동할 때 이제 노래를 잘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제가 노래라는 걸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랩은 제가 좋아해서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였었는데 혼자 이제 솔로로 데뷔하려고 보니까 아, 랩으로 3분을 채울 수 있을까? 랩으로 저는 그게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0: 아, 그래요?
1: 노래 연습을 해보자.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긴 하네.
0: 오.
1: 어, 그러면 노래를 내볼까? 하고 이제 아는 작곡가님이랑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랩을 놓은 지 좀 돼서 노래만 열심히
0: 아,
1: 하고
0: 진짜요?
1: 있습니다.
0: 잠시 후에 바오님의 라이브 무대 3곡 남아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가수 바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바오님의 음악도 궁금하지만 인간 바오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평상시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보내세요? 음악 활동 제외하고?
1: 음악 활동을 제외하면 제가 요즘 집 밖을 잘 안 나가서
0: 아, 진짜요?
1: 근래에 제가 일본 한 달 반 정도 전에 일본 활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좀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진짜 한 3, 4일에 한 번씩 나가고 안 나가면 제가 또 이제 사람도 없는데 볼 사람도 없는데 하고 이제 씻지도 않고
0: 아 진짜요?
1: 진짜 그냥 양치만 하는 정도로
0: 지금 팬분들이 보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1: 아 제가 이제 팬 소통 어플에서도
0: 아,
1: 나 지금 3, 4일만에 나가는데 그럼 뭐야 이게 나 3, 4일만에 씻었단 얘기야 이러고
0: MBTI가 뭐예요? 집돌이인 거예요?
1: 네 집돌이인데 아. 제가 또 근데 외로움을 많이 타서
0: 아 진짜요?
1: 이제 한 5시쯤 되면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요.
0: 오후 5시?
1: 네, 네. 이제 오후 5시쯤 뭐해? 나랑 놀래? 나랑 밥 먹어주면 안 돼?
0: 그럼 지금 친구분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살고 있고
1: 네.
0: 어, 뭐 MBTI는 어떤?
1: 어, MBTI는 네. 저 INFP, INFP입니다.
0: 뭔가 혼자만의 시간 좋아할 것 같네요.
1: 네. 근데 정말 다들 어, 너 절대 I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0: 아, 진짜요?
1: 네.
0: 또 보니까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 이렇게 이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구성해놨는데 이 바오님의 팬분들께서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바오님을 보니까
1: 네.
0: 어, 애교도 굉장히 많으시고 절대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혼자서 쉴 때는 집안에서는 어떤 거 하면서 보내세요?
1: 보통 이제 친구가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른데 친구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친구도 일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없을 때는 제가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게임하다가 아니면 이제 요리해 먹거나 그러는데 친구가 돌아오면 친구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0: 아 진짜요?
1: 옆에서 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0: 바오님 운동 안 좋아해요?
1: 저 정말 싫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근데 운동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훤칠하게 커가지고 아까 키가 너무 크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비율도 좋으시고
1: 아유, 오늘 신고 온 신발이 좀 커가지고
0: 에이. 아 지금 이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바오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우다솔님, 바오당, 허니나이님, 바오야, 우월님, 바오 화이팅, 배바오 묻지다 달렴님, 뿅님 바오 화이팅, 얼굴 천재 누구시죠?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김쌤 어, 두 분 빛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KATSUI님 바오 화이팅, 어, 허니님 뿌듯해 귀여워 라이브 기대된다고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또 문자도 주셨네요. 0449님 바오님 목소리도 좋으시다고 잘생기면 쓰러집니다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바오님을 아주 격하게 환영하고 계신데 이 아티스트 바오 뮤지션 바오는 어떤 음악을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어, 첫 곡은 제 Why So Serious라는 곡인데 이게 정말 완전 처음 만든 곡이거든요.
0: 솔로로 활동하고 처음 만드신 곡.
1: 네네. 네. 처음 만든 곡인데 이게 뜻 의미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창 어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남이 본 걸 보고서 이제 정하잖아. 이걸 볼지 말지.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막 평점이 재미없다. 이거 왜 보냐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있거나 아 이거 노래 별로야. 이런 이 애니메이션 별로야. 막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들을

0: 보고 너무 재밌다, 너무 좋은데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서.
1: 많아요.
0: 그래서 엥? 아 역시 사람들이랑 나는 다르구나, 사람마다 모든 게 다르구나,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가 그래, 너가 별로면 너가 별로, 난 좋으면 내가 좋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옛날에 엄청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뒤에서 막 쟤 이상해 막 이러면서
1: 그러셨어요?
0: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가지고, 뭐 너가 별로면 별론 거지 근데 난 좋아, 그냥 이런 식의 느낌으로 썼던 곡이고요. 제목이 그래서 Why So Serious예요. 왜? 뭐가 그래 심각해.
1: 궁금하다. 지금 바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지금 바로 MR 띄워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왜 적고 화려한 게 전부인데 말야 What's wrong, yeah? What's wrong, yeah? 낯새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잖아 다들 동의해요 그래 그래 넌 아니래도 뭐 그래 그래 행복해 보자고 뭐 신경 뜨고 We 즐기세 인생 좀처럼 잖아 무거워 나 그래서 뭐 왜

0: 오, 바오님의 Why So Serious 함께 듣고 왔고요. 너무 신나는데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감사합니다.
2: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잉 하잉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함께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을,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바오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오님의 그 Why So Serious 아까 1부에서 듣고 왔는데 굉장히 신나던데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작사를 직접 하신 건가요?
1: 네, 보통은 이제 가사를 쓸 때 제가 겪은 거를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근데 보통 약간 그 노래가 대부분 사랑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근데 이 Why So Serious는 그런 건 아니어서 또 새롭고 또 신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저도 그거 하면서 너무 좋은데 처음엔 완전 처음에는 가사 썼을 때 아 이상한데 어떡하지? 하다가 진짜 같이 하고 계신 작곡하시는 PD님이랑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같이 첨삭하면서 이건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러면서 하니까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0: 오.
1: 너무 좋잖아 하면서 이제
0: 아니 아까 라이브 직접 하시는데 너무 신나서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냥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노래도 좋았지만
1: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바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무대 밖에서 바오는 또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바오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우리 팬분들이라든지 브런치카페 청취자분들 많이 많이 샵 1233으로 보내주세요. 바로바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399님께서 본인만의 매력과 개성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바오님 너무 멋지다고 앞으로도 멋진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바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하셨네요.
2: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0: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세요?
1: 한 번씩 이제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막 여기저기 페스티벌 한 번씩 헤드라이너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도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가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잘 없어가지고
0: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0209님 바오를 라디오에서 만난 오늘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졌다고 오늘 라이브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최고!
0: 그리고 일본 팬분들이실까요? KATSUYO님께서 너튜브 댓글에서 일본에 오면 무엇이 가장 기대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1: 일단 우리 일본 팬분들을 만나는 게 1번이고 2번은 음식 먹거리들.
0: 아, 저도 좋아해요.
1: 네. 그리고 또 제가 가면은 산책을 진짜 많이 해요. 쉬는 날 아니면 이제 공연이 끝날 저녁에 밥 먹고 이제 소화시킬 겸 산책을 엄청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동서남북 막 동남쪽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는 걸 좋아해요.
0: 아, 지도도 안 켜고 그냥 정처 없이 거니는 거예요?
1: 네, 막 그러다가 보면 이제 분명히 강이 없는 곳이었는데 근처

0: 왜? 어느 순간 강가 앞에
1: 아,
0: 있고,
1: 그래요?
0: 네.
1: 길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0: 아, 그러고 이제 가고 나서 돌아가는 거는 지도를 보고 갑니다. 어, 이제 다리가 좀 많이 아픈데 하면 이제 돌아가는
1: 아, 이제
0: 것만 최대한
1: 돌아가고.
0: 거리로.
1: 그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오셨다 했잖아요.
0: 네.
1: 일본 활동도 꽤 하신 것 같은데 한국 팬분들과 이 해외나 일본 팬분들의 이 차이가 있으신가요? 뭔가 분위기라든지 응원법이라든지.
0: 이게 막 엄청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이제 같이 즐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영상으로 많이 남기려고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고, 일본 분들은 제가 이제 공연할 때, 자꾸 영상 찍으면 영상 못 찍게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1: 아,
0: 해가지고,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응원법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
1: 오.
0: 분들은 진짜 소리가,
1: 떼창이?
0: 네, 이제 같이 불러주시는 게 엄청 크고, 일본 분들은 이제 응원법 잘 해주시려고 이제 해주시고 있고, 미국 분들, 외국 분들, 이제 서양 분들은 그냥 정말 즐기시는 느낌이더라고요.
1: 뭐 사진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온전히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가
0: 네.
1: 보네요.
0: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1: 근데 이미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0: 근데 또 이게 말했던 거가 한국 분들 똑같이 있고 일본 분들도
1: 아,
0: 똑같이 있고
1: 그쵸.
0: 완전 서양 분들도 똑같이 있는 것들이
1: 그쵸.
0: 있어가지고
1: 막다 일반화할 수는
0: 네
1: 없으니까. 그래도 이뭐 서양 분들, 일본 팬분들, 한국 팬분들 다 바오님을 너무 애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두 번째 라이브 무대도 만나볼게요. 두 번째 준비해 주신 노래 어떤 노래죠?
0: 두 번째가 이제 스팟라이트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힘이 들때 가사를 썼던 거였어요.
1: 네.
0: 힘들고 뭔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래도 나는 이 음악이 좋고 이제 팬들이 좋고 애들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해주고 싶다. 근데 무대 위에서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가지고 썼던 가사들이고 노래입니다.
1: 그 힘들었다는 게뭐 조심스럽지만 뭔가 아티스트로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담으신 내용인 건가요?
0: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이돌 하면서의 일들도 있었고, 뭔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가지고, 소문들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참 힘든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새벽 감성으로다가 좀 써놨던 가사들을 첨삭하면서 했던 노래입니다.
1: 뭔가 보여지는 직업도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0: 네.
1: 감내해야 될수 있지만 뭔가 힘든 부분도 충분히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돌은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이 바오님의 그 당시 마음이 잘 담아낸 그 노래 스포트라이트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0: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1: 네,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사랑해요.

0: 네, 바오님의 스포트라이트 함께 지금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이 나는데요?
1: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제 곡이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할 거고 팬들을 팬분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0: 아, 진짜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잘 못해요.
0: 아, 그래요?
1: 제 뭔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어려워하고 이게 되게 무게감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잘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주고 싶, 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또 그 가사들이 들어있거든요.
0: 네. 그럼 지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사랑한다고 팬분들한테
1: 많이 사랑합니다.
0: 또 이게 뭐 깔아주면은 판을 깔아드리면 잘 못하잖아요. 부끄럽고.
1: 그러니까 이게 애교도 그렇고 뭔가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말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은 바오님의 마지막 라이브 만나보기 전에
1: 네.
0: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아요.
0: 뭐 엄청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1: 네.
0: 먼저 몇 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 평생 랩만 하기, 평생 보컬만 하기.
1: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0: 노래요?
1: 랩은 진짜 한 7년은 한 것 같은데 노래는 한 지 이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제대로 한 지 그래서 노래로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그래도 가끔은 랩은 하고 싶긴 한데.
0: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 올빼미형 뭐예요 이거는?
1: 저는 완전 올빼미
0: 올빼미예요?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1: 요즘은 좀 심해져가지고 해가 뜨면 이제 5시, 6시쯤
0: 진짜요?
1: 네, 새벽 5시, 6시
0: 그럼 오늘 브런치 카페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1: 제가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0: 오늘은 좀 일찍 주무셨나 보네요?
1: 3시에 3시에 잠들고 어떻게든 자야 돼요.
0: 근데 컨디션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지금
1: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0: 또 오전에 물론 11시가 엄청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1: 네.
0: 오전에 생방송은 사실 가수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바오님은 오전 생방송 해보셨나요?
1: 오전 생방송? 저 지난번에 이제 팀 멤버 재민이라는 친구랑 유닛으로 비민으로 한번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도 아침이었지만 다행히 괜찮았어서 컨디션이
0: 네.
1: 아침 방송 많이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 7시에 뉴스를 하는데 항상 네. 조금 부은 얼굴로 오후 시간보다는 목도 덜 풀린 채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찍 더 일찍 일어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서 이왕이면 오전 아닌 게.
1: 맞아요. 저녁 때면 얼굴이 또 이렇게 이뻐지고.
0: 맞아요. 그나마.
1: 저녁에 이제 일정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거울 볼 때가
0: 그때가 그렇게. 제일 잘생겼죠.
1: 네, 그래서 아쉬운데 오히려 막 사진 몇 장 더 찍고
0: 저랑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100명 있는 찐팬만 있는 소극장 콘서트 만명 페스티벌 되게 어렵죠.
1: 저는 그래도 100명의 찐팬이 더 좋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0: 오, 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나 찐팬들만 모아서 또 소극장 콘서트 개인 콘서트 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네.
0: 하게 되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1: 알겠습니다.
0: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드릴게요.
1: 열심히 해가지고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0: 또 바오님이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서 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집에서 한 달 쉬기? 해외 투어 세 달?
1: 집에서 한 달 쉬기.
0: 진짜 집돌이시군요.
1: 제가 세 달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일본에서 세 달을 체류하면서 공연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달까진 정말 좋은데, 이제 두 달째부터 슬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숙소에 있는데 집에 가고
0: 아, 진짜요?
1: 싶어가지고,
0: 전 개인적으로 좀 웃긴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세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해외 투어를 하시면은 이게 숙소를 이렇게 계속 이주하시는 거잖아요. 빨래는 누가 해요?
1: 그 숙소 빨래 말씀하시는 거죠?
0: 뭐내 개인 뭐 빨래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1: 이게 보통 이제 팀이면은 다 같이 하다가
0: 네.
1: 이제 하는 사람만 하게
0: 아,
1: 되더라고요.
0: 진짜요?
1: 이제
0: 네.
1: 어느 팀을 가도 하는 사람만 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바에 따로 하자.
0: 아,
1: 우리 따로 하자.
0: 캠플 하자.
1: 그러면 이제 그 빨래 바구니를 하나 사놓고 건들지 마. 수건도 이제 다 각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빨래하고, 저는 건조기 돌리는 걸또 좋아해서 이제 건조기까지 돌리니까 다가오지 마.
0: 혼자 뭐 투어하시든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럼 마지막. 평생 한 곡만 부르기 대신 대표곡으로 하나 딱 생기는 거죠. 매년은 새 앨범 내기.
1: 저는 그래도 대표곡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앞으로 바오님의 대표곡이 될수 있는 그 노래 한곡 지금 만나볼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마지막 곡 오늘 라이브 무대 소개해 주시죠.
1: 마지막 곡은 제 요전번 3월에 냈던 앨범 원러브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도 원러브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사 작곡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 뭔가 떼창하는 그런 곡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떼창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떼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1: 이게 간단하게 와 월럼 이게 반복이 돼요.
0: 네.
1: 그래서 거길 다 같이, 혹시 라디오지만 같이 불러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지금 라디오 주파수 통해서 듣고 계신 우리 청취분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팬분들, 우리 같이 방 안에서 혼자서 떼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 러브 바오의 라이브 마지막 무대 지금 바로 함께 하실게요.

0: 네, 바우의 타이틀곡 원 러브란 앨범의 타이틀곡 원 러브 맞죠?
1: 네,
0: 네, 지금
1: 맞습니다.
0: 바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벌써 한 시간이 벌써 흘러가고
2: 안
0: 있어요.
2: 돼.
0: 아쉽지만 먼저 광고부터 듣고 들어올게요.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수 바오님과 라이브 무대 세 곡도 만나보고 바오님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4589님께서 바오님 항상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다고 문자 주셨네요.
5: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곡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 그리고 0259님께서는 바오님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듣고 영감을 받으셨대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259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오님과도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올해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5: 일단 제 올해의 목표는 가능하다면 노래를 하나 더 내고 싶고 지금 제가 가사 조금만 더 쓰면 끝나는 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낼 수 있다면 내고 싶고 이제 목표로는 좀 더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한국에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고요. 또 혹시 신곡 나오시면 나중에 또 브런치 카페 놀러 와 주세요.
5: 아유, 당연하지요.
4: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우리 네. 팬분들과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5: 네. 지금 저랑 같이 듣고 계신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 그리고 바오의 팬분들 많이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멋진 바오로서 활동하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바오와 함께 많은 이야기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바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오늘 끝곡으로는 0259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바오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듣고 영감 받아서 생각났다는 노래 5월 5일에 체리 로만 캔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이번 주 데이터 DJ 이호석입니다. 7월의 마지막 화요일 점심이죠. 요맘때 제철을 맞아서 한창 달달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구황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밤처럼 포슬포슬한 식감이 일품인 단호박. 단호박? 근데 이 마트나 시장에서 단호박을 사다 보면 의외로 복불복일 때가 있죠. 어떤 건 진짜 밤처럼 달고 맛있는데 어떤 건 밍밍하고 물덩어리라 실패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이 맛있는 단호박을 고르는 세 가지 핵심 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잘라둔 조각 단호박을 살 때 속살이 옅은 노란색보다 진한 주황색,

진한 주황색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이 자른 단면이 마르지 않고 윤기가 돌며 촉촉한 것, 이것이 손질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보셨을 때 납작하지 않고 알이 크고 통통한 것, 예, 단호박 씨앓이 알이 크고 통통한 것, 요게 또 과육도 단단하고 깊은 단맛을 낸다고 하네요. 오늘 혹시 저녁 때 단호박 드시려고 하셨던 분들 장 보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단호박 같은 방송 단호석이 진행합니다. 아이오아이.

단호박을 고를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팁 알려주셨습니다. 잘라둔 조각 단호박을 살 때는 속살이 옅은 노란색보다는 진한 주황색, 그리고 단면이 마르지 않고 윤기가 돌면서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씨앗이 알이 크고 통통한 것, 이거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단호박 잘 골라보시길 바라보면서 자 단호석이 인사드립니다. 어제도 또 인사드렸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우군이 아주 그 단호박 같은 아주 달콤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자 반겨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샵 1533번입니다.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우 스타일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스타일도 다르죠. 지우는 아주 깔끔하고 예,

0: 유쾌하게 또 진행을 했다면 저는 조금 시끌벅적하니까요. 혹시나 아우 얘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시는 분들 좀만 참아주시고 예, 다음 주에 지우가 또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젠틀하게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면서 일주일간 재미있게 두 시간 또 놀아봐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워킷 안전화.
1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7: 영월이래요.
1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7: 영월이래요.
1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1: 일요일까지 후디와 함께해요. 앞에서 단호박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스몰 토크로 이 얘기 한번 나눠보죠. 요즘 맛나게 먹었던 메뉴, 요즘 참 맛있게 먹었던 메뉴. 단호박 메뉴도 좋고, 예, 뭐 다른 메뉴도 좋고, 아우 요즘 더운데 요거 먹었더니 괜찮다 하는 메뉴 있으면 자랑해 주세요. 샵 1533번입니다.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요즘 아주 맛있게 먹었던 메뉴. 3430번님, 아 단호디, 갑자기 단호박 오리구이가 먹고 싶어져서 오늘 저녁 약속 장소 우리 단호박찜으로 결정. 우리 단호박구이 맛있죠. 예, 그 단호박에 그 오리가 이렇게 슬라이스돼서 들어가 있는 집. 이렇게 쫙 뚜껑을, 그러니까 단호박을 뚜껑 열듯이 이렇게 쫙 가르면은 거기에 이제 오리가 싹 들어가 있고, 아, 아우 맛있겠다. 네. 자, 군침 도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거 요즘 맛있게 드셨어요? 자, 오늘도 역시 써머 신나는 노래들, 시원한 노래들 쭉 준비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추천

4651번님, 지난주부터 꼬맹이들 여름방학입니다. 지금은 피아노 학원에 갔어요. 한 시간 커피 마시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행복해 라고 또 소다같이 예, 시원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요즘 예, 커피 말고 또 맛있게 먹었던 메뉴 있으시죠? 자랑 좀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 요즘 내가 아주아주 맛있게 먹었던 음식 어떤 거 맛나게 드셨나요? 4712번님 남이 해준 밥이요 라고 이게 제일 맛있죠? 예전에 그 송쌤이라고 저희 프로그램 가끔씩 오셨던 요리 연구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뭐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방송에서 아마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딱 요 얘기했어요. 남이 해준 밥,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7812번님 옥수수 풍년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주셔서 봉지봉지해서 냉동실에 꽉꽉 채워놨어요. 밥 견식, 밥 겸 간식 겸 너무너무 맛있는 옥식이. 4815번님 어우 단호박 좋아 단호박 같은 후디 즐거운 하루 부탁 달구달구 달디단 후디라고 또 해주시면서 점심 먹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뭐 드실 거예요? 시원한 거 내지는 굉장히 좀 매콤한 거 네, 땀 좀 팍 흘리면서 그리고 이분 가족들이랑 다낭 가려고 춘천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머 후디네 기분 좋게 갈게요 라고 또 2547번님 아우 다낭 DAMA 다낭 너무 좋죠 저 다낭 자주 갔어요 네, 몇 번 갔습니다 다낭 가면은 일단 음식도 일단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리조트 주로 이제 가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리조트, 가족 리조트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또 수영장에서 또 수영 하루 종일 즐기고 망고도 맛있죠. 아, 재밌겠네요. 2547번님 잘 다녀오세요. 0302 어머나 반가운 목소리 선곡도 짱 시원한 날 보내봐요 라고 하시면서 오우

시원한 노래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0302번님의 Summer Summer Song. 그레이트 파크 바다의 왕자.

4711번님, 어머 다낭 저도 저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망고 주스,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네, 주스만 드셨네요. 예. 1419번님, 그냥 시원한 곳에서 널브러져 있고 싶어요. 시원한 식혜 한잔 하고 싶다. 바다 보면서 식혜 한잔 너무 좋죠. 거기에 또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와. 아, 좀 더 신나.

사사 단호박은 자주 쪄먹고 친정엄마의 올갱이 된 작두 이 맛을 따라가는 맛을 못 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올덴 올덴 이거 너무 맛있죠. 올갱이 된장국 특히 그 해장국으로 너무 맛있죠. 2244번님의 신청곡으로 이어집니다. UN 파도.

4651님 언니표 콩국수 더운데도 콩 삶고 맷돌에 갈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웃으며 먹어봐 해준 진짜요? 저도 동생 하고 싶다. 언니 연락처 좀 주세요. 네, 동생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맷돌은 전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게. 국수 안 먹는다고 밥 한 그릇 떠주는 센스 우리 언니 최고죠? 라고 또 아 최고입니다. 예 최고예요. 동생 하고 싶어요. 4304번님 시원하게 나물 비빔밥 먹고 사무실 와서 듣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 오는 길이 너무 더워. 통창 건물 지문미 커튼 치면 안 돼요? 통창 건물이면은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커튼 쳐요, 커튼. 아니면 그 햇빛이 들어오는 거기에 그 A4G로 이렇게 예, 막던가. 덕지덕지. 굉장히 지저분하게 붙여. 그러면 회사에서 아, 뭐야 이거 하면서 그 커튼 좀 쳐 주지 않을까요? 블라인드라도. 뒷일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알아서 하시고. 아, 그리고 7269번님. 호디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다. 호디, 오늘 제 생일인데 호디에게 축하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해 주실라우 라고 또. 아이, 그럼요. 예, 이게 뭐 축하가 뭐 돈이 든다고. 예, 돈 안 들어도 돈 들어도 제가 해드립니다. 7269번님 축하드려요. 여름에 태어나셨군요. 아무튼 이 오늘 조그맣게나마 아는 지인들과 함께 아니면 뭐 예, 혼자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생일 축하 꼭 파티 소소한 파티 소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980 이 노래 들으면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라고 또 해주시면서 권은비의 Underwater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예, 요즘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워터밤 다녀오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워터밤도 그렇고 싸이도 요즘 뭐 난리 났죠. 원주에서 며칠 전에 그 공연 크게 했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SNS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원주에서 또 원주 사시는 분들이 특히 또 원주에 또 우리 이지은 리포터가 그 현장에서 아우 춤을 또 얼마나 또 예, 끼깔나게 추셨는지. SNS에 도배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시원한 공연 보러 가시는 것도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노래 1부 끝곡이고요. 자, 잠시 후 재밌는 퀴즈로 다시 찾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6: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문제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하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맞히신 분들 중에서 두 분께 선물 챙겨

문제 나갑니다. 중년기에 이것을 자주 즐긴 사람은 20년 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하는 행동이라도 직장에서 집중해 일하는 것과 달리 단순히 멍하게 화면을 바라보는 이 습관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독서, 2번 스쿼트, 3번 TV. 야, 20년 동안 관찰했다는 거잖아요. 야. 그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요. 예. 문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년기에 이것을 자주 즐긴 사람은 20년 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똑같이 앉아서 하는 행동이라도 단순히 멍하게 화면을 바라보는 이 습관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독서, 2번 스쿼트, 3번 텔레비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533.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빨리 남겨주세요. 힌트송 아닌 힌트송. 도시 아이들 텔레파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오, 그러시군요. 그래서 또 이 정호의 명곡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 호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9292번님. 아이들이랑 도서관 가는 길에 아이들이 꺄 호디 삼촌이다 라고 또 호디는 어떤 연예인보다 우리 아이들에겐 호디가 최고예요 라고 또 아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래요. 아,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지 하나 둘씩 알게 되면 호디 삼촌은 저 뒤로 저 뒤로 밀려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예. 5944번님. 라디오도 재밌지만 TV도 얼마나 재밌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정보야. 아 그래요? 중년엔 특히 라디오에 집중할까 봐요. 라고 또. 이거 미국 어디 대학이에요? 이거. 예? 어디? 이거 미국의 어느 대학? 이 대학 이름도 적어줘. 이거. 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래요? 아니면 예. 하여튼 뭐. 이 믿을만 하겠죠? 뉴스로 나온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8335번님. 7번 국도 타고 강릉 가는 중인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TV 적당히 보고 강원도 여행와라. 라고 또. 예. 8062번님. 잠시 멍해져서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네요. 저도 TV 참 좋아하는데. 라고 또. 아 그러시구나. 바보 상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 봐요. 저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독서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야겠어요. 우리 토끼 같은 딸과 와이프를 위해 라고 또 우리 따님 사진 적어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TV 끄세요. 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TV 끄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천사네. 7458번님. 전 요양보호사인데요. 저희도 일 들어가면 어르신들 텔레비전 틀어드리지 말고 말벗 등을 해드리라고 센터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라고 또. 그러시구나. 1287.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쉬는데 이거만한 거 없는데. 생각하면서 봐야 되나? 아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TV 보는데 생각하면서 봐.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팁인데 예. 4815번님 와 스쿼트를 20년 독서를 20년 했으면 호디는 20년을 더 했겠죠 방송을 라고 또 해주셨는데 예 선생님 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 했고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원 365 제가 2000년부터 진행했던 그땐 뭐 MC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작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포터 이호석 리포터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계속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 특히 이곳 춘천 지역의 소식들을 알차게 찰지게 전해드리고 있는 리포터로 방송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독서를 20년 스쿼트를 20년 동안 했으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맞아요. 1973번님 텔레파시는 아니지만 텔레비전 7269번님 무셔 4651번님 그래도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니까 다행이야 2244번님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봐요 라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지키고 계시네 7801번님 7811번님 5242번님 점심으로 열무김치랑 상추 듬뿍 넣고 비빔면 해먹으니 너무 맛있어 그리고 2522번님, 8985번님,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중에서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1578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는 4052번님 축하 피카츄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남겨주세요. 2522번님 엄마랑 도서관 가는데 어머 오디오에서 호디 삼촌이 나오네요. 호디 삼촌 라디오가 제일 재밌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본인의 신청곡이 나가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지. 내 얘기가 나가고. 내 신청곡이 나가면 끄절 아이리 아이즈원입니다. 라비엔 로즈.

나이를 듣고 있나? 3550번님 친구 엄마가 단호박 주셔서 오늘 큰딸이 좋아하는 단호박죽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면서 마신 시원할 냉수 한 잔. 입맛은 없는데 살이 찌는 건 물 때문이겠죠? 라고 또 거짓말을 해주셨습니다. 살이 찌는 건 물 때문이 아니죠. 네, 누구보다도 우리 3550번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살이 찌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만 먹어도 지금 살이 찌고 있어요. 예, 진짜로. 물 때문인 것 같아요. 8062번님. 오늘 셋째 딸랑구 생일입니다. 지난주에 딸내미가 갖고 싶다던 동묘 왕구거리에 다녀왔어요. 첫째, 둘째 오빠에게 미리 선물까지 야무지게 받았답니다. 오늘 점심은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덮밥으로 준비했어요. 하다 보니까 딱 3인분이라 저는 어제 갈아놓은 시원한 수박 주스로 점심을 대신합니다. 라고 또 에이! 안 돼요. 예.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한 숟가락씩 두 숟가락씩 빼 빨리. 예. 엄마 뭐야? 왜 엄마 못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아요. 우리 엄마도 치킨 덮밥 맛있게 드셔야죠. 왜 수박 주스로?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내지는 수박 주스가 괜찮아요? 훨씬 맛있어? 아무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도 꼭 챙겨 드세요. 9694번님 태백 드러머 아빠예요. 몇 년 전 태백역에서 아들 행사 때문에 잠깐 뵀었던 짧은 인연이지만 방송 나오실 때마다 늘 반가워요 라고 또.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나요. 그 태백 물축제 때 태백 물축제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왜 안 부르지?

재밌었는데. 예. 자, 이 노래는요 어제 나가긴 했었는데 잠깐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랑 같이, 예, 혼자 계시는 저희 어머님과 옹심이 칼국수 포장에 와서 같이 먹고 집으로 향하는 길인데 이 노래 또 듣고 싶어요. 898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석이 오빠, 여름날의 추억.

0: 7798번님 후디의 빅팬 후디 오셔가지고 또 바로 왔습니다 라고 또 아유 반가워요 예 우리 사장님이시죠 예 우리 또 행사 때마다 인사드렸던 우리 7798번님 사장님 감사드리고 0113번님 어머 소문 듣고 왔어요 잠시 오셨다고요 라고 또 예 잠시 one week 왔어요 0113번님 반가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 원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소리가 통통 튀고 발랄해서 20대인 줄 알았는데 어머 40대세요? 1822번님. 네, 40대 아닙니다. 아, 자주 놀러 오세요. 아, 예, 놀러 오고 싶어도 불러줘야지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감사드리고 자 3부 4부도 역시 재밌는 퀴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띄워드릴게요. 함께해 주실 거죠? 2부 끝곡입니다. 우즈 드라우닝.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니야 뛰지마. 블랙핑크 뛰어. 블랙핑크 친구들이 아무리 뛰라 그래도 뛰시면 안 돼요. 예, 오늘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참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7말 8초. 예전에는 7말 8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휴가 가기 딱 좋은 2주. 예,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7말 8초. 가장 더운 날씨. 근데 요즘은 뭐 7말 8초가 아니어도 다 덥잖아요. 물론 뭐 7월에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너무 더워 뭐 이런 날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진짜 덥다고 하죠. 지역별로 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더우니까 뛰지 마시고 폭염 대비 잘 하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원한 거 꼭 챙기시면서 잘 하시길 바랄게요. 5922번님, 어머 복도 위에 반가워 라고 또 해주셨어요.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자, 그 반가움 모아서 3부는 추억의 정의 극장 준비되어 있어요. 예전에 마르쿠스와 제가 했던 정의 극장 여름에 했었던 거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의극장은 2023년 7월이에요. 3년 전 7월. 그때 또 어떤 노래들이 인기 있었는지 추억의 노래들도 만나보는 Summer Song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즐겨주시죠. 202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우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같이 모여 살고 언년이도 찾아오고 언년아!
1: 거기를 알아보니 부르셨어요? 몇 번이나 말합니까? 저는 언년이가 아니라 숙년이란 말입니다.
0: 아이고. 그래서 숙년아, 여름이라서 그런가 입맛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의욕도 없고 아우 죽겠다.
1: 후기를 보니 요 며칠 통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 기운도 없다 하시고 그래서 소녀가 기운나는 보양식을 했습니다.
0: 마음은 고맙지만 숙년아, 날이 너무 더우니 보양식이 영 땡기지가 않는구나.
1: 그래도 오라버니 보양식을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0: 아니 내가 왜 네 정성을 모르겠느냐. 날이 너무 더워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1: 그런 걱정은 마셔요. 제가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그런 보양식을 준비했답니다.
0: 그래? 그거 참 마음에 드는구나.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이라. 어서 갖고 오너라. 갑자기 입맛이 아주 확 도는구나.
1: 자, 오라버니.
0: 그래.
1: 자, 여기. 어서 드셔요.
0: 아니, 이상도 하지.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이라면서. 어째 이렇게 김이 펄펄. 아유, 이게 뭐, 아우, 뜨거. 아이, 뜨거. 아우, 혓바닥 다 되고. 아, 요감이 따로 없구나.
1: 오라버니, 보기에는 그렇지. 드시면 덜덜 떨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믿고 어서 한 줄 드시죠.
0: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더냐. 맛은 있단만. 먹을수록 땀이 뻘뻘 나고 속이 뜨거워지는 게. 아, 도저히 덜덜 떨릴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찌 된 것이냐. 아, 이거 먹으니까 더 더워 더워. 아, 땀이 뻘뻘 나.
1: 그래요?
0: 그래.
1: 이상하다. 분명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말고. 그래도 이왕 먹기 시작했으니 오라버니 다 드셔요. 소녀는 오이냉국에 소면이나 간단하게 말아 먹겠습니다.
0: 오이냉국에 소면?
1: 네.
0: 아이씨, 이거 먹어라. 땀을 하도 흘렸더니 저고리가 다 젖었어요. 아니 또 투정 좀 했다고 금세 토라져서는. 숙년아 숙년아,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아이고, 면치기는 어디서 배운 거냐. 아주 땀이 쏙 들어갔다. 아이고 너는 좋겠다 숙년아.
2: 4712번님
0: 얼마만이냐 언년아.
2: 1419번님 숙년아 라고 또 외쳐주시면서 정답은 아직 안 적으셨어요. 예, 정답 보내셔야죠. 숙년이 고만해 지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먹을 때 덜덜 떨리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먹을 때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음식. 사실은 거의 꽁테스처럼 차가운 음식은 아니죠. 예, 따끈따끈한 음식이고. 하지만 그 뭔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진짜

진짜로는 그렇고 이름 자체가 먹을 때 덜덜덜덜 떨리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 음식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정답하고 빨리 보내주세요. 샵 1533 50원 빠지고요. 개개 쓰시면 50원이 더 빠집니다. 예전에 2023년도에 나갔던 아재 개그 꽁트였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탕이에요. 탕. 탕으로 끝나. 먹을 때 덜덜 떨리는 음식. 탕 땡땡탕. 아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면 또 힌트송도 나가야죠. 이승기가 부릅니다. 추억 속의 그대. 예, 다 드렸어요. 아우 이거 뭐 다 떠드렸다. 예, 얌얌 맛있게 드시면서 정답 빨리 남기세요.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5241번님 설렁탕이요. 아, 설렁탕 아니고요. 저만 어려웠나요? 삼계탕 8062번님 아닙니다. 덜덜덜덜덜덜 떨릴 것 같은 음식은 바로 추어탕. 정답은 추어탕이었어요. 1178 강릉 여기에서는 꾸저구탕도 맛있어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나의 최애 여름 보양식 꾸저구탕.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요. 맛있죠. 저는 다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8062번님. 아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7804 몸보신용으로 최고 2337 추어탕으로 개명을 언제 했죠? 개명 안 했어요. 예, 개그입니다. 개그. 8878 양산에서 첫 출첵해 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추어탕. 제가 가는 추어탕 집은 함께 나오는 고등어 조림이 아주 별미예요.라고 또 오 어디예요? 이야 고등어 조림까지 별미로 나온다고요? 244번님 저희 동네에서 만원 합니다. 거지가 감자와 소에게 총을 쏘면 뭐게요?라고 또 거지가 감자와 소한테 총을 쏘면 예 거진 아닌데요. 총이 있다는 얘기는 총을 팔면 되겠네. 총을 팔아라. 5173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4674번님 오랜만에 듣는 호디 말쑥 너무 반가워. 1988 나도 추워지고 싶다. 추어탕 먹으러 가야지. 2209 언녀나 정답은 추어탕이다. 1130 추어탕탕탕 타다탕탕. 아 선생님 틀렸어요. 네, 추어탕이에요. 9079 전 진짜 덜덜 떨리는 후식으로 먹습니다. 라고 또 오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거 뭐예요? 시원해 보이는 슬러시인가요? 너무 맛있겠다. 0476-83-09 2432-3430 정의극장 아 너무 반가워. 9106 반가운 호지 목소리 더위를 좀 날려달라라고 또.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 3, 4부 아니면 뭐 1, 2부에도 마찬가지로 추억의 서머송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노래들, 시원한 노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추어탕 맞춰주셨는데요. 자 이분들 중에서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때 늘 너튜브 보는데 이번 주에는 호디 정이 들을 거야 라고 하셨던 1130 그리고 아 덜덜 떨리는 역시 아재 개그 원주 추어탕 유명한 곳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이 더울 땐 보양식으로 최고라고 하셨던 5944번님 1130 5944 이렇게 두 분께 선물 챙겨 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남겨주세요.

2023년도로 가봤습니다. 2023년도 추어탕 개그 막 녹음하면서 그때 3년 전이니까 아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었나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여름휴가를 조심스럽게 떠나기 시작했던 그 여름, 2023년 여름, 그때 히트했던 노래들 기억나시나요? Everybody has a summer holiday, doing things they always. 아닌가요? 2023년도면 코로나 완전히 다 끝났을 때였나? 아무튼 3년 전 여름 어떤 노래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그때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울려 퍼졌던 최고의 히트곡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2023년도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같이 나누고 싶은 추억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또 적어주세요. 샵 1533번으로 여러분의 추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3년 여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넘버 원 히트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요즘 이 그룹 다시 또 컴백하길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뉴진스 슈퍼샤이

2023년 여름 음원 차트를 진짜 뭐 싹쓸이했던 뉴진스. 두 번째 EP였죠. 겟업의 타이틀곡 슈퍼샤이 그리고 ETA로 국내 음원 차트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200 차트 1위까지 또 거머쥐었던 뉴진스의 슈퍼사이가 죄송해요. 발음이 너무 저질이었죠. 네. 아, 부끄럽네요. 베리 슈퍼샤이하네요. 예. 슈퍼샤이 슈퍼샤이가 사이가 아니라 슈퍼사이 슈퍼샤이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 뉴진스 플러스 2023년 여름에 또 이 가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빌보드 멜땡 차트가 아니라 빌보드 차트 핫100 1위에 올랐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가수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몇 안 되잖아요. 빌보드 핫100 1위 차지한 가수가. 그렇죠. 바로 세븐. 노래 제목이 세븐. 정국이었습니다. 정국이 세븐이란 노래로 2023년도 여름을 또 강타했고요. 4651번님. 여자아이들의 퀸카요. 2023년에 남편 재활병원 따라다녔는데 라고 또 해주셨어요. 오, 맞아요. 예, 여자아이들의 퀸카도 굉장히 인기 있었죠. 9079번님. 둘째 딸 미대 입시 준비로 학원 픽업해주던 그때였습니다. 뉴진스 노래 나오니 생각이 났어요. 뉴진스 멤버 중 민지가요. 저희 둘째 딸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라고 또. 아, 그러시구나. 예. 4651번님. 정답을 미용실 원장님께 보냈답니다. 라고 또. 아이고. 더운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2023년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정국의 세븐, 그리고 남편 재활병원 따라다니면서 들으셨다는 4651번님의 2023년도 추천송 여자아이들의 퀸카.

0: 남다이소.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음악도 듣고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는 시간. 코디와 함께하는 시간 뮤직 퀴즈.

네. 오늘은 또 어떤 퀴즈일지, 이것도 분명히 이 여름 노래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노래들을 골라봤는데 나갔을 거예요. 한 번쯤은 나갔을 거예요. 왜냐? 요 여름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마 제가 진행하는 동안 여름에 한 번쯤은 나갔을 것 같은데, 자, 추억의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살짝 미소 지으시면서 정답 하고 남겨주세요. 샵 1533번입니다. 샵 1533번.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집니다. 노래 4곡 띄워드릴 텐데요. 노래 4곡.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 맞추기.

0423번님. 강릉 맘카페에 누가 글을 쓰셨다고요? 대타로 오셨다고? 아, 그래요? 야, 맘카페에 또 이렇게 또 정보도 올려주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0423번님. 감사드리고. 자, 뮤직키도 함께 한번 풀어보세요. 노래 네 곡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 맞추기.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 맞추기. 자, 이제 세 번째 노래 나갑니다.

박혜경 누님의 노래고요. 예. 땡땡 운동화. 거기에 또 정답이 들어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나갑니다. 이 노래 때문에 오늘 뮤직 퀴즈를 골랐어요. 어떤 노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맞추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533번으로 정답 남겨주세요. 바로 이 노래!

4705번님 오늘 생일인데요. 케이크 사러 갔는데 신랑이 제 나이도 모르고 헝 섭섭해 라고 또. 아유, 마음속에 늘 20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신랑에게 이머전시 땡 하나 선물해 드리면서.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네 곡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 맞추기. 첫 번째 노래는 이명훈 형님의 얼굴 빨개졌다네. 두 번째 노래는 현아의 빨개요. 세 번째 노래는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마지막 노래는 바로 레드벨벳의 여름 히트송 빠빠빠빠빠 빨간 맛. 빨이 정답이었습니다. 빨. 4651번님. 빨간 맛 못 먹는데 이제 꼬맹이 간식 주러 가야지. 3024번님. 네. 여기 제비와 함께. 오, 제비 몇 마리예요? 제비집 사진도 보내셨고. 2561번님. 신나는 노래 너무 좋아. 호디 또 왔네. 반가워. 라고 또 하면서. 아, 제비 사진. 예. 강남에 갔던 제비가. 아, 그것 때문에 제비 사진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호디 반가워 하면서. 아니, 갑자기 왜 제비 사진을 보내주셨나 했더니, 아, 강남에 갔던 제비가. 7274번님, 오늘 저녁은 빨간 요리 해 먹어야겠다. 2212번님, 빨강. 아쉽습니다. 한 글자. 빨. 아, 그리고 8878번님, 여름철 주부 입장에서 제일 걱정은 빨래예요. 빨래. 오늘 양산은 폭염 중대 경보. 모두들 수시로 수분 보충하면서 건강 조심하자. 꾸! 라고 떼주셨어요. 그렇군요. 1129번님, 빨. 5773번님. 그리고 9106번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정답이 들린다. 3423번님. 주인장 없을 때 곡감 방출 좀 해라. 라고 또, 해주셨고. 그리고, 맞추기 1등 도전이라고 또 해주신 분도 계셨고. 5242번님 사과라고 쓰신 분 계셨네요. 아, 사과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빨 맞춰주셨는데요.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먼저 정답 빨리 맞추기 1등 도전이라고 하셨던 0423번님 축하 축하 피카츄. 그리고 당첨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신 3430번님 0423 3430. 네. 아, 작가가 없다 보니까 제가 다 적어야 돼요. 네. 0423 3430. 이렇게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꼭 남겨주세요. 레드, 빨, 빨간색 하면 또 생각나는 팝송 한 곡 준비했어요. 유비포리 레드.

0: 저는 레이디 색상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핸드폰 케이스만큼은 돈이 잘 들어올 것 같아서 항상 레드색을 고른답니다. 라고 떠주셨는데 아 그런가요? 아 저도 레드 색깔로 빨리 바꿔야겠네요. 예, 앞 뒤로 다 레드 색깔로 바꿔야겠어요. 예, 진짜 돈이 잘 들어오나요? 레드 색깔로 바꾸면 당장 바꿔야겠네. 그리고 빨 맞춰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빨이 들어간 노래 중에 또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1: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0: 이적입니다. 빨래 있어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9106번님, 빨간 떡볶이가 생각나서 사러 나왔는데 아우 그냥 돌아가고 싶다. 더우시구나. 에이, 그래도 기왕 나오신 김에 맛있게 또 사 드세요. 1419번님, 파리라. 파리라. 빨리빨리. 다비치의 노래, 이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유쾌한 2시간 정호의 희망곡.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성경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스타일 추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걸 짧게 줄여서 추구미라고 하는데요. 우리 두댕이들도 각자 추구하는 스타일 갖고 계시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추구미는 변함없습니다. 촉촉하고 느낌 있는 감성 DJ인데요. 뜻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본연의 까불이가 튀어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우리 벌써 두 번째 데이트네요. 7월 28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이성경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라무르 페세 길베 나는 사랑 앞에서 속수무책 미카의 노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데이트 시작했습니다. 차연철님,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감성 DJ. 홍건우님, 촉촉하다 못해 여기가 태평양이네요. 이규빈님, 차분하신 모습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속으로 깔깔 웃는 중이에요. 하하하. 네. 아니 혹시 어제 뭐 방송 듣고 반응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되게 감성적인 모습이 좋았다고 제 주변에 여러분 아니신가요? 제 원래 모습이 감성적이고 차분한 무드라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뭐 긴장이 많아서 이렇게 좀 발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모습대로 해라. 이런 피드백이 제 주변에는 많았거든요. 우리 김경태님, 제 쭈꾸미는 편한 느낌의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쭈꾸미 먹어야겠네요. 1482님. 성경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진행 들으러 왔습니다. 어제 듣고 완전 반함. 흐,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그쵸? 아, 감사합니다. 어제 굉장히 새침대기로 좀 차가워 보이는 느낌으로 저를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기억을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발랄하고 편안한 약간 옆집에 사는 친구 같은 이미지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디댕이 여러분들께서. 네. 그치만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두댕이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 안영미 DJ님께서 출산휴가를 가셔서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스페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첫 진행이어서 제 원래 무드에 맞는 좀 차분하고

0: 감성적인 성격을 제가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발랄한 모습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네, 569님. 이성경 씨가 누군지 몰라 검색했어요. 두시의 데이트 덕분에 스타를 알게 됐네요. 음성이 이 시간에 잘 어울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시의 데이트 덕분에 제가 정말 첫날 진행을 하고 정말 오늘이 둘째 날이잖아요. 근데 둘째 날이 오기 전부터 저에게 너무 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성경아 나 그 별명인 이름을 부르면서 말자야 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이제 글을 올려주었는데 혹시 내가 기억하는 그 친구가 맞니? 머리 묶고 그때 안경 끼고 맞으면 좀 알려줄래? 근데 이제 제가 사연으로 뭐 다 디테일하게 소개는 안 했지만 맞았었고 DM을 보낼게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끝나고 제가 원래 DM을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DM이 이제 워낙 뭐 모르는 언어도 많고 좀 이상하게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다 보니까 10년 넘게 뿐이 아니라 아예 이 DM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제가 DM을 이제 확인을 했죠. 막 찾았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DM에. 말자야! 별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운 이름이긴 하지만 재현아 말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친했던 누구 해서 한 7명 정도 친구 이름을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이 나는 너무 친했던 친구들인 거예요.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발 이거 내 번호 이거고 제발 우리 친했던 친구들 단톡방 좀 빨리 만들어줄래? 해서 어제 네, 자기 전에 그룹 단톡방이 생기고 그 단톡 요즘에 이제 단체로 페이스톡처럼 그렇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상봉을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이 중간에 한 10년 전쯤인가 아예 이렇게 전체 갑자기 확 다 지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어렸을 친구들 번호가 다 싹 지워져가지고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저의 오랜 친구들 고등학교 때를 함께했던 친구들이 또 들어주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로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를 보셨거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두시의 데이트 덕분에 제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첫날부터. 네, 박현진님, 어머어머 영화 같아요. 이선아님, 친구를 찾아준 두대라니 대박. 맞습니다. 오랜 친구도 찾아주는 두시의 데이트. 오늘도 두댕이들 사연 기다립니다. 어떤 사연이든 문제 없으니까요. 어떤 얘기든 보내주세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 할게요. 가만히 앉아서 전국 팔도를 떠도는 코너라는데 제가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두시의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올품, 음주엔 티맵대리, 3일제약, 롯데렌탈,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프리미엄 방탄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알레스아우토, 경기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한 번에 합격.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I wonder, J-Hope 정국의 노래 들었습니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여러분과 함께 매일 2시간씩 함께 할게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1136님, 성경아 나 정국이야. 사실 그냥 팬이에요. 한성범님, 꺄!

아예 역도요정 이성경이라니. 아, 감사합니다. 김재련님, 성경님 안녕하세요. 프라하에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프닝 멘트만 들어도 너무 좋으네요. 가족들과 여행 중인데 남은 기간도 안전하게 행복한 여행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와, 프라하 여행 너무 좋으시겠어요. 또 가족들과 여행 중이시면 진짜 지금 시간이 그러면 완전 여기와 7시간 차이 정도 되나요? 아침이시겠네요. 아, 오늘 아침 7시면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혜림님, 아이가 방학을 했는데 하루에 네 끼 밥을 달라고 하네요. 점심에 베이컨 넣은 김치볶음밥 해주면서 제가 베이컨 좀 집어먹었더니 아이가 엄마가 왜 이렇게 베이컨을 많이 먹어? 아니 불 앞에서 요리했는데 베이컨도 못 먹냐? 베이컨을 많이 먹고 싶었구나 애기야. 이런 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래 베이컨 많이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줘. 엄마의 마음일 거야. 우리 이혜림님 고생하시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우리 아기가 못 먹는 커피 한 잔 쏴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이혜림님 베이컨 아이한테 주시고 커피 드세요. 맛있게. 네, 6790님 성경님 반갑습니다. 을 아들이랑 조카랑 직원들이 너무너무 더운데 컨테이너 작업 중입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야외에서 이렇게 큰 짐을 옮기고 계시네요. 와, 너무 큰 컨테이너에 이 많은 짐을 싣고 계시네요.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여기도 커피를 쏴드려야겠네요. 네, 시원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4085님 지금 4박 5일 동안 가족들과 경주 여행을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맛있는 걸 먹어줘야죠. 성경 언니의 휴게소 원픽 음식은 뭐예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요즘에 지금 휴가 시즌이라서 다들 여행을 많이 가시는구나.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방송국 내에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래서 스페셜 DJ 분들이 계시는 곳이 곳곳에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 두댕이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어느 스페셜 DJ 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게소 원픽 음식으로는 호두 과자랑요. 그리고 감자를 먹는 것 같아요. 동그란 알 감자를 좋아하고 거기 가면 뭐 라면이랑 돈가스는 꼭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간식은 아니긴 하지만 꼭 먹지 않나요? 저만 먹나요? 원픽은 아니네요. 네, 다 먹네요. 네, 휴가 중에 듣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골라왔는데요. 이거 아까 전에 이제 감성 DJ인데 갑자기 말자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엄청 노래를 듣다가 이제 보고 웃었었는데 우리 친구 말자의 신청곡이에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여기 가사가 참 좋은데 7번 곡도 정민조 씨의 노래입니다.

7번 곡도 정미조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한참 만에 찾은 제 친구 말자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네, 2929님, 저 운동 간다고 남편한테 애기 맡기고 차 타고 나왔는데 성경님과 더 같이 하고 싶어서 운동 안 가고 드라이브 갑니다. 혼자만의 시간 너무 좋아요. 아, 그쵸. 애기 키우면 나의 삶이 조금 많이 뺏길 때가 있죠, 아이한테. 근데 아무도 말 안 걸고 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아지트가 차가 되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독립하기 전에는 저도 어렸을 땐 제 방을 좀 되게 늦게 가졌거든요. 집이 조금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제 방이 없었었고, 있었어도 사춘기 때는 또 그 방이 있어도 나만의 공간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차가 생겼을 때는 그 차 안이 저에게 엄청 큰 아지트가 되어줬거든요. 와, 그 아지트에서 힐링이 참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박은교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언니 라디오 듣고 있는데 언니가 하는 라디오가 너무 좋아서 집중이 안 돼요. 앞으로도 라디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해요. 아니,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많이 나요. 진짜 도댕이 여러분들 조롱을 많이 하신다라는 그 말이 아직도 저는 믿기지가 않고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사랑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조롱 댓글은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김정태님.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데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시장 안에 손님들이 안 계시네요.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옆에서 아내가 휴대폰 만지지 말고 채소에 물 좀 뿌려주라네요. 아내 말 잘 들어야죠. 아, 그쵸. 시장 안에도 얼마나 후끈후끈하겠어요. 그 햇빛을 이렇게 가려놓는 그게 있어도 그 안에 또 그 뜨거운 열기가 가둬져서 너무 덥죠. 그쵸. 아, 그래도 또 시원시원 서늘서늘해지는 날이 곧 올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네, 아내 말 잘 들어야죠 하는 또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재래시장 가서 또 떡볶이도 먹고 호떡도 먹고 구경도 하고 놀고 싶네요. 강은하님. 회사 동료가 센스있게 과자를 돌리네요. 마침 달달한 게 땡겼는데 아유, 센스쟁이. 아, 지칠 때 또 이렇게 센스있게 과자 돌리고 센스있게 두 대 틀고 이런 동료가 있으면 진짜 최고죠. 지금 약간 식곤증도 오고 시간이 제일 안 갈 타이밍 아닌가요? 일할 때. 그렇죠. 약간 이쯤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것 같아요. 제일.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빠르게 순삭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요즘 워터밤에서 아주 핫걸로 등극한 범파, 비비의 노래입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아니 보통 겸손과 꺼드럭은 같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1: 네, 여행 작가 노중훈이고요. 처음 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너무
1: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이고요. 어떻게 시간이 되셨나봐요.
0: 아 네. 이 운명인가봐요. 2시의 데이트가.
1: 생애 최초의 DJ 그죠?
0: 네. 생애 최초의 경험이죠.
1: 근데 원래 라디오는 좀 즐겨 들었어요?
0: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굉장히 좋아했었고.
1: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셨죠?
0: 말해도 되나요?
1: 그럼요, 그럼요.
0: 별밤이나 뭐 심심사파나 자기 전까지 공부하면서 듣거나.
1: 아 그렇군요. 심야
0: 네,
1: 프로그램.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할까?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룬 건가요, 그러면?
0: 사실 이걸 상상해본 적은 없는데 네. 또 이걸 하게 된 큰 계기는 저희 팬분들이 네. 또 이렇게 제가 작품을 쉬는 동안 네. 좀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으면 해서 좀 이벤트로 선물이 됐으면 해서 한 것도 있어요.
1: 옆에서 아주 우리 김민나 부장이 그냥 1호 팬인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 막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데 일단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 겸손과 꺼드럭
0: 네.
1: 저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요. 근데 이제 방송 컨셉상
0: 좀 컨셉.
1: 이렇게 뭐 이렇게 젠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사과를 하나 드리고 지나갈게요. 지난주에
0: 네네.
1: 권혁수 씨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어요.
0: 네네네.
1: 제가 아마 너무 편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0: 오.
1: 너무 압박을 하고 너무 이제 시쳇말로 쪼았나 봐요 제가.
0: 아,
1: 그래서
0: 쪼으셨구나.
1: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불편했다 듣기에.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제 딸뻘 나이쯤 되는 막내 작가가 저보고 난리 쳤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만해.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래서 불편하셨을 우리 그 두댕이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성경 씨가 추구미가 뭐라 그랬죠 아까?
0: 감성
1: 감성 DJ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늘 감성적으로 차분하게 겸손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되네요.
1: 기대를 낮춰주세요.
0: 기대를 해야죠. 우리 4987님이 오늘은 네. 다정하게 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라고 해주시네요.
1: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네. 되게 그 매정하긴 해요.
0: 아 매정하신가요?
1: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이런 데 나오면은 좀 그래도 다정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뭐 이우성님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노 작가님 입이 귀까지 찢어져 계시겠네요. 성경님 노 작가님 말빨에 넘어가지 마세요. 작가님이 본업보다 말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우리 이우성님 너무 고맙습니다.
0: 4945님은 네. 아니 노중훈 작가님 다른 날들과 다르게 멋있는 목소리 내는 거 킹받아요.
1: 저는 언제쯤이면 제 본 모습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날이 올까요?
0: 다른 날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셨죠?
1: 다른 날은 이제 훨씬 개구지죠. 개구지고. 네. 특히 이제 영미 씨랑 합을 맞출 때는 아시겠지만 영미 씨랑 방송해 본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안영미 씨랑?
0: 안영미 씨 안 해봤던 것 같아요.
1: 영미 씨랑 하면 그냥 그 태풍의 눈처럼 제가 빨려 들어가요. 너무 그분이 기가 대차고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0: 그 에너지가 압도적이라서 네. 그러시구나.
1: 거기서 맞짱을 뜨다 보면 저도 조금 톤이 높아지긴 하는데 원래는 제가 좀 차분한 편입니다.
0: 근데 그 유명인 분들과 네. 친분이 굉장하시다고 항상 이렇게 어필이 항상 이렇게 있으시다고.
1: 이것도 다 뻥이에요. 그냥 제가
0: 그런가요?
1: 친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예전에 라디오를 워낙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오래 했던 DJ분들하고 당시에는 그래도 좀 친했는데 연락을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0: 아, 사람들하고요?
1: 네.
0: 아, 쉴 때는 연락 되게 자주 하고 바쁠 때
1: 저는 단점이 한 천 개쯤 되는데 그중에 1등이 연락을 일절 안 해요. 누구하고도. 그래서 모든 인연들이 다 절단 났어요. 그래서 그 말자 씨랑 연결됐잖아요.
0: 네네.
1: 저는 그런 거 부러워요. 친구도 없고.
0: 저도 연락이 사실 끊겼다가 우리 2시 데이트 덕분에 다시 네. 찾게 된 거거든요.
1: 오로지 제 친구라면 뭐 라디오 애청자들인데 그것도 지난주로 끝난 것 같아요. 아, 너무 지난주에 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0: 아니 우리 이영란 님이 노승훈 작가님 저번 주랑 다르신데요. 겸손 그 자체. 네. 그럼 저번 주는 도대체 어느 수준이셨길래.
1: 그냥 악마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악마.
0: 아 그런가요?
1: 네네네.
0: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닮은 꼴이 생각이 나는데.
1: 그래요?
0: 우리 그 닮은 꼴 들은 얘기 없으세요?
1: 많죠. 그 영화 감독. 네. 그 으라차차 마돈나 감독 누구죠? 이영.
0: 저 지금 너무 생각나는 배우가 있어가지고.
1: 배우가요? 누구요?
0: 이동희님.
1: 이동희 씨요?
0: 네.
2: 이동희?
0: 네. 안경을 쓰셔서 그런가 봐요.
1: 죄송한데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1: 저 안 그래도 이미 매장당했어요. 아예 저를 관짝에다 못을 박으시려는 건가요?
0: 그 재미있는 눈빛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가? 그
1: 이동희요?
0: 아, 네네. 있어요. 있어.
1: 아,
0: 지금
1: 큰일네.
0: 여러분이 이 눈빛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1: 네, 여러분 저 오늘 2부만 하고 갈게요. 이게 제가 더 있을 뿐이. 아 사진 그만 띄워요
0: 아니,
1: 밖에서.
0: 아니 있지 않나요?
1: 어디 가요?
0: 여러분 정면으로 못 보셨잖아요 우리 노 작가님을.
1: 아니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인별그램에 제 사진을 올려드려요. 근데
0: 이 모습 그대로 정면으로 해가지고.
1: 그럼요 그럼요.
0: 이 눈빛 그대로.
1: 그럼요.
0: 영상을 이 눈빛 그대로 어떤 것도 정체를 거치지 않고 한번 올려주시면.
1: 아 이분이 장꾸미가 있구나.
0: 네 이 눈빛 그대로 이 멘트 그대로 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와. 이제 이 마이크에 가려진 약간 이렇게 하관이 가려진 모습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좀 공감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1: 킬링 미 소프트리 아주 부드럽게 잘 죽이시는군요.
0: 아니요
1: 감정적인
0: 아니에요.
1: 목소리로.
0: 아니 김하늘님은 짱뚱어가 별명인 분인데 이동이 짱뚱어가 왜 별명이에요.

0: 짱뚱호 제시제 별명이고 지금도 포털 사이트 제 이름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짱뚱호고요. 짱뚱호란 별명을 붙여준 프로그램도 두 대고요. 그래서 이동희 씨한테 너무 큰 결례를 제가 범하게 되는 거라서 빨리 퇴퇴퇴 취소해 주세요.
1: 아니 이렇게 겸손하신데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약간 매칭이 안 되거든요.
0: 박성우님이 그냥 빨리 코너 하라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1: 네 그럼 예.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도 이제 처음 코너를 해보는데요. 네. 우리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이거 어떤 코너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0: 네 노중훈이 노 계획으로 와서 특정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 숫자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우리 두댕이 애청자 여러분들 다 만들어주는 그런 전적으로 기대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후보 지역 네 곳을 선정해서 뽑기를 통해서 한 곳을 이제 즉석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스페셜 DJ분들이 오셨을 때는 특별하게 선택권을 미리 저희가 드렸습니다. 제작진이 이제 우리 성경 씨한테 물어보니까 국내에서 자주 가거나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서울 부암동이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자주 가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아지트거나 기억이 나는 장소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부암동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그 부암동 동네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1: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네, 저는 사실 모델할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렇게 야경이 다 보이고. 그런 뭔가 그때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있잖아요. 지금 이제 드라마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긴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성곽길이나 이런 데가 다 고요하고
0: 그랬구나.
1: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음악 이렇게 이어폰 듣고 조용하게 나만의 아지트 같은 기분이 들었어서
0: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1: 지금은 정말 유명해졌죠.
0: 그렇군요. 그래서 뭐 부암동도 좋고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종로구 위쪽이거든요. 부암동 옆이 삼청동이고 그 아래가 가회동이고 또 부암동 위쪽 평창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암동이 정 뭐 추억거리가 없으면 삼청동도 좋고요.
1: 맞아요.
0: 그 아래 가회동 뭐 밑에 뭐 옥인동 청운동 다 좋습니다.
1: 네, 서촌 북촌 전부
0: 맞아요.
1: 다.
0: 네. 그러니까 폭넓게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정말 어떠한 추억도 없다. 그럼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N행시를 보내주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부암동이잖아요. 운을 띄워주십시오.
1: 부암동으로 가나요?
0: 네네.
1: 자,
0: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동전 한 푸씩만 보태주십시오.
1: 와!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실래요?
1: 와! 아니요.
0: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1: 부암동은 너무 어려운데요?
0: 네. 어려워요.
1: 와.
0: 삼청동은 어때요?
1: 삼행시요?
0: 네.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저희는 부담을 드리는 그런 코너 아니고요. 지난주 혁수치 너무 미안해요.
1: 아니 저 다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였나요?
0: 그렇죠.
1: 노 작가님하고?
0: 네네네.
1: 너무 좋겠다. 너무 기대된다.
0: 아니,
1: 어떡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기대됐네요. 오늘 이후로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고요.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 관광지나 뭐 맛집 정보도 좋고요. 우리 두댁 가족분들의 다양한 추억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사연 받는 동안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듣고 올게요.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듣고 왔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인데요.
1: 네.
0: 네, 두 대 가족들 사연 보기 전에 저희 이미 했으니까 네. 작가님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1: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성경 씨가 어제 방송 통해서 이제 오랫동안 인연이 끊겼던 분들 다시 네. 연결이 됐잖아요.
0: 네네.
1: 저도 부암동에 김은주 씨라고 지금도 살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없어진 잡지 여행 잡지 도베라고 DOV라고 도베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여행 잡지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함께 저는 프리랜서로 참여했던 네. 잡지인데 그때 피처팀 팀장이셨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잡지사 선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부암동에 사셨는데 그래서 같이 뭐 부암동 일대도 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 안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 때문에 인연이 다 끊겼는데 그래서 김은주 선배가 잘 사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0: 근데 연락을 네. 그렇게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 선배님인데 네네. 어떡하다 이렇게 안 하게 되신 거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1: 바쁘진 않은데 그냥 아주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대인기피증 그런 게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 사실 되게 대외적인 이미지는 까불이 뭐 이렇게 사회 잘 보고 이런
0: 친근하고.
1: 이미지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 겁도 많고 사람을 좀 어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0: 네. 아니 그 두댕이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요 노 작가님에 대해서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보여주시는 것과 너무 달라요.
1: 뭐라고 주로 올라옵니까? 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0: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두댕이 여러분을 믿어야 될지, 작가님을 믿어야 될지를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오 지금 오 지금 어떤 걸 읽어야 될지를.
1: 심지어 강승희님은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정해주셨습니다. 성경님 노 작가님 말 1%만 믿으세요라고.
0: 그 맞나요?
1: 맞아요.
0: 아 정말 인정하시는 네, 방가요?
1: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네 맞아요.
0: 아 부암동 우리 식구들 두 대 가족들의 사연도 정말 궁금한데요. 근데 네. 역시 먼저 NNC부터 도착을 하네요.
1: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6979님 네. 부
0: 부산에 어디서
1: 암
0: 암때나 어디서
1: 동
0: 동동주 한잔 아입시다.
1: 아유 좋다.
0: 와
1: 요즘 완결성이 있습니다.
0: 엄청 잘하시네요. 정말
1: 잘하시네. 네. 다시 띄우겠습니다. 네. 권민철님 부
0: 부시럭 부시럭
1: 암
0: 아무것도 없나?
1: 동
0: 동그랑 땡이나 먹자. 사연 볼게요. 네 한유나님.
1: 아 냉정하구나. 아, 냉정하네. 냉정해.
0: 아니요 너무 재밌었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1: 아 장난기가 많구나 그죠?
0: 네, 저 장난꾸러기
1: 맞습니다. 장난꾸러기시네. 네. 요즘 역도 안 하죠?
0: 역도는 네. 요즘에가 네. 아니라

0: 그때 이후로 하지
1: 그때
0: 않습니다.
1: 아, 예, 예. 아니면 뭐 PT 받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0: 데드리프트까지만 하고 올리지는 못하고
1: 올리지는 않고, 그렇죠.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한윤아님. 네. 부암동의 윤동주 문학관 다녀와 보세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윤동주 시인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그의 삶을 피부로 마음으로 흠뻑 느낄 수가 있어요.
1: 여기를 성경 씨도 예전에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고 공원.
1: 아, 공원. 문학관에를 가보진 않았고.
0: 네, 한번 가봐야겠어요.
1: 여기도 너무 좋고요. 또 서천으로 좀 내려오면 예전에 뭐 윤동주 선생이 잠깐 기거하셨던 하숙집. 그것도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윤동주를 테마로 해서 다니셔도 너무 좋죠.
0: 너무 좋겠네요.
1: 너무 좋아요. 시는 좀 읽어요?
0: 시를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찾아서 읽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유명한 시들이 참 좋잖아요. 이게 마음이 남고.
1: 맞아요.
0: 참 그런 가사들도 시적인 가사들이나 시를 맞아요. 인용한 가사들이 네.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리고 남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권세진님.
1: 네.
0: 부암동의 그 유명한 통닭집 생각나네요.
1: 아우, 알죠, 알죠.
0: 아, 맛있죠.
1: 매우 유명한 집.
0: 네, 누구나 알 언덕 위 통닭집과 그 옆 돈가스집에서 언제나 그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저는 구남친, 현남친과 연애할 때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가는데 성경님도 어딘지 아시나요?
1: 아시겠지.
0: 너무 알죠. 그 감자 이렇게 네. 튀겨 두껍게 웨지 모양 두껍게
1: 맞아요.
0: 튀겨서
1: 여기 이제 상암동은 MBC 본사고 MBC 계열사들이
0: 네 많은 네,
1: 지방인데
0: 있죠.
1: 많이 있죠.
0: 센스가 있어. 맞아요.
1: 지수환님 자문터널 근처에 계단이 있는데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계단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랑 부암동에 놀러 가서 나왔네 그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걸어서 터널을 통과했는데. 터널을 걸어간 건 처음이라서 엄청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0: 저 터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1: 그쵸.
0: 예전에 모델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네. 피팅이나 캐스팅을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네. 주소를 주니까. 근데 그때 그 부근에 디자이너 선생님 쇼룸이 있어가지고.
1: 아하.
0: 근데 굉장히 찾기 힘들었고. 굉장히 길이 뭔가 애매한 곳을 만났었어요. 그러면 한참 만에 찾고 힘들게 피팅을 하면 결국은 이제 제가 아는 윤동주 시인도 가서 쉬고 힘들 때니까 한참 그치. 쇼 시즌이면
1: 또 부암동의 길들이 뭐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계획도시 같은 곳이 아니기
0: 네,
1: 때문에
0: 맞아요.
1: 헷갈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윤선영님
1: 네.
0: 대원군의 별장이었다는 석파정을 예전 박물관에서 그림으로만 봤다가 실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름에 갔는데 시원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얼만큼 권력이 있어야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는 건가 재밌는 상상도 해보면서 즐겁게 놀다 온 적이 있어요.
1: 맞습니다. 여기도 그 정자가 있고 그 뭐지? 그 앞에 큰 너럭바위 같은 게 있었던가 뭐 그런 기억이 있고 사극을 해보신 적이
0: 사극은 안 해봤어요 아직 저는.
1: 아
0: 근데 이렇게 보면 꼭 네. 해외에서만 이렇게 유명하다는 곳 가보잖아요. 막 이게 무슨 성당이야.
1: 그렇지.
0: 이게 뭐 어떤 다리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1: 너무 많지.
0: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네.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이렇게 가까운 곳만 가도
1: 맞아요.
0: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1: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역사가 길고 문화재가 그래도
0: 네네.
1: 특히 뭐 근현대사 이런 유물들이 많이 보존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네. 그래서 찾아볼 곳이 끝도 없죠. 사실은.
0: 맞아.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기.
1: 맞아요.
0: 석파정에 또 추억이 있는 분이 또 계시네요. 0304님. 친구들이랑 부암동 석파정 가기로 해서 만났는데 친구들이 입장료가 비싸다고 저 혼자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도 같이 석파정 가서 좋은 풍경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못 가고 근처 맛집이랑 카페만 가고 했다지요. 아쉬워요. 네.
1: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 멱살을 끌고라도 꼭 데리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하십니까?
0: 저는 여행할 때는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하고 여행 갔을 때 저희 아빠는 이제 랜드마크를 다 찍으셔야 되는
1: 그렇죠 보통은
0: 뭐 박물관 다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희 엄마는 좀 쉬엄쉬엄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시는 걸 하고
1: 두 분이 싶으시고. 다르시네
0: 너무 다르셨죠
1: 그 중간에서 어떻게 거중 조정을 하셨습니까?
0: 근데 또 이제 아시잖아요. 부모님 처음 가시면 너무 재밌고 다시는 네. 여길 내가 안 올 것 같은 그 기분에 네. 뭔가 이렇게 말이 잘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1: 그렇지.
0: 또 근데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1: 그렇지.
0: 또 챙기는데
1: 안전 책임도 져야 되니까.
0: 그때 갔었을 때 제 여행 사진은 단 한 장도 없고요. 그때 제가 목이 쉬었었고
1: 그래서 그 이후로는 늘 혼자 다니시는군요. 아, 이해합니다.
0: 네, 근데 그 이후로 또 부모님하고 여행이 조금 더 수월해졌죠. 그때 경험으로.
1: 아, 경험이 있으니까.
0: 네, 저는 이제 맞추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1: 그럼요.
0: 아쉽고.
1: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납득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와 관련된 얘기들,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0: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 1106님. 네. 부암동은 서울이라 믿기 힘든 곳이에요. 자연에 둘러싸인 모습이 신기해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다녀오는 곳입니다.
2: 맞아요. 아까 성경 씨 얘기했던 또 그 한양 도성 성곽길도 연결이 되고 백사실 계곡도 있고 산들 있고
1: 진짜 힐링되는 곳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김선아님. 늘 그 영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쁘실 텐데도 늘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친구랑 부암동 백사실 계곡에 갔는데요.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니까 잠시 더위를 잊게 되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계곡에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 천천히 걸었는데 위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이 참 잔잔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북적이는 관광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요. 여기 아까 성경 씨 얘기한 그쵸? 윤동주 시인의 언덕.
1: 네네네.
2: 그 경험을 같이 나누셨네 이분도.
1: 근데 되게 깨알 같은 그런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 보면서 뭐, 그것에
2: 부끄러워요.
1: 잠깐이라도 제가 웃었던 제 모습이 굉장히 조금 싫네요.
2: 부끄러워서 싫다고. 캐릭터인지 좀 파악이 됩니다.
1: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렇게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와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고요. 이런 소스까지 우리 노 작가님께서 깨알같이 해주실 소스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박진영의 웻 3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0: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안영미 DJ는 잠시 출산 휴가 떠나셨고요. 저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할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2: 노노노
1: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작가님 오늘 지역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오늘요. 뭐 표면적으로는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인데요. 그냥 뭐 가회동, 평창동, 구기동, 옥인동, 누상동, 누화동, 와. 청운효자동, 너. 사직동
1: 와.
2: 다
1: 뭘.
2: 예, 뭐. 죄송한데 그 일부만 하시고요.
1: 네, 오늘 초난입니다.
2: 네, 네, 중간입니다. 생애 최초로 만났고요. 눈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5004번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하고 부암동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오락실에 갔다가요. 중3 초사 반짝이 이름이 이제 지인 나연인가 봐요. 아이들과 함께 헤드폰으로는 라디오를 듣는데 지금 있는 동네가 나와서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아. 얼마나 반가우실까. 자기가 지금 있는 동네에 맞아요.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1: 아, 지인아 나연아 지금 부암동에서 숙제하고 있구나.
2: 근데 오락실을 가본 적은 한 번이라도 있어요?
1: 아, 저는 뭐 1년 안에 가본 적 있죠. 몇 달 최근 몇 개월 안에 갔죠. 그리고 드라마 할 때도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이면 스태프들하고 같이 가서.
2: 저의 마지막 오락은 너구리 갤로그. 그러니까 갤로그.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이때쯤인 것 같아요.
1: 와, 갤로그.
2: 갤로그.
1: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요.
2: 그죠.

0: 뿅뿅뿅뿅.
1: 저는 펌프.
0: 펌프 뭐예요?
1: 펌프 고수예요. 뭐예요?
0: 아 춤추는 거죠? 그
1: 펌프 밟는 거 DDR.
0: 아 뭐 예예예. 예.
1: DDR 이렇게 대각선 마냥 DDR.
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2: DDP.
0: DDP 그거.
1: 네, DDP 그건 DDP. 네, 8695님 저는 겨울에 꼭 한 번.
0: 아 죄송한데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아, 차라리 네. 욕을 하고 차라리 꾸짖고 이러지.
1: 아까 그 저번 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 제가 알았다면 약간 비슷하게 좀 하면 더 재밌었을 텐데. 어 너무 노작가님하고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0: 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 안 맞아요?
0: 안 맞아요.
1: 아, 잘 맞는 것 같은데.
0: 아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 저 너무 재밌거든요.
0: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1: 예. 네, 8695님 저는 겨울에 꼭 한번 삼청동에 갔었어요. 오호. 동지 앞두고 팥죽 살아요. 거기 팥죽이 두 번째로 맛있다는 집이 있거든요. 예.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알심이 엄청 크고 또 쫀득했는데 먹고 싶어요.
0: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전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송경 씨는 팥이란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1: 네, 저는 뭐 빙수, 팥죽, 뭐 팥칼국수.
0: 팥빵.
1: 좋아요. 다 좋아요.
0: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 엊그저께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 읍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엄지빈이라고 유명한 팥빙수 집이 있어요. 팥을 되게 곱게 네네. 물론 알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이제 단맛으로 충만한 와. 그거 되게 유명한 집인데 또 갔거든요.
1: 전남에 갔다 오신 거.
0: 강연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1: 너무 맛있. 빙수의 너무 계절이니.
0: 맞아요. 그냥 와. 클래식한 빙수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야단법석 요란하고 화려한 그런.
1: 전 클래식이요.
0: 클래식.
1: 그래서 팥이 중요해요.
0: 아, 요 부분은 맞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1: 저 옛날 스타일.
0: 요 부분만 딱 맞네. 요 부분만.
1: 딱 옛날 팥빙수를 좋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국물이 됐었을 때.
0: 그렇지.
1: 그 다 섞였을 때 조합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좀 옛날 스타일로.
0: 이건. Exactly. 아, 네. 정확히 똑같습니다.
1: Exactly. 그리고 예. 아까부터 저는 Exactly였거든요. 네. 빙수 얘기하기 전부터.
0: Very different. 예.
1: No. 예. 아, 왜 그러시죠? 저 너무 네. 좋아요. 여러분. 그 두생이 네. 여러분도 맞죠? 저 너무 잘 맞는 것 같죠? 작가님하고.
0: 네. 문자 좀 읽어주시죠. 7752번님 거.
1: 네. 네. 저 부암동 옆 서촌에 예. 살아요. 제가 술자랄인데요. 요즘 부암동에 핫. 한 이자카야가 있습니다. 어허. 동네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자그마한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매일 밤 맥주 빨리 마시기 이벤트가 열리고 노래방 쿠폰도 있어서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손님들이 다 하나가 되곤 해요. 가게 이름이 사장님 이름인데요. 강석종이라고 강추합니다. 우와.
0: 강석종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본인 가게를 어떤 분이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맥주 빨리 마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뭐 잘 꿀떡꿀떡 넘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혹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기도 하고
1: 뭔가 이렇게 좀 주변 사시는 분들이 같이
0: 맞아요.
1: 이렇게 친구처럼 하나 되게 있는 게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단골들이 아마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인가 봐요. 다 그냥 위아더월드 되는 그런 분위기.
1: 네. 되게 반갑고 좋은 곳이네요. 7752님 여러분 저 서촌에서 에어비앤비 하고 있어요. 홍보 좀 부탁드려요. 이름은 뿌띠서촌 이고요. 이 방송 듣고 연락 주시는 두대 가족분들께는 10% 할인해 드려요.
0: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러면? 두대 가족인 걸 어떻게 증명?
1: 아, 이거 듣고 오시는 거니까 이거
0: 믿음이겠지. 믿음이 그쵸, 있어야겠죠.
1: 그거 아니 뭐 모르실 테니까 들으신 분들.
0: 근데 이제 10% 할인이라는 게 막 150만 원 하는데 뭐 그럼 소용 없잖아.
1: 근데 금액이 클수록 좋죠.
0: 아,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1: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성적이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고
0: 진짜 성경 씨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숙소는 보통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해요?
1: 네 저는 에어비앤비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저 너무
0: 그냥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쪽보다도?
1: 네네 훨씬 뭔가 이렇게 집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으니까 좀 장기로 갈 경우가 많아서 한번 맘먹고 가다 보니까 여행을
0: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 좀 오래 머무는 스타일.
1: 네네네. 좀 여유롭게 쉬는 게 좋아서 그냥 그곳에서 사는 듯하게 꼭 다 보고 누리지 못해도
0: 맞아.
1: 설령 내가 다시 여길 못 온다 하여도 그거는 온갖 그 매체에 다 누가 이쁘게 찍어놨을 테니
0: 맞아요.
1: 나는 좀 그곳의 공기를 누리고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좀 쉬다 와야겠다.
0: 와, 두 번째 Exactly 여기까지입니다.
1: 전 처음부터 Exactly
0: 2712님 서촌에 있는 가게 홍보는 난리가 났네. 서촌에 있는 카페 뉴라인 건축 사무소로도 놀러 오세요. 지금 사장님이 가게에 라디오 틀었습니다. 오시는 두댕이 분들께는 서비스가
1: 와 지금 가세요 지금 여러분.
0: 여기는 제가 아는 곳인데 이게 이제 카페인데 특이하죠. 건축 사무소로 돼 있잖아요.
1: 와, 카페 이름이.
0: 네, 그 남편이 건축사시고 제가 알기로.

0: 저는 아내분이 이제 카페를 하는데 그냥 그 건축 사무소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카페 이름으로도.
1: 너무 귀엽다. 네.
0: 제가 알기로는 여기 레모네이드가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레모네이드 드셔보시고 좀 아쉬운 점 있으시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노작가님이 이 부분이 맛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 달랐으면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요. 사장님 이건 바꿔주셨으면 이렇게 하면.
0: 아까 어떤 두댕이분의 문자가 정확하네요. 조용한 암살자. 야, 자분자분하게 사람을 들여밟으시는데.
1: 지금도 맛있는데 이 부분 바꾸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0: 어우, 야.
1: 특히 레모네이드에 대한 그 시식평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 김민아 피디 어때요? 그 예능의 원석, DJ 원석 같지 않습니까? 아, 뭐 크게 돼.
1: 아, 근데 말을 좀 조심해야겠네.
0: 이미 뭐 연기자로서는 뭐 꽃을 다 피우셨지만 아, 대단하십니다.
1: 아, 저 작가님 오니까 조금 신이 나가지고 놀릴 생각에 아, 이게 좀 이러다가 말 실수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신이 나는데.
0: 편하게 하십시오.
1: 네. 아, 네. 네. 아까 또 보내주셨던 성함하고 같은데.
0: 아, 기억력도 좋네.
1: 아,
0: 맞아요. 같이, 아까 보내셨던 분이에요.
1: 그쵸.
0: 분이에요.
1: 우리 이유성님. 노작가님 당황하시네. 노작가님 당황시킨 첫 스페셜 DJ. 오, 제가 처음 당황시키신 건가요?
0: 사실
1: 건가요?
0: 저는 늘 당황을 입에 달고 다녀요. 늘 당황을 잘하는데 잘 숨기는 편이었는데 뭐 오늘은 뭐 숨길 새도 없이 연타석 오름 맞으니까 뭐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1: 네, 예,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부암동 삼청동 일대 사연 기다립니다. 정말 저희가 홍보도 다 해드릴 테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홍보 네. 필요하신 분들 다 연락 주세요.
0: 힘내라 소상공인.
1: 네,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4: 노노노.
3: 아, 노노노.
4: 노노노.
3: 오늘의 지역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에 추억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4: 네. 네,
3: 9233님. 네. 왜 기름 떡볶이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거기 통인시장에 맛있었는데요.
4: 9233님이 하시잖아요. 저희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원래 기름 떡볶이가 통인시장에도 두 곳 이상일 거예요. 두 곳이 있고. 그 근처에도 원래 예전에 한 곳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 돌아가셨나?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또 시장 통해서. 어쨌든 기름 떡볶이도 역시 클래식?
3: 네, 저 기름 떡볶이 너무 좋은데.
4: 아, 좋아하는구나.
3: Exactly?
4: 달라요. 달라요. 저는.
3: 왜요?
4: 아, 저는 그냥 빨간색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3: 저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4: 어묵 팝니까?

0: 떡 팝니까?
1: 저는 어묵 파요. 반반 해갖고 어묵을 더 좋아하긴 하죠. 근데 거의 반에 반
0: 묘하게 비율로. 묘하게 겹치네.
1: 아, 아니 이거 제 틀리라는데.
0: 불길한데. 빨리 미로에서 저기 도망가야 되는데.
1: 저희는 처음부터 잘 맞았고 저희 운명을 직감했다니까.
0: 구혜영님의 문자입니다. 여름이면 늘 성북동에 누룽지가 있는 백숙집에서 몸보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면 삼청동으로 내려와서 예쁜 카페를 가는 코스를 참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뜨끈하게 백숙 드시고
1: 여기 너무 시원하니까. 맛있잖아요.
0: 맛있죠. 맛있지.
1: 저는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인가에 오랜만에 갔는데 이게 끝나는 시간에 검색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즉흥적으로. 문을 닫기 너무 직전이라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옆에 그 시소랑 앉아있을 수 있는 그 놀이터에서 그냥 거기서 그 뚜껑을 삼아서 이렇게 먹고 그
0: 누룽지 백숙을 놀이터에서 드셨다고요?
1: 네. 그 친구랑 해갖고 먹고 그걸 잘 포장해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갖고 와서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뜨거울 때 먹고 집에서 데워서 먹을 그 수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0: 너무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너무 갈래가 다양하고 종횡무진이어서.
1: 원래 그런 즉흥적인 또 맛이 있잖아요.
0: 있죠.
1: 여기는 아까 제가 부암동을 갈 때는 그런 맛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1: 잠깐 앉아 계신 분.
0: 네네. 아우야.
1: 네. 김숙진님. 삼청동 좋아해요. 가을에 가면 은행나무길이 너무 멋있어요. 걷다가 수제비 먹으면 진짜 딱.
0: 근데 이 수제비집도 뭐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항아리 이렇게 좀 담겨놔요.
1: 전 안 가봤어요.
0: 여기요?
1: 네. 알려주세요. 맛집을 많이 좀 알려주세요.
0: 여기는 뭐 진짜 방송이 한 120만 번 나온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삼청동 하면 제일 유명한 수제비집이고 늘 손님 많고
1: 그
0: 쫄깃쫄깃한 수제비 피도 너무 맛있고 수제비 칼국수 하나 둘 셋 칼국수. 아 다행이다. 다르네. 길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1: 뭐가 완전 다르죠? 수제비에 감자를 캐가지고 뜨끈하게
0: 동물에다가. 저는 칼국수 쪽입니다.
1: 근데 그거는 사실 엄연히 다른 느낌스인데.
0: 느낌스.
1: 네.
0: 아 이거 너무.
1: 다른 느낌스인데.
0: 요즘 그 끝날 때 스자 쓰는 것도 옛날 말투
1: 아니 모든 것에 붙이지 않죠. 필링스, 느낌스 이런 느낌 거에만 붙이는 거죠.
0: 아 내가 말로 안 되는 사람 처음이네. 자 박이진님 두 분 잘 맞네요. 노 작가님 반박하지 마세요.
1: 케미 좋죠.
0: 네 반박 안 하겠습니다.
1: 박이진님 맞죠.
0: 네네네.
1: 케미 좋죠 저희.
0: 죄송합니다. 자. 이민지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학교가 서울 예고였어가지고요. 135번 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었는데 서울 시내버스 번호가 바뀌기 전 135번 버스에서 사랑을 키웠네요. 그 버스는 자암문터널로 안 가고 부암동을 들렀다가서 시간이 오래 걸렸었죠. 그때 당시 호감을 갖고 있던 오빠랑 일부러 그 버스만 골라 탔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보고자. 그 선배 오빠랑 저랑은 23년째 같이 붙어있답니다. 오! 결혼한 거네.
1: 근데 이 꺄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꺄 이렇게 읽으셔야지요.
0: 죄송합니다. 그 50대 중년 아저씨가 하기에 조금 어려운 이게 의성어여가지고.
1: 노 작가님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좀 파악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예.
0: 와 근데 135번 버스가 정말 두 분을 이어줬고 그 안에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줬고 너무 근사한 러브스토리입니다. 버스에서 만난 사랑.
1: 근데 뭐 영화네요 진짜.
0: 그러니까. 웬일이야. 애정 어린 문자들이 마구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영님 문자를 우리 불디라 그러나요? 불디?
1: 네, 제가 바이블 영어 디. 이름이니까 맞아, 바이블 디.
0: 불디가 좀
1: 네, 이재영님. 예전에 청와대 개방했을 때 구경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고1 때 좋아했던 짝사랑 만났어요.
0: 어머.
1: 구경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추억을 나누다가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그러다 커플까지 됐어요.
0: 야, 그... 저보다는 이제 뭐 드라마 상에서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1: 네네.
0: 제외한 짝사랑과 다시 잘 되는 확률이 낮지 않아요?
1: 그렇죠. 일단 다시 이렇게 우연히 만날 확률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다시 만난다. 네. 근데 고1 때니까 또 너무 어렸을 때의 그것과 좀 성숙해지고 정말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땐 너무 다르잖아요.
0: 보통은 실망들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 예전에 기억하던 그 모습과 지금.
1: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때 환상의 그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져서 근데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서로가 재회를 했나 봐요.
0: 인연이네.
1: 인연이다. 정말
0: 너무
1: 멋있다.
0: 좋으시겠어요. 오래오래 사랑하시고.
1: 네. 이거 사연 너무 재밌네요. 위에 네. 이거
0: 이게 어느 분의 문자인지 스크롤
1: 네.
0: 좀 위로.
1: 4867님 부암동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여자친구와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어허. 아는 척 좀 해보겠다고 작품 앞에서 이게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한 거야 하고 사연.
0: 아 이거는 남자분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1: 네네네.
0: 어 이거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한 거야.
1: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옆에 계시던 큐레이터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그 작품은 관람객 휴식용 의자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참 울었고 저는 그날 이후 미술관에선 작품 설명부터 읽는 사람이 됐습니다.
0: 이게 이런 게 전형적인 꺼드러기 잘못된 예입니다.
1: 꺼드러기
0: 잘못된 예죠. 그냥 모르면 모르고 부담되지 뭘.
1: 그냥 아는 척을 정말 네, 하신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한 이거는 이 문제는 어느 작품에 갖다 붙여도
1: 그쵸, 그쵸.
0: 다 사실 뭐 통용이 되긴 합니다.
1: 그쵸, 현대인의 고독을 맞아요.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 휴식용 의자가 맞게 설명하신 이야. 거예요.
0: 왜 저래?
1: 맞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 고독을 뭐 어디서 풀겠어요. 그 작은 휴식용 의자 하나에서 푸는 거죠.
0: 약간 시각이 남다른 면도 좀 있구나. 와 놀라운데.
1: Exactly.
0: 아 예.
1: 네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 얘기 계속 봤고요.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Hey,

0: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듣고 왔습니다.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1: 노노노.
0: 오늘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와 관련된 사연들 다 받고 있죠.
1: 술은 드세요?
0: 저는 술은 잘 못해서 잘 안 마셔요. 네.
1: 아, 아니 뭐 마티니가 있길래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냥 왜냐면 또 여행 좋아하다 보면은 다닐 때 뭐 간단하게 뭐 와인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0: 아, 여행 가서 그 지역의 음식과 함께 곁들여서 먹는 때는 꼭 먹는 것 같아요.
1: 페어링 해가지고.
0: 그러니까 뭔가 알코올로 먹는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문화와 그 음식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5258님 저 20년 전에 그 동네에서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exactly 예. 유행이 될 것 같아요.
0: 여기도 나오네요. exactly 처음부터.

0: 단편 영화를 찍었대요. 혹시 그 필모그래피 성경 씨 필모그래피 전에 중에 단편 영화는 없죠?
1: 저는 단편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어요.
0: 해보고 싶죠, 그죠?
1: 네.
0: 그러니까
1: 연락 주세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0: 누가 연락을 해야 될까?
1: 아, 왜냐하면 이제 그 단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업 영화가 아닌 맞아요. 정말 그
0: 상상력.
1: 네, 그 감독님들이 실현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배우로서도 네. 굉장히 하고 싶은 분야예요.
0: 근데 요즘은 또 그냥 휴대폰만으로도 찍는 그런 네,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1: 휴대폰으로 찍는 좀 그런 이벤트성 단편 영화는 찍었었는데.
0: 아, 그런데 네,
1: 근데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좀 이미지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였어가지고
0: 언젠가는 본인이 카메라 뒤에 서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까?
1: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잘할 것 같아요, 왠지.
1: 네, 좀 글을 써서 정말 연출하는 그치. 것도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지 않을까요?
0: 아니요, 아니요. 시선이 좀 남다르셔가지고
1: 아까 그 고독의 의자, 휴식 의자 때문에
0: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1: 아, 정말요?
0: 되게 참신한 시각이었어요.
1: 네. 노조이님, 그 취업 준비하던 시절 서울 부암동 청운문학도서 관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불합격 문자에 몰래 울다가도 창밖 풍경을 보면서 다시 이력서를 고쳐 쓰곤 했죠. 그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꿈 하나만 믿고 버티던 그 젊은 날이 가장 눈부신 행복이었네요.
0: 아, 그렇군요. 사실은 청운문학도서관은 많은 분들이 되게 예쁘다고 되게 좋다고 칭찬들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당신이 이제 어렵게 느꼈을 그런 시간을 잘 버티셨으니까 또 오늘날 이런 문자를 또 보내시는 자, 거겠죠. 네.
1: 얼마나 불안할 시기예요, 그럴 때가.
0: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나는 뭐 지금도 불안한데 뭐.
1: 계속 불안할 듯, 그렇죠?
0: 맞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진짜. 0804님, 지금은 없어져서 공원이 된 옥인 아파트를 아시나요? 없어졌어요? 몇 년 전까지 봤는데 저 거기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떼었던 그 당시에 나름 고급 아파트였고 청운 국민학교를 걸어서 다니며 통인시장에서 항상 먹던 떡볶이가 기름 떡볶이라고 나중에 또 빵 뜨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든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추억만 남았습니다. 아참 저는 7동에 살았는데 맞은편 8동에 양희은 씨가 살았었어요. 통기타 메고 청바지 입고 다니시던 말 같고 하얀 얼굴 아직도 기억한다입니다. 아, 0804님 저보다 한참 그 연배가 위시고 그 왜냐면 그 옥인 아파트 있고 거기 저기 그 인왕산 그 성 그 무슨 계곡이거든요. 수성 계곡.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없어졌나 보구나. 와,
1: 통기타 메고 청바지 입고 다니시던. 와, 너무 좋겠다. 보기만 해도 좋았을
0: 이때 당시 양희은 선생님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청바지 입고 통기타.
1: 아니요, 아니요. 뭐.
0: 너무 약간 되게 이국적이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한번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1: 네, 검색해서 봐야겠어요.
0: 진짜로.
1: 네. 멋지다.
0: 아, 네, 그런
1: 황정욱님,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이자 배우 이희진님이 종로구 부암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이고 부암동에 있는 세검정초 졸생입니다. 베이비복스 노래 들려주세요.
0: 아주 뭐 꼼꼼하게 검색을 잘하셨네요.
1: 검색하신 건가요? 이거?
0: 그런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어떤 노래를?
1: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유명하거나 좀 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랑 같은 공통점이 있으면 괜히 응원하게
0: 반갑지,
1: 되고
0: 응원하게 되고
1: 반갑잖아요.
0: 연결됐다는 느낌도
1: 네,
0: 되고.
1: 그래서 아마 이분도 만약에 부암동을 잘 아시거나 같이 태어나셨으면 되게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0: 죄송합니다, 황정영님. 검색은 안 하셨던 걸로 하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 베이비복스 어떤 노래까지 적어 보내줬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뭐 노래 선곡은 우리 이제 김민나 PD가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
1: 그러면 또 안 들을 수가 없죠.
0: 안 들을 수 없죠.
1: 네, 그럼 베이비복스 노래 Get Up 듣고요.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갈 최고의 사연도 한번 뽑아볼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6: 노노노.
5: 아까 노노노 아니었나요?
6: 이제 음치예요 사실은.
5: 노노노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재미있는 사연이 많아서 사연 조금만 더 볼게요.
6: 네. 067 하나를 우리 불디가 네. 멋지게 읽어주십시오.
5: 네, 때는 93년쯤이었나 93년쯤이었나 아르바이트하면서 몇 번 만난 분과 첫 데이트에 삼청공원에 갔었죠. 그곳에 노천으로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 그곳 네? 그분, 네? 노천으로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 그분께서 저를 공원에 남겨두고 홀로 유유히 목욕하고 온 그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6: 이게 뭔 소리예요? 노천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또 그 뭐 공원에 남겨두고.
5: 남겨두고 가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6: 그러니까요.
5: 안 다행이라고.
6: 어리둥절합니다.
5: 있네요. 진짜로 있네요.
6: 아 그러니까 이게 뭐
5: 비밀 노천탕이라고 영무정이라고.
6: 지금도? 지금은 아니겠지. 이게 옛날 얘기일 거야. 아마 지금은 아마 안 될 거고.
5: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6: 아 지금 없어졌대요.
5: 아 없어졌구나.
6: 그렇군요.
5: 와.
6: 신기합니다.
5: 네, 서울 도심 속에 비밀 노천탕에서 나오네요. 근데 나오기는.
6: 아 웃겨라. 장원식님. 북촌 한옥마을에서 소개팅을 하고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골목 일대를 관광하다 한눈 파는 사이 여자분이 사라지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어쩌다 길에서 헤어진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떡하면 좋아. 알고 보니 저를 버리고 갔더라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5: 왜 놓고 가요.
6: 아, 이건 아니다.
5: 왜
6: 어떻게 놓고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싫어한가요?
5: 아 이게 아까 노 작가님처럼
6: 네?
5: 좀 부끄럽고

0: 거나 뭐 말할 때 약간 좀 말하기 그런 다른 의미지만
1: 아, 이걸 저랑 연결시킨다고요?
0: 그래서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하기에 좀
1: 네네.
0: 이렇게 좀 작아지거나 부끄럽거나 뭐 그런
1: 네.
0: 것처럼 이렇게 더안 좋거나 좀 미안한 얘기를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근데 이 방법은 좀
1: 아, 이
0: 잘못됐죠.
1: 방법은 최악이지.
0: 네, 이거는
1: 안
0: 좀
1: 돼요. 안
0: 잘못됐죠.
1: 되죠.
0: 어허, 이건 아닌
1: 안
0: 것
1: 됩니다.
0: 같아요.
1: 정우식님. 이제 다뭐 마음이
0: 그렇죠.
1: 아물었겠죠?
0: 아무시길. 네, 박성남님. 부암동이 왜 부암동인지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서 부앙부앙부앙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예요. 어? 죄송합니다.
1: 아, 예, 저기 못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0: 네, 최고의
1: 요새
0: 사연. 네,
1: 네네.
0: 부앙 뽑아볼게요.
1: 자,
0: 오, 이게 바로 뽑히나요?
1: 네네네. 저희 사실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상의를 좀 했고요.
0: 네.
1: 그래서 홍삼 선물 세트를 받으실 최고의 사연은 부암동 석파정 미술관에서 꺼드럭대다가 망신을 당한 4867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7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부암동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여자친구와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아는 척 좀 해보겠다고 작품 앞에서
1: 너 잘 모르지? 이게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한 거야?
0: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옆에 계시던 큐레이터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 그 작품은 관람객 휴식용 의자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참을 웃었고 저는 그날 이후 미술관에서 작품 설명부터 읽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이거 또 읽어도 재밌네.
0: 네,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이분께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0: 벌써
1: 네.
0: 시간이
1: 네네.
0: 작가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1: 네.
0: 못 보내드리겠어요.
1: 아니 그 어차피
0: 아니 아니야 저랑 그 엔딩까지 같이
1: 아니 아니 저기
0: 하는 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1: 그 제 신청곡은 김민나 PD님
0: 아니 아니요
1: 스치듯 안녕 틀어주시고요.
0: 아, no, no,
1: 어차피
0: no.
1: 처음이자 이제 다시는 못 볼 사이잖아요. 저는 그 정말 정말 제가 한석규 씨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0: 네네네.
1: 낭만 닥터 김사부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0: 아,
1: 그 전에 뭐 역도 듣는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0: 네네
1: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0: 네,
1: 분명히
0: 네.
1: 라디오에 어떻게든 한 번쯤 한 발 걸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날 또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라디오.
0: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 하지 마시고요. 작가님. 오늘 그러면 노노는 어떠셨는지 소감도 알려주세요.
1: 아, 이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0: 네.
1: 생각했던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했을 텐데 굉장히 재치 있고 장난기가 넘치면서 뭐 잘 간파하는 것 같아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작가님 아니에요.
1: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0: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소감은 그게 아니에요, 작가님. 저를 칭찬하시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1: Exactly.
0: 네, 작가님의 exactly.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이 시간이 어떻게 기억에 남으신지 그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1: 네, 영원히 기억날 것 같고요. 그 일기 쓸게요, 제가 일기 쓸 거고. 네, 네.
0: 너무 행복했어요.
1: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네,
1: 진짜로.
0: 너무 너무
1: 즐거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동희 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0: 아, 네, 너무 닮았어요 정말.
1: 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겠어요? 네 지금.
0: 아이 보내주세요. 4703님이 네. 오늘 불디 덕분에 노 작가님 무장해제 웃음 많이 들었네요. 네.
1: 저 710번 버스 빨리 타야 돼요.
0: 네 정은혜님 네. 노 작가님 말빨에 눌리고 귀에 눌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기절하실 듯. 네.
1: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0: 네.
1: 예, 예.
0: 네 지친 노 작가님을 예.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조심히 들어가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윤종신님의 수목원에서 듣고 올게요.

저는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네,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듣고 왔습니다. 안영민 씨는 출산휴가 떠나 계시고요. 네, 오늘 소개 못해드린 두댕이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9225님, 날씨가 정말 너무 덥네요. 초이 딸아이는 이 무더위에도 절대로 긴 머리를 묶을 수 없다며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다니네요. 한창 멋내기 좋아하는 9살 언니, 보는 제가 더 덥네요. 예쁜 성경 언니가 머리 좀 제발 묶어다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쁘고 싶을 때 그때 그 미가 있잖아요. 더워도 뭐 본인이 더운데 어떡하겠어요. 그쵸? 또 엄마 마음에는 그 더위가 또 답답하고 그쵸? 그래도 좀 머리 예쁜 것도 묶고 묶은 것도 예쁠 거고 풀러도 예쁘니까 여름에는 묶고 겨울에는 풀려고 하자. 박세영님, 두 아들이 방학입니다. 방학보다 더 무서운 건 첫째가 고1 사춘기 끝이고 둘째가 중2 사춘기 절정이라서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싸워요. 한 달 방학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입니다. 엄마는 두 아들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힘든데 방학 잘 보낼 수 있겠죠? 방학이 빨리 지나가길. 우와.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일 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 이제 부모님들 얼마나 이게 눈치를 보실 때가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너무너무 막 딸바보 아들바보였던 분들이 이제 딸들이 금방 크고 아들이 금방 커서 나랑 안 놀아줘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주변에. 그러면 저도 막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정했고 좋았던 시기가 잠깐 사춘기 때 20대가 지나가면 돌아오고 다시 친구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싸우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각자 그 시간을 조금만 잘 보낼 수 있게끔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잠깐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를 잘 좀 있어주시면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빨리 지나가길. 네, 평화롭게 지나가길. 이혜원님, 블디는 사춘기였던 시절이 있었나요?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있었으면 썰 풀어주세요. 저 있었죠. 저는 또 K장녀로서 또 굉장한 그 저 혼자 가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있고 또 저도 이 성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항상 그때는 피아노 연습만 막 몇 시간씩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민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본 성격대로 돌아오고 또 부모님을 많이 닮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거나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 다정함이 결국에는 제가 똑같이 더 나이를 들고 성숙해졌을 땐 그게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분명히 뭐 아무리 바빠서 못 챙겨주시고 그랬었어도 그 마음이 분명히 전달이 되니까 네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또 잘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0056님 아이들과 제주 한 달 살이 중이에요. 셋이서 있으니까 우리 첫째가 조금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다 갈게요. 주원 주영이 응원해 주세요 하고 예쁜 사진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엽게 바다에 이렇게 두 형제가 이렇게 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힐링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런 사진들이 또 많이 남는데 예쁜 사진 동영상 많이 많이 남겨오세요.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아, 제가 노래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까 노 작가님도 그렇고 또 아까 사연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정말 큰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참 서툴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말 표현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표현을, 좋은 표현을 그리고 또 힘든 표현도 좀 지혜롭게 잘해서 안 좋았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그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강승원님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추천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이소라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은 곡은 강승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였습니다. 서은정님, 광고 노래인 줄 알았는데 원곡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불디 감사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도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오랜만에 나온 이소라 선배님의 신곡인데 저 지금 가슴이 아주 먹먹해지면서 너무너무 감성적으로 참 좋지 않나요? 이 악기 소리까지 다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네, 너무 좋은 곡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노래 있으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1: 4만원
4: 생산관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 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림, 안 입은 듯 찹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도 소개할게요.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음주우엔 팀앱대리,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957님, 아니 성경님 왜 그 얼굴로 보라를 안 한대요? 내일은 하실 거죠? 그래서 내일은 보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까불거리지 않고 내일은 차분한 감성 DJ, 긴장이 풀린 DJ, 불디 DJ를, 바이블 DJ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댕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0: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삶는 듯한 더위 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건물 모퉁이가 만들어낸 작은 그늘 조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늘만 밟고 이동하는 모습에 괜히 동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잠깐의 외출에도 정수리가 뜨거운 걸 보니 비로소 7월의 마지막 주라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에너지보다는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소소한 요령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았던 우리 오바리들, 쾌적한 바람을 노래에 실어 보냅니다.

오피발견 성슬입니다. 화요일 첫 곡은 여름바람 아니고 예, 봄바람 살랑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여러분? 무더위 속에 조금은 예, 햇살이 잠깐 느껴지는 그런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봄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이문세와 나얼 함께 했고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치님, 와 완전 공감되는 오프닝입니다. 일단 더위 먹지 말고 잘 피해 다니자고요 하셨습니다. 진짜 그냥 뭐 지독하구나. 이 여름 더위가 정말 지독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요즘이죠. 근데 그래도 나름의 또 지혜롭게 이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엄청 시원한 거야. 아, 그때 느끼는 어떤 희열감.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이 유리잔을 딱 손에 꼭 쥔 채 더위를 잠시 잊는 그 순간도 있고요. 땡볕 아래에서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나만의 작은 피신처를 찾아서 요리조리 더위를 피하는 게 이 여름을 이겨내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오후 4시에 여러분을 위해 항상 그늘막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드론이 요령 피우는 요령이 생겨서 일하면서도 나름 오발과 길게 함께합니다. 아 요런 요령들. 네. 그 요런 요령이 없으면 무더위를 이겨내기 힘들다. 그 요령 중에 하나가 이제 오후의 발견이다. 맞죠? 우드로님. 네, 오늘도 조심하시고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오후의 발견과 함께 네, 바랍니다. 아 대전 오바리님 7월 한 달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열정과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주신 리디님 수고 벌써 이렇게 또 한 달의 인사를 맞아요. 그러게 7월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금요일까지가 딱 7월이잖아요 우리. 7월의 마무리 잘 해보자고요. 북바이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남은 더위 예, 같이 시원하게 이겨내 보시죠. 동희동희님도 양산 쓰고 가면서도 그늘로 가신다고 조금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예, 진짜 그 정수리가 뜨거워진다는 그 표현이 너무 오늘 공감이 됐습니다. 무더위 예, 이겨내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3, 4부 순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유튜브 창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3, 4부 순서가 오늘 원래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다 함께 두용. 혹시 이제 지난주에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용 씨가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오, 예, 신혼여행. 허니문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씨가 또 진짜 특별한 손님들을 오늘 또 모시고 찾아주셨어요. 예, 제 우측에 의자가 좀 많이 보이죠? 더 있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찬 모습을 3, 4부에 같이 나눌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예고를 좀 드리면 현악 사중주단이 무려 네, 현악 사중주단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아, 굉장히 지금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또 뭔가 새로운 오늘 음악과

0: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생각에 우리 오바리들께 보여드릴 생각에 상당히 지금 설렌다. 놀라실 준비하시고 3, 4부 순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더위는 조금 클래식하게 여러분 같이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역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홍주미 작가의 스팸 문자 받고 오신 분들 예, 얼른 출석 체크 해주십시오. 보시고 문자 보시고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한번 가보자 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창 열어두고 출석 체크 준비해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자, 출석 체크 시작해 볼까요? 좀 이제 가끔 출석률이 좀 저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무더위 때는 여러분 독촉하지 않겠습니다.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질척거리지 않겠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출석 체크까지 해야 돼? 하지 않게. 예. 마음껏 편안하게 들러주세요. 원주 새내기님 지금 혹시 마트신가요? 마트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죠. 너무 좋다. 예. 태양님께서도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1329번님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날 힘내보아요. 스팸 문자 반가우셨다고 다행입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히 더운 여름에는 막 열정 넘치는 이열치열로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29번님 반가워요. 철부지맘님은 부모님과 아이들이고 원주의 유명한 복숭아 빙수가 또 유명한 곳이 있나요? 세상에. 원주가 또 복숭아로 유명한데 요걸로 이제 또 빙수를 만든 명소가 있군요. 복숭아 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복숭아 빙수. 약간 이제 요즘 과일 빙수, 과일 하나만 이렇게 진짜 잔뜩 올라간 빙수들이 또 많잖아요. 파치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약간 빙수는 파치 좀 있어야,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허전하지가 않던데. 복숭아 빙수 궁금합니다. 또 박훈님 또 오늘 인증샷 남겨주셨군요.

요즘 여러분 조태구알 잊으신 것 같아서 가끔 또 이렇게 언급 드려야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구독, 알림까지 놓치시면 서운합니다. 잠자리님 오늘도 우회 배경과 함께 충만해지시고요. 동희동희님 퇴근하고 자동차 수리 맡긴 거 이제 찾으러 가신다고. 아, 많이 더우시겠지만 그늘 따라 잘 가셨다가 시원하게 차로 이동하십시오. 3071번님 우리 어제 우리 노기환 씨 덕분에 또 인연이 된 것 같은데 예, 안내 문자 가끔도 이렇게 갑니다. 예, 자주 와주시고 아재 개그 없어도 좀 재미나게 즐겨주세요. 땅콩님 오셨습니다. 7말8초 맞나봐요. 학원에도 아이들이 휴가 가서 결석이 많다고 나도 가고 싶다. 다음 주 월요일 강릉 오세요? 거기? 거기서? 우리 거기서? 가족들 다 같이 오시나요? 어머님도? 또 우리 톡방의 도바리들이 아주 명소만 골라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휴가철에는 동해안 한번 오셔야죠. 핑크님 신청곡 듣고 갈까요? 아이유입니다. 23.

0: 퀴즈야.
1: 왜? 안녕.
2: 빙수 오랜만이다 너.
3: 얘들아

제이레빗 버전의 팥빙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23이었고요. 탱크님 신청곡이었는데 탱크님은 오늘 아 내일부터 이제 여름 휴가 시작이시래요. 우리 아내도 4박 5일의 휴가를 떠나라고 다녀오라고 휴가를 따로 주시고 탱크님은 우리 아드님과 단둘이 휴가 여행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오, 되게 어릴 때부터 우리 성윤이 어릴 때부터 단둘이 아빠랑 이렇게 다니는 여행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성장을 해서도 그 아빠와의 추억 또 가족들과의 추억 이런 게 참 많은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아, 중학생이 돼서 맞이하는 첫 생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신청곡 아이유 23 전해드렸습니다. 아, 철부지맘님께서 세상에 복숭아 빙수 사진 주셨는데 너무 맛있겠다. 이게 약간 그 망고 빙수랑 좀 얼추 비슷할 것 같다는 상상을 했는데요.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망고보다는 뭔가 좀 식감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망고는 약간 많이 좀 무르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복숭아 살짝 그 씹는 맛도 있고 식감이 백도와 황도를 이렇게 또 하, 둘러서 네, 파튼 없군요. 파튼 없이. 네.

위에 이제 그 가니쉬라고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수박인가? 수박을 갈아서? 너무 괜찮은데요? 네, 정말 음식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네. 단추마미님, 팥빙수는 당연히 파치 잔뜩 들어간 빙수가 최고죠. 리디가 팥빙수 이야기해서 차 돌려서 사과하시는 길이래요, 지금. 오, 세상에. 이 더위는 언제쯤 끝날까요? 아직 멀었죠. 네. 너무 이렇게 그날만 기대하고 있으면 더위가 너무 미워질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빙수 사가세요, 단추마미님은? 아, 좋다. 5959번님, 이번 주 아들이 방학이어서 친정집 물놀이터 놀러 왔습니다. 아, 이제 마당에 요거를, 우와!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 간이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넓은 부지에 이렇게 아이들도 놀수 있고 마음껏. 개인 수영장 아닙니까, 이게? 아이들만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같이 들어가시죠, 5959번님. 사진 타이밍을 진짜 잘 찍으셨다. 그 아이들이 딱그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는 찰나를 아주 재미나게 찍으셨네요. 너무 신나 보입니다, 지금. 이천토니님께서도 손님 모시고 평창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길이라고 휴가철이라 휴게소에 차들이 꽉 들어섰어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아, 진짜 본격 휴가철. 이번 주와 다음 주. 네. 평균 뭐 서울에서 강릉까지 한 4~5시간? 네, 4~5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여러분 이동을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상행선, 하행선 모두 계속 이제 차가 막히는 시즌입니다. 아, 카빈님 오늘 좀 한가하신가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출첵해 주셨고. 8555번님, 감사합니다. 아, 병원 다녀오시는 길이시라고. 어디가 좀안 좋으신가요? 우리 아프지 말자고요, 8555번님. 버스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을까요? 소녀시대 노래 원하셨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중2 학생이 새로 들어왔어요.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 조심스러웠다가 오늘 대화를 나누는데 글쎄 최애가수가 잔나비고 MFP라네요. 완전 반가워서 소리 지르며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잔나비, 우리 잔나비 노래 들려주세요. 외딴섬 로맨틱. 우리 땅콩님 지금 취향 맞는 우리 친구도 만나시고 다음 주 휴가도 앞두시고 너무 행복하시죠? 우리 친구도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이랑 행복한 여름 같이 보내요. 우리 잔나비 노래 들려드립니다. 외딴섬 로맨틱.

저도 고맙습니다, 땅콩님. 크게 틀어놓고 들으셨나요? 음악은 크게 들어야 맛이죠. 3991번님, 와, 부러우면 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졌습니다. 저에게도 혼자만의 휴가 보낸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남편이 두 아이만 데리고 여행 가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3991번님 댁은 우리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탱크님을 조금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오, 자기야, 옆집 누구는 막 아이들 데리고 아빠가 여행 갔는데 뭐 이러이러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 얘기 만든지 만들지는 말고. 네. 어쨌든, 8555번님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다니시는군요. 아프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예쁘게 함께 하자고요. 와, 1123번님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대전을 놀러 가신 건지, 그 유명한 빵집 가셔서 시그니처 빵과 인기 있는 빵을 많이 사오셨대요. 대단하시다. 부럽다. 네. 저는 웨이팅에 자신이 없어서 엄두를 안 내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운 날씨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대전은 좀 괜찮았나요? 지금 진짜 무서운 폭염이 막 있는 지역들이 많죠. 여러분 모두 모쪼록 어쨌든 더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문자들을, 나도 바이올렛님, 4시에 퇴근 후 스팸 문자 받고 출첵합니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냥이랑 놀아야겠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귀엽습니다. 에이. 참 고양이들은 이 어떤 우아한 맛이 있어요. 에이. 나도 바이올렛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우리 냥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시원하게. 1956번님, 내일 아이들 물놀이 페스티벌 준비로 땡볕에서 2시간 동안 있었더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일은 물속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와, 아이들과 뭐 함께하는 물놀이 행사를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시나 봐요. 저희 모든 행사는 누군가를 위해 진짜 막 그 준비하는 그 시간 너무 힘들고 고된데, 일단 참 그 아이들이 막 행복해할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죠. 1956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7554번님 제가 일하는 곳은 에어컨 한 대와 선풍기 세 대가 돌고 있는데도 29도에서 잘 안 내려간다. 아, 혹시 뭐 기계나 열을 발생하는 무언가가 좀 많이 있는 공간인가요? 7554번님 아니면 에어컨을 이제 한 27도? 로 해두고 선풍기 세대. 사실 이게 딱 적당한 한 26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아까 어쨌든 바깥 날씨와 너무 그 온도차가 큰 것도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7554번님도 이게 다 몸엔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7554번님 우리 이번 무더위 잘 이겨냅시다. 여우의 여신님, 리디, 딸 만나서 밥 먹고 우리 딸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 생일이시거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앞서 좀 축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려요. 참 이렇게 무더위 속에 낳으신 엄마도 참 고생하셨고 우리도 나오느라 참 고생했고, 그죠? 그 신청곡을, 요게 아마 얼마 전부터 좀 남겨주셨던 곡인데 요게 노래가 없네요. 네, 요 노래가 없습니다. 다른 노래들은 조금 있는데요. 혹시 다른 신청곡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타샤 메딩필드, 션 킹스턴 함께했습니다. Love Like This.

나타샤 베딩필드, 션 킹스턴, Love Like This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윈디시티의 엘리노, 프로디고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아, 무더위에 시원한 곡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서울 강원도파리님.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너무 예술인데요. 라틴 스타일 느낌 너무 좋습니다. 대전 오빠리님. 아, 이 노래 신청하신 분 선물 드리는 거 추천합니다. 김반장 아소토 윈디시티는 강추. 3991번님 신청곡까지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노마드님께서 오늘 고간의 실세 작가님이 함께해서 그런지 고간분도 활짝 열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고. 뭐 변명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3, 4부 순서도 네. 네, 서로 이제 저희가 작당 모일 끝냈어요. 1, 2부 이제 출석 체크와 사연도 뭐 물론이지만 3, 4부에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여러분 더 많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이렇게 궁금해해 주시고 막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열렬한 참여와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3, 4부 특별히 더 열린다. 완전 열어젖힌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빵 얘기를 좀 했는데 5420번님께서 리디 아침부터 크루아상도 실패했습니다. 제 빵을 좀 살려주세요. 냉동생지 다들 잘 하던데 왜 안이 덜 익는 거죠? 하셨습니다. 뭐 잘못 오신 저는 잘 몰라요.

0: 특히나 빵을 직접 아, 냉동 생지인데도 글쎄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문자상으로만 해석했을 때 조금 온도를 더 낮추시고 시간을 좀 더 오래 해보시면 어떨까? 완전 진짜 백지 상태에서 그냥 해본 얘기예요. 잘 모르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5420번님. 근데 요즘 진짜 빵을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보면 진짜 빵집 술래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지 그 동네마다 진짜 막 이렇게 우리만 아는 현지인들만 아는 빵 맛집들도 참 많아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집에서 좀 베이킹해서 드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꽃담님 오랜만에 엄마랑 통화했는데요. 대상포진 걸리셨대요. 자꾸 체력이 약해지셔서 걱정입니다. 마트 들러 고기라도 좀 사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꽃담님 이게 참 날이 또 덥다 보니까 더 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특히나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좀 많이 보충해 주시고 예. 기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 뜨끈한 보양식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아, 까만꼬마님 진짜 너무 더워요. 얼린 수건을 목에 누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시원한 하루 되세요. 진짜 최고죠. 요거 한 번 하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까만꼬마님. 아... 0423번님. 이거 약간 다들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나가야지. 이것까지만 해두고 나가야지. 하다가 하루가 다 갔어요. 해도 해도 끝없는 집안일. 나도 휴가 가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딱 그 놓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 단호함이 좀 필요하더라고.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 저도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좀 만지고 저것도 좀 특히나 이게 좀 평소랑 좀 다른 게 있으면 다 해치워야만 좀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이번에 가끔 이제 좀 맺고 끊는 게 필요하더라. 네. 다음부터는 예, 잘 끊어내고 우리 나가 보자고요. 0423번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아 그리고 오늘 새싹베이비님 되게 좋은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리디 7월 마지막 주 오늘 이달 마감 다 끝냈어요. 팀 실적 110% 와 추가 달성이라고 하십니다. 무섭다 진짜. 우리 팀원들을 녹두전이겠죠? 녹두전 구울 때처럼 지속적으로 튀기고 지졌더니 결과물이 사흘이나 빨리 나왔습니다. 다들 수고들 했다. 다음 달은 다음 달에 생각하고 7월 마감 확실하게 끝냈으니 뜨거운 휴가 떠나가거라. 아, 또 이제 화끈한 이 그 상사가 있으면 참 좋다. 아, 되게 피곤한데 또 풀어줄 땐 이렇게 화끈하거든요. 그간에 직접 나서서 진행한 업무도 잇달락 됐고요. 8월 초 경포에서 엄청난 축제도 한다니 저도 열정적으로 휴가 출동 계획 중입니다. 벌써 약간 이제 7말8초를 노리고 다들 예, 빠르게 이제 또 박차를 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새싹베이비님도 팀원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2부 끝곡으로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0: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와, 7월 목표 110% 달성하신, 초과 달성하신 우리 새싹베이비님과 팀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1975 Girls 2부 끝곡이고요. 저는 5시 우리 다음 씨와 라곰 콰르텟 네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0: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틀즈였습니다. Good Day Sunshine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다행이야 땅콩님. 기분도 좋아지시고 좀 더위도 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섯 분이나 오셨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혹시 제 생일이라고 모이신 건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영희 여신님. 네. 오늘 생일 맞으셨는데 우리 여신님의 또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손님들이 또 찾아주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3, 4부 우리 다함 씨와 두용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다 함께 두용 두용.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너무 시끌벅적하게 우리 두용 씨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 두용 씨가 이제 2주 동안 신혼여행을 떠나서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함 씨가 또 혼자 오냐? 그렇지 않죠. 또 특별한 손님들을

0: 함께 또 모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문자창 열어둘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그리고 유튜브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앞서 제가 1, 2부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열렬한 참여와 응원과 격한 환영으로 우리 라곤 콰르텟을 반겨주시는 분들께 선물로 저희가 또 감사히 보답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다음 씨와 라곰 콰르텟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아, 신혼여행 떠난 우리 두용 씨의 빈자리를 예, 아주 특별한 손님들과 오늘은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1: 엔지 다시. 자.
0: 아, 이제 빨리 소개하고
1: 원숭이도 나무에서 썰어질 때가 있다.
0: 네. 당황했어. 아, 잠깐 이거 자존심 상하네 이거. 김다음 씨와 또 손님들을 앞두고.

0: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잠시만요. 네. 한 3초 숨고르고 가겠습니다. 1, 2, 3. 자. 자, 다음께 두용두용 오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현악 사중주단 라곰 콰르텟과 함께할게요. 김다함 라곰 콰르텟에
1: 다 함께
2: 라곰라곰
1: 라곰라곰
0: 아, 네. 아, 이렇게 또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긁히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씨, 이렇게, 아, 김다음에게 이런 얘기를 듣다니 정말. 네. 자, 반갑습니다.
3: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0: 예,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우리 다음 씨부터 인사를 해주시고.
3: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혼의 단짝이 저기 혼자 멀리 가버리는 네. 바람에.
0: 아니지, 둘이 갔지.
3: 아, 그렇죠. 둘이 가버리는 어. 바람에 네, 이렇게 또 제가 네. 굉장히 또 이렇게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또 되게 멋있는 분들 이렇게 잔뜩 군단을 몰고 왔습니다.
0: 나 이런 네. 사람이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오늘 다양한 또 친구분들을 모시고 네. 와주셨습니다. 그래도 채팅창에서 우리 다음 씨의 섭외력에 다들 아, 박수를 네. 보낸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인지 직접 또 만나보겠습니다. 라곰 콰르텟 네 분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아,
0: 네, 우리 라곰 콰르텟 대표에서 누가 팀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아까 점점점. 정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네. 지정을 해볼까요 한번? 네. 우리 은진 씨께서 한번 네, 아, 소개를 제가. 해주시죠.
5: 네, 저희 라곰 콰르텟은 네. 2019년에 처음 이제 같이 음악의 뜻이 맞아서 함께하게 된 실내악 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로만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 악기 구성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건 수현 씨께서? 아,
6: 네. 스트링 콰르텟은 기본적으로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여서요. 네. 제가 퍼스트 바이올린 맡고 있고 방금 저희 팀 소개해 주신 박은진 바이올리스트는 세컨드 바이올린 맡고 네. 있고 성정인 비올리스트와 네. 첼리스트 박수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두 분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조금 마이크 가까이에서
5: 네. 네. 네. 네.
0: 말씀을 해주시면 소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5: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연주하실 땐 편안하게 하시고 네. 네. 말씀하실 때만 가까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악기 다 있다. 너무 멋있다. 지금 네. 오늘 현악계의 향연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라곰 콰르텟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음 씨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함께 하시는 걸까요?
3: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아주 신명나게 홍보했던 네. 네, 강릉 안동 프로젝트 있죠. 네, 네.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정말 멋있는 선생님들입니다.
0: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3: 아, 네. 아. 연주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또 라디오 출연도 네,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아, 선뜻 또 이렇게 섭외를 부탁드렸을 때 아, 또 네. 너무 이렇게 선뜻 하신다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 네, 오늘 되게 멋진 연주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떤 곡들을 또 라이브로 들려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라곰의 뜻이 너무 궁금하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어떤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 수
5: 네,
0: 있을까요?
5: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아요. 우리 첼리스트 박수진님. 뭔가 지금 약간 노래방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5: 맞습니다.
7: 네, 저희 라곰 콰르텟은요. 일단 콰르텟이라는 거는 실내악 편성 중에 4명이 구성된 거를 콰르텟이라고 하고요. 라곰이라는 것은 이제 스웨덴어인데요. 조화와 균형을 뜻합니다.
0: 네. 그래서
7: 네. 네, 네 명이서 이제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약간 추구하는 거여가지고 추구미를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0: 회의를 하셔서 이름을 지으셨나요? 아니면
7: 그렇죠. 회의를 네. 해가지고 네. 이제 몇 개 이름을 후보에 올려놓고요.
0: 뭔가 다른 후보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7: 너무 오래돼서
0: 그냥 그쪽 얘긴 했어요. 2019년이다 보니 네. 좋아요. 이 정도로 그러면 예. 라곰 콰르텟 스웨덴어로 적당히 딱 알맞은 이런 뜻을 가진 우리 팀 이름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결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 네 분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지역이 또 굉장히 친밀하고 반갑더라고요.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번엔 우리 정인님께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8: 그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
0: 네. 마이크를.
8: 저희가 활동하는 네. 지역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릉에서 네. 활동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강원권 안에서도 하기도 하고 한 번은 또 서울에서도 연주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0: 네. 네. 다양한 이제 연주가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0: 강원도에서 좀 기반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반가운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친밀감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릉 시향에서도 또 지금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아, 네.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려도 되죠?
1: 네. 네. 네.
0: 누구 예.
1: 예. 저희
0: 아, 이렇게 아 이렇게
1: 네, 이렇게 세 분만
0: 네, 이렇게 네. 활동을 또 하시고 네. 해서 네. 뭔가 오늘 굉장히 친밀한 느낌이 되게 있는 우리 라곤 콰르텟과 함께 합니다. 일단은 연주를 또 들려드리고 예, 연주를 들려드리고 아 요런 팀입니다.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께 예, 선을 보이면 더 친밀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첫 곡을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어떤 네. 연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네. 어. 어떤 연주 네. 네. 소개를 해주실?
1: 아, 저희 네 왈칭 마틸다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네.
0: 오, 아 요런 팀입니다.
1: 호주에서는 네. 굉장히 민요 애국가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중주 편성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0: 네, 요건 이제 네 분이서만 네. 연주를 해주시고 다음 씬 오늘 조금
2: 네, 저는 잠깐 뒤에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0: 오늘 좀 수월하신데요.
2: 아, 왜 한 주 그러면 안 될까요? 네.
0: 영혼에 아, 갑자기 또 아, 여행 갔으니까 네네. 우리 다음
2: 저도,
0: 씬에도 네,
2: 잠깐 뉴욕을 한번 떠올리면서 네, 한번
0: 자, 그럼 우리 네 분의 연주로 맞춰주시는 왈칭 마틸다 만나 보겠습니다.

0: 진짜 환상적인 연주. 오.
1: 들려주신 연주곡이 이제 왈칭 마틸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리허설 때도 보긴 했지만 우리 이런 정도 연주하는 팀

0: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 여러분 느끼실 때도 이제 바이올린이 굉장히 현란한 연주곡입니다.
1: 네. 네.
0: 근데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까 호주의 민요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1, 2차 대전 때 그 집을 떠나는 참전을 하러 가는 용사들에게 이제 바치는 네.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집 떠나는 마음도 좀 느껴지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전쟁을 앞둔 결의도 좀 느껴지는 아주 굉장히 화려한 노래군요.
1: 네.
0: 우리 다음 주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 네. 맨날 연주만 하다가 저도 아까도 그 리허설 때도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운드 체크하느라고 네. 이제 뭔가 이 밸런스에 집중해서 듣느라고 이게 뭔가 음악적인 거를 제가 집중은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뒤에서 정말 여유롭게 관객 모드였어요.
0: 아까 말고 난이도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아,
2: 혹시 보이셨나요? 저 뒤에서 계속 이렇게 네.
0: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있어요. 네. 나중에 되돌려서 보시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 네. 아,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게 정말 이게 이 곡 하나에 이 서정적인과 또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정말 고조되는 이 리드미컬한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정말 멋지게 뒤에서 감상을 했고요. 아 진짜 저랑 함께 연주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세상 그죠?
2: 네 세상. 아 이런 분들이셨다니. 네.
0: 네. 아니 그 연주를 제가 아까 리허설 때도 좀 보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당연히 비올라와 첼로도 참 너무 화려한 악기긴 하지만 이 곡만큼은 바이올린의 어떤 그 유려함이 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연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난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중하를 나누자면 굳이?
1: 그래도 상 정도 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편안한 그런 테크닉의 곡은 아니어서.
0: 네. 네. 여러분. 네. 약간 오늘 진짜 마음 네. 딱 작정하고 오셨거든요, 네. 여러분.
2: 기선제압. 네. 첫 곡으로.
0: 첫 곡으로 네. 더군다나. 그래서 되게 멋진 곡으로 오늘 첫 곡을 띄워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했습니다. 첫 곡으로 이제 들려드린 곡이 왈칭 마틸다였고요. 네.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환상의 오케스트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귀 활짝 열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5061번님은 넓은 황야에 말이 신나게 달리는 느낌이 드는 곡이었다. 와,
1: 저도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0: 그리고 우리 우드로님께서도 잘은 모르는 장르지만 전 아주 목가적으로 들린다. 네, 의외로 더위가 확 가시는 시원한 연주였다.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꽃당님께서는 뭔가 진짜 캉캉 치마 입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린다 그러시면서 네, 맞아요.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또 노래였더라고요. 애플스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을 취미로 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 분 한 분 노력의 시간이 얼마나 상당했을지 생각해보면 아주 귀하게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가 그간에 또 들려주셨던 코너 속에서 들려주셨던 노래의 장르와는 또 완전히 달라서 오늘 굉장히 색다른 네, 자리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래식 악기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 이게 그 프렛이라고 하죠. 그게 없잖아요. 위치가.
1: 네. 네. 그래서
0: 저는 클래식 악기 연주하시는 현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 경이로워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감이잖아요. 이제는.
1: 그렇죠.
0: 네, 그냥 네. 느낌으로 가는. 네. 네. 살짝 그런 데 없으세요 혹시? 살짝 이렇게 좀 아슬아슬했을 때 없으셨어요 혹시?
3: 매번 그거를 네. 이제 연습으로
1: 빨리. 네. 빨리 캐치하고 해야 돼요.
0: 그것도 이제 어떤 숙련도 중에 하나군요.
1: 그쵸, 스킬이죠.
0: 네, 스킬 중에. 좋습니다.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송수현님 그리고 박은진님, 성정인님 그리고 박수진님 이렇게 네 분이 활동하시는 라곰 콰르텟과 코너지기 김다합 씨 오늘 잊으실까봐 네. 여러분께서 네.
2: 잊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뒤에서 우중충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앞에 오늘 옷도 검은색으로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0: 네. 네. 그러게요. 좀 오늘 약간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또 우리 다음 씨가 같이 또 연주해 네. 주시는 곡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실내악을 하시는 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내악이 어떤 걸까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정의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실내악이란 원래 그 영어로 하면은 챔버 뮤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챔버 뮤직 챔버란 뜻이 방이란 뜻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유럽의 귀족들이 이렇게 공연장 저희 요즘처럼 공연장에 가서 이렇게 듣기보다 아 좀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네. 이렇게 좀 누리고 싶다 편해서 네, 편하게 누리고 싶다 해서 이제 소규모로 방에서 연주되던 음악을 챔버 뮤직이라고 칭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올린 둘, 이렇게 비올라 하나 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의 이렇게 보편화된 요 현악 사중주가

0: 현재는 이제 챔버 뮤직을 좀 많이 대표하고 있다고.
1: 약간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0: 네. 네, 네, 그쵸,
1: 연주자들을 그 이제 집으로 초빙해서 네. 네. 네. 그런 챔버 뮤직 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 그 약간 번외로 요즘에 그 대중음악에서도 이렇게 스트링을 쓰잖아요. 네? 그때도 요 챔버 요 현악 4중주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 구성이 지금까지도 널리 쓰인다는 게 되게 아~ 또 되게 신기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1: 작곡가 김다음 씨였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또 잊으실까 봐. 그러니까 네. 네, 방송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2: 뭐라도 해야죠 이렇게.
1: 네, 작곡가라고 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아니, 제가 이제 라공 카르텟이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는데 제 귀는 라봉 파르페로 들렸다.
2: 어, 맛있겠다. 파르페 좋아하는데.
3: 더울 때.
2: 혈당 아주 제대로 네. 올리네.
1: 아, 이거 이름 괜찮은데요? 라봉 파르페. 카페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참고하셔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실내악 중에서도 우리 라곤만이 들려준 어떤 좀 매력이 다를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라곤만의 연주 스타일이랄까요? 이 노래 이 얘기는 우리 수진 씨께서.
4: 그러게 정말 노래방 것처럼
2: 몇 번 눌러드릴까요? 여기 리모컨
4: 3841이요.
1: 아 요거 요걸 또 아, 받아주시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아니, 번호 이렇게 네. 바로 나오는 건 애창곡이 있으신 거거든요.
4: 아니요 그냥 찍었습니다.
1: 네. 자 우리 라곤만의 신뢰하게 매력 연주의 매력.
4: 아 네. 저희는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곰이라는 뜻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역대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른데 그걸 이제 하나로 아우르는데 목표를 두고 합주를 하고 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실내악 연주팀 4중주단 라곤 콰르텟 하나의 어떤 균형 있는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네. 네, 노력을 하신다라고 해주셨고요. 아까 우리 구독을 벌써 누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4: 감사합니다.
1: 네. 연주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채널 소개를 한번 우리 정인님께서 해주실까요?
5: 당황했습니다. 네, 저희 쪽이랑 좀 안 가까워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채널 소개를 해주실 분?
4: 아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1: 아 그럼 네 그러면 네, 좋아요 우리 수진님께서.
4: 순서가 잘못됐네. 네, 네. 저희가 SNS를 두 가지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먼저 말씀해주신 유튜브. 거기는 저희 실황 연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절 때 공연장을 많이 못 찾을 때 저희가 다른 그림 작가 하시는 분이랑 협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저희 약간 대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슈브레트의 죽음과 소녀라는 곡을 저희가 이제 평소에 클래식을 들으실 때 너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상하실 때 약간 나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 장면은 뭔 것 같다, 뭘 것 같다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거를 조금 실현화 시켰습니다.
1: 네.
4: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저희만의 상상으로 하고 그림을 입혀서 이제 관객분들이 나중에 클래식을 들으실 때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너무 소개가 길어졌는데.
1: 아니 지금 딱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4: 아,
1: 약간 클래식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그쵸. 수 있는 장르다 보니까 네.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장면들을 좀 떠올리면서
4: 네,
1: 보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로 그런, 아마 운영을 하신
4: 그런
1: 것 같아요.
4: 의도로 한 컨텐츠도 있고요. 저희 뭐 가요 같은 거를 편곡을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올린 것도 있고 저희 공연 실황은 당연히 늘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별그램에서는 저희의 그런 공연 일정들을 조금 올리고 있고요. 저희 연습할 때 조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조금 편집해서 릴스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1: 편집도 혹시 직접 하세요?
4: 제가 합니다.
1: 그러니까 개인 채널이나 뭐 이런 계정들을 많이 쓰세요? 개인도?
4: 개인은 그냥 사생활 뭐 땡땡식으로 도토리를 썼던 그 시절의 그 감성으로
1: 아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4: 일기장처럼 개인은 하지만 저희 공식 계정은 약간 조금 더 관객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시도들을 많이 이런저런 걸 해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라곤 카르텟 궁금하신 분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셔도 좋고요. 또 인별그램 가셔서 라곤 카르텟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소식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주곡으로 3부 순서 마무리하고 4부 순서 우리 라곤 카르텟과 다음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자, 오늘 다 함께 두용두용은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단 라곰 콰르텟과 함께 우리 김다음 씨 코너지기 다음 씨와 함께 3, 4부 순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누나 MBC 나왔네. 아이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예, 자, 누나 누구신가요? 자, 누나 등장해 주세요. 예.
5: 아, 완전 범죄 실패.
4: 근데 남동생 분이요?
6: 네, 네.
4: 남동생 분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게 라이브 채팅 보이나 봐. 약간 이런 느낌까지 지금 누나가 웃는 것까지 캐치를 해서 반갑습니다, 동생분. 예. 그 동생분께 한 말씀.
5: 뭐 BGM이라도 깔아야 되나?
4: 갑자기 우시는 거 아니죠? 우시는 거 아니죠? 아직 우리가 선생님과 제가 오늘 초면이라 약간 이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잠깐 페이드 아웃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연주가 또 준비돼 있어서 너무 당황하시면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동생분이 채팅을 좀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6: 꺼.
5: 찐남매다. 찐남매 발굴. 네.
4: 아, 요런 거를 예, 원했어요. 네. 예. 자, 꺼주시고요, 선생님.
5: 네.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예. 네. 여기까지
4: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분은 혹시 저희 오후의 발견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6: 네, 라디오는 운전할 때.
4: 아, 진짜요? 네. 오,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7: 아, 저는 제가 요즘은 이제 아기 곧 출산인데 아기 낳거나 아기 이제 갖고 나서는 서울 갈 일이 없는데 별로 이제 없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공연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운전할 일이
4: 이동하실 때
7: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틀어놓기도 하고
4: 감사해라. 네. 또 우리 수진 선생님은
8: 저도 은진.
4: 아, 은진 선생님. 네. 은진 선생님.
8: 저도 운전할 일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틀어놓고.
4: 문자 참여하신 적은 없으시죠?
8: 아, 문자 참여.
4: 네. 네. 아, 그쵸. 운전하실 네, 때.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친해지는 걸로. 두 분은 혹시 우리 정인 선생님.
9: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좋아하는데. 네. 아,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16년에 강릉에 올랐었거든요.
4: 네. 네,
9: 근데 그때 이제 성슬이 아나운서를 그때 알게 됐는데.
4: 네.
9: 처음 그때부터도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성씨여가지고.
4: 맞아요. 맞아요.
9: 근데 이제 지금 네. 처음 뵙게 돼서 네. 너무 좀 좋아요.
10: 가짜.
5: 되게 혹시 어디 성씨인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 저기 성이 하나거든요.
5: 성이 하나. 네. 맞다.
9: 그래서 마음에 있었는데.
4: 맞아요.
9: 이렇게.
4: 네. 저도 오늘 이제 그 팀 멤버분들 성함을 미리 이제 받아봤는데 어머나 성씨 분이 또 계셔가지고. 네. 근데 정인 씨면은 돌림이 혹시?
9: 저희는 돌림 쓰지 않고.
4: 아, 아니셨구나.
9: 네. 오늘 그 급하게 돌봄을 맡긴 그 친구가 하나예요.
4: 한?
9: 이름이 하나인데.
4: 네, 하나.
9: 그러니까 선생님은 슬이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예.
9: 그래가지고
4: 저 사실 저 재학열도 돌림을 저도 지금 안 쓰고 있는 이름이라 맞아요. 예.
9: 그래서
4: 우리 하나.

0: 아니 아버님이셨군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이렇게 또 이렇게 친족으로 한번 또 맺어줘서 네. 간단히 이렇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요. 예, 몇 대손 얘기는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 이 배열이 너무 행복하다 오늘. 앞에 이제 이렇게 꽃 이름까지 하나씩 다 만들어 주시면서 매칭을 해주시면서 너무 보기 좋다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는데 다들 이 팀은 미모를 보고 뽑았냐 이런 얘기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혜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2: 가장
3: 네. 제가 어떻게
0: 네, 아니 네 정혜님께서 네.
3: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뭐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0: 아 이렇게 지금 토크를 끊어주시는 건가요? 아 분위기 좀 좋았는데. 네 이렇게 참 이렇게 뭔가 참 가깝고 친밀한 팀이구나를 예,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정희님 혹시 내곡동 친구분께서 네. 우리 성정인 화이팅이라고 문자를 또 주셨어요.
3: 아, 네.
0: 네 내곡동 친구라고 하면 이제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내곡동 친구는?
3: 예. 아. 생각이 납니다. 지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아,
3: 예, 예. 너무 예.
0: 예.
3: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0: 어떤 관계이신지 내가 말을 못 하실까?
3: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0: 사실 어쨌든 친구분께 또 정희님을
3: 예.
0: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분위기 커터 왔습니다. 지금. 분위기 커터. 그 혹시 최연장자가 누구세요?
4: 아, 너무 당연하게도
0: 아, 큰 오빠시고
5: 네.
0: 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막내.
5: 제육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어떻게들 만나게 되셨어요 진짜?
5: 저희가 네. 그때
0: 우리 막내
5: 네. 플루티스트 선생님 연주가 있어서 네. 다 섭외가 각자 개개인으로 됐었거든요.
0: 네.
5: 그 선생님이 이제 독주회를 하시긴 하셨지만 반주도 이제 악기 반주도 하시고 싶다 하셔서 그래서 개개인이 다 섭외가 됐는데 네, 디프디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자 추구하는 음악적인 방향도 비슷하고 다 이제 이렇게 스트링 카텟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연주를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호흡도 좋았고 음색도 좋았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됐어요.
0: 근데 이게 참 어쨌든 개인 연주자분들이 팀을 이뤄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쉬울 것 같진 않거든요.
5: 네.
0: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력을 또 받아보니 정기 연주에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5: 네. 네,
0: 기획 연주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정말 활동을 참 다양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네.
0: 2019년에 결성이 되셨고 매년 정기 연주를 빠짐없이 하셨더라고요.
5: 네. 네.
0: 얼마 전에도 속초에서
5: 네.
0: 지난달에
5: 네.
0: 마치시고 그 약간 뭔가 구심점이랄까요? 팀이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6: 그냥 연주를 되도록 많이 하고 싶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팀이 뜻이 맞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역시
5: 네? 네, 아니요.
0: 역시 뒤풀이에서 만나야 뭔가
4: 네,
0: 깊은
4: 저.
0: 이야기가 오가고
5: 네.
0: 인간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기 제보가 들어왔는데 성정인이가 원래 분위기 잘 끊습니다. 맥커터라고 저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6: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3: 그거 아니죠?
6: 진짜
3: 감사합니다.
0: 아, 또 이게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맥커터를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곰도 래프. 아, 어쨌든 이렇게 또 제보. 아, 이런 제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 우리 멤버분들에 대한 어떤 목격담도 좋고 예, 이런 실질적
5: 이런.
0: 자, 블랙박스 같은 코너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아, 좋아. 아, 중고등학교 때 친구분이시라는데요? 지금 이제 정작 모르세요. 일단은 지금 되게 아직 모르시고 예, 차차 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씨가 드디어 나설 차례예요.
4: 아, 네.
0: 예, 곡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4: 아 이번에 네, 강릉 안동 프로젝트에서 그 마지막 곡을 장식했던 이제 하슬로드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저희 김다남 트리오의 이제 그 앨범으로 냈던 곡인데 이번에 또 라곤 카르테스 포함해서 또 이제 강릉에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게 밴드가 좀 밴드 사운드가 주가 되는 곡이었는데 또 이렇게 두용둥이 저기

0: 멀리 가 있는 계기로 이제 좀 이렇게 실내악 사운드로 좀 소박하게 네. 그렇지만 또 되게 우아하게 네.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섯 분이 연주해 주시는 하슬로드 만나 보겠습니다.

0: 대박이다. 와, 이래서 다들 진짜 기립해서 박수를 치나 봐요. 어머,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 정말 뭔가 되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노래였어요. 특히나 이게 저는 이제 다음 씨의 곡이기 때문에 익히 많이 들었던 알고 있던 곡임에도 이렇게 현악 사중주와 같이 또 이제 연주가 되니까 느낌이 완전히 또 새롭고 다릅니다. 아, 너무 멋진 연주 고맙습니다. 아, 다음 씨 작곡가로서 이게 그 내가 만든 곡이 이제 다양한 변주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연주가 되면?
1: 네, 항상 좋죠. 그냥 제가 제일 새롭고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게 늘 좋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곡을 만들 때 아까 되게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딱 그대로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곡을 좀 연주할 때는 좀 화려하고 꽉 찼으면 좋겠다가 제 사실 주된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되게 단촐하게 해도 충분히 이게 연주력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구나. 또 오늘 연주를 하면서도 사실 저도 이게 스스로도 이게 연주하기 전에는 아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반신반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막상 또 연주를 하게 되면 또 너무 연주를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가 그 제가 원했던 그 의도가 그대로 또 다른 색깔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0: 아니 다음 씨 항상 정말 우리 코너에서 멋진 연주를 매주 들려주시지만 오늘따라 뭔가 조금 더 격앙된 느낌이랄까?
1: 네, 평소에 좀 약간 금쪽이 아 제가 그 네 선생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포지션이에요. 되게
0: 그 이번에 네. 강릉 안동 공연 때는 음악 감독님으로 이제 또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음악 감독이라는 네 글자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무게감이라는 게. 근데 그 혹시 이제 네 분과 이렇게 만나시면 어떤 느낌이 좀 음악 감독에 가까운지 아니면 금쪽에 좀 더 가까울지
2: 처음 뵙는 모습인데
0: 아 그래요 오늘? 아 역시 아,
1: 그래서 제가 더 괜히 긴장되는 것도 있어요. 아 제가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인데
0: 들통날까? 네, 들통날까?
1: 사실 좀 이렇습니다.
0: 아, 진짜 이제 음악 감독님의 모습이었다. 네. 아 근데 노래들 연주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슬로드라는 게 지금 이제 강릉시 강릉에 네. 대한 얘기인 맞아요. 거죠. 강릉의 네. 거리 강릉의 네. 길이라는 제목의 이제 노래인 건데 혹시 이제 시청 공무원분들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면 뭔가 그 외에 우리 강릉 아이씨 딱 들어올 때요. 이게 노래 이 연주곡이 쫙 이렇게 퍼지면 아, 좋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1: 네. 듣고 계시죠? 누구? 저기 처장님 어디 뭐죠? 무슨 장님?
0: 네, 네 뭐 국과장님들 분께서 네. 이렇게 네. 들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또 이제 성수기잖아요. 이때 이제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이게 해변에 이렇게 스피커로 이런 진짜 멋진 연주곡이 항상 이렇게 흐름이 어떨까라는 네, 강릉을 대표하는 노래로
2: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네. 바람을 네. 가져보면서 주변에 어떻게 좀 해봐요, 다시.
1: 아 제가 그쵸 제가 해야죠. 아,
0: 저도 네. 좀 노력해 볼 테니까.
1: 네, 어떻게 네. 시청 찾아가나요,
0: 지금? 아, 가야지 우리가 직접 가야지. 아, 매니저로서
1: 네, 발품,
0: 한번.
1: 네, 발품 팔러 한번 네.
0: 가보겠습니다. 아. 그 우리 정인 씨는 네.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내 친구 뭐 왜 아, 연주 안 하냐 하다가 이제 솔로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아, 내 친구 내 친구다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친구분이 또 오셨는데 성정인 오늘 방송 싹 다 부시고 와라. 오늘 방송 정말 대박이다. 강릉역장 올림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3: 부신 것 같습니다. 네,
0: 맞는 것 같아요.
4: 다른 의미로.
1: 다른 의미로.
2: 그래서 부승이
0: 부셨다. 부승이 부셨다. 네. 문자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위가 싹 가신 아름답고 청량한 의미인 것 같아요. 청량한 연주입니다라고 해주셨고 너무 합이 좋아서 빈자리를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도 주었고요. 그리고 내곡동 친구분께서 네. 그 오늘 라디오를 들으며 한여름의 따뜻한 낮의 기운 또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는 그런 기분이었다. 라공 콰르텟의 선율이 마음에 잔잔한 바람처럼 머물렀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2: 섭외된 거 아니죠?
1: 입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자 뒷번호 7240번 쓰시는 내곡동 친구분이셨고요. 그리고 정집사님께서는 오늘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일을 하시면서 고객분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힘이 드셨대요. 근데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 풀린다. 좋은 연주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약간 또 이제 완전 정통 클래식으로 오늘도 연주를 해주신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자, 오후의 방향 성슬입니다. 오늘 우리 3, 4부 순서는 우리 다음 씨와 특별한 손님들 라곰 콰르텟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3: 네. 진짜 빨리
2: 가네. 네, 오늘 짤막하게 또 인사를 좀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와주실 거죠? 예,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너무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한 분씩 좀 짧게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네. 수현 씨?
4: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주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음 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0: 했고요.
1: 기회는 이제 만들어 네. 가야죠 우리가. 네. 예.
0: 그리고 뭐 또 다음에 또 좋은 공연으로 또 청취자분들과 뭐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1: 안 그래도 공연 얘기해 주셔서 혹시 정기 공연이나 기획 공연 또 있으실 때 한번 찾아주시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수현 선생님 순산하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은진 선생님.
2: 네 오늘 다음 쌤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1: 네. 네. 네.
2: 네.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놀다가 가는 기분으로 네.
1: 아 감사합니다. 네. 동생분은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인님. 네. 네,
4: 오늘 조용조용 쌤의 그
1: 네, 마이크를 네.
5: 네, 조용조용 님의 그 부재로 또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따뜻한 댓글로 이렇게 저희를 맞아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친구분들은 따뜻하진 않으셨던 것 같지만
3: 나름의 따뜻함.
1: 아, 그죠. 예. 아, 친구분들이 오늘 너무 참 재미있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진 선생님.
6: 네. 저희 이번에 다음 쌤이랑 같이 공연하면서 아무래도 안 그래도 곡이 좋아가지고 막 곡이 좋다, 너무 좋다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편성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성슬이 아나운서 저희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한 2분 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더 연주곡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다음 씨의 노래 중에서 안반대기에 지는 별을 방송 이제 지금부터 쭉 연주를 해드리고 더 완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창 오셔서 끝까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유지원, 김다함, 라곤 콰르텟 그리고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3: 안녕.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웨...

0: 신일산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티메테리 티메테리 음주 후엔 티메테리.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지 시끄러운 날, 몸이 아슬아슬 정상과 비정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날, 느닷없이 터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날, 사방팔방 도처에서 즐거움이 사라진 날, 이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니 다 떨쳐내며 일어서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 살다 보니 그런 날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냥 넋을 놓게 되는 날들을 살면서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좋은 기운과 팔팔한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싶었는데 거꾸로 모든 생동감이 다 빠져나가는 사태를 만나고는 합니다. 그럴 때는 속수무책 떨어지는 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이드카를 발동시키듯이 스스로에게 강력한 멈춤 신호를 보냅니다. 필요하다면 강제 상황 분리를 위해 열심히 도망칩니다.

병법서 36개에 나오는 주의사항은 도망치기죠.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라고 합니다. 피서라는 게 말하자면 더위에서 도망치기인데 더위 말고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 도망치기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Bon Jovi의 Runaway 들었습니다. 지진 났을 때는 도망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와, 3036번으로 김해에 계신데, 와 형님 오늘 김해 지진을 느꼈습니다. 업무 중에 제법 흔들리더라고요. 일본 구마모토현 피해 없길 바랍니다. 예. 구마모토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남쪽 지방에서도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예.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그때도 구마모토에서 강진 났을 텐데 저는 그때 미야자키에 있었거든요. 근데 와 미야자키에서도 한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와 이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와 겁납니다. 자 아무쪼록 피해 없어야 할 텐데 반조비의 Runaway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가장 더운 여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제가 뭐 기상청 요원은 아닙니다만, 예. 바나나 라마 크루얼 서머 들었습니다. 김원석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7278번으로 아, 철수 형님 이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럼 뭐 그 아저씨라고 부르시던가요? 예. 아니 뭐 호칭은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예.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어머니가 저보다는 누님이라고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예. 자, 7278번으로 청해 주신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Electric Light Orchestra, Don't Bring Me Down 들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거 틀면 시원합니까? 야 그럼 뭐 한 번 뿐이겠어요? 두 번도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Electric Light Orchestra, Don't Bring Me Down, 573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예. 이 노래 나올 때 냄비 이런 거 좀 찾지 마세요. 와, 이거 그것도 식당에 이제 밥 타고 뭐 이런 거. 예. 자, 8528번 스티비 원더입니다. Another Star.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0: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기상청에서 열대야 일수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평년에 비해서 올해 열대야 일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열대야가 올해는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실내 온도는 25도 안팎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은 계속해서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입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심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확실히 AI 시대인 건 맞는 것 같다. 할아버지가 저녁마다 차려입고 외출 채비를 하시길래 어딜 매일 가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자랑스레 말씀하셨다. 아이고, 나 요즘 그 AI 교육받고 있어. 우리 같은 그 노인네들을 위해 나라에서 나서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 그 눈이 어두워 스마트폰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 AI 음성 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 할아버지의 목표는 AI 비서를 활용해 글을 써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AI 비서 덕분에 더 스마트한 노년을 보내는 것. 그동안 직장인들이 AI 덕분에 보고서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느니 엑셀 지옥에서 벗어났다느니 영상 제작도 쉽게 해낼 수 있게 됐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들렸는데 이제 그게 전 연령층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나도 AI 쓰고 있어. 어제 내가 뭘 물어봤거든. 근데 걔가 대답을 정말 잘하더라. 카페나 식당이나 지하철 안에서도 AI 활용 경험 이야기는 종종 들린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 쓴다는 경험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누군가는 카페 추천을 받거나 점심 메뉴 추천을 받고도 AI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출장과 여행 일정 짜기에 도움을 받는 걸로 AI를 잘 쓰고 있다고 자랑한다. 누군가는 보고서를 쓰는데 AI를 활용하고 누군가는 계획서를 쓰는데 AI를 활용하면서 개인 비서를 두었다고 뿌듯해한다. AI 잘 쓰기로 소문난 직장인이 뜻밖에도 저는 아직 AI를

잘 몰라요. 소리를 한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AI 활용도를 보이지만 천재 같은 AI가 가끔씩 엉뚱한 바보 짓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전적으로 일을 맡기지는 못한단다. 철수는 오늘 호모 파베르로서 우리를 생각한다. AI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는 갈수록 도구 사용에 능숙해져서 이제 사람 대신 AI에게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각종 상담을 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 대신 AI에게만 속내를 드러내는 이들이 의외로 꽤 많다고 한다. 점점 사람을 못 믿어 AI에게만 의존하다 보면 AI는 도구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다 보면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역전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쿨이었습니다. 아, 저희 엄마도 요즘 문화센터에 AI 배우로 다니셔서 사진 보내드리면 뭔가 변형시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세요. 예. 와, 지난번 엄마가 구청장으로 출마한 포스터도 보내주셨어요. 예. 6505번. 그렇군요. 점점 우리가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의존도도 점점 커질 거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건 도구 아니에요, 도구. 예. 도구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 아,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예,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시원한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098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6시 40분 17초 지났고요. The Cardigans, Love Fool.

0: U2의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 들었습니다. 조수와 추리 앨범에 있고요. 아, 이거 U2 내한 공연했을 때 첫 곡으로 이 곡을 연주했죠. 예. 야, 그게 벌써 꽤 됐네. 830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U2의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Cardigans의 Love Fool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 아,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니까 지금 마구 신청하시면 되고요. 1, 2부 끝곡 박지희 씨가 정해 주신 Sail, Wishing on a Star.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안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의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 라이프 오브 파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지요. 그런 그도 영화 학교를 졸업한 뒤 감독 데뷔를 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백수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 물론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6년을 과연 백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무심코 경제 활동을 안 하면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0: 네, 이탈리아 밴드 모네스킨 백인 들었습니다. 이 팀 저 라이브 잘한다고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한 2-3년 전에 서머소닉에서 공연 봤는데 오 잘하더라고요. 예. 모네스킨 백인 8459번으로 광주에 계시네요. 예. 덥습니다 하고 8459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이너원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The Who의 Who Are You 들었습니다. 이 곡은 사실 젊은 세대들도 많이 알게 된 게 CSI에 삽입되면서 다시 사랑 얻었죠. 예. 아, 원래 곡도 히트곡이에요. 예. 이 정규 앨범에 있는 곡은 러닝 타임이 6분이 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이 많아서 예. CSI 예.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The Who의 Who Are You 박은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2005번으로 아, 두 달 동안 와 있던 미국에 사는 언니가 내일 다시 출국합니다. 서운하지만 뭐 다시 올 거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영국 귀국도 할 거니까요. 반드시 올 거니까 배웅 잘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어허. Living on a Jet Plane. 자, 오늘은 존 덴버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오지작 마운틴 데어데블스 재키 블루 들었습니다. 4939번으로 아 실시간 신청곡은 놓칠 수가 없죠 하고 보내셨네. 고맙습니다. 자, 재키 블루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존 덴버 리빙 언 어 젯 플레인. 아, 존 덴버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곡은 사실 피터 폴 앤 메리의 곡으로 히트가 됐죠. 이세종 씨. 아니 오늘 배신이 한 수 없나요? 예. 그럼 뭐 있겠어요? 예. 야 6505번으로는 한 수 더 뜨시는데 아유 오늘 원래 배신의 축구 캠프 하는 날인데 축구 이야기가 안 들리니까 아쉬워요. 아쉽습니까? 예. 아니 뭐 축구 얘기 아 우리 대표팀 선수들 중에 황인범 선수가 예. 포르투갈의 최고 명문팀이에요. FC 포르투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팀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한범 선수가 빅클럽에서 지금 뭐 제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아직 뭐 좀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김유리 씨. 제 여름 노래입니다. 하고, 여름 노래죠. 다이애나 킹, 샤이 가이.

다이나 킹의 샤이가 이어서 시원한 음악 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합니다. 시원하죠. 예. 글렌 프라이 이글스의 멤버였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글렌 프라이의 The Heat Is On. 박계용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0: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고요. 폭염도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남부지방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폭염특보는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도 계속 발효 중이니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활동 당분간 자제하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고 물도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밤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극한 더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포레스텔라 아마게돈 들었습니다. 아니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이거 라디오에 나오는 거 싫어합니까? 와 배운 분들이시네. 못 배웠는데. 예. 6579번. 예. 이거 저 배철수의 음악캠프 라이브 버전도 있어요. 언제 한번 백캠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5번으로 아이 오랜만에 가족 모두 저녁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요. 어? 포레스텔라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와 대박 소름 돋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110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말에 포레스텔라 콘서트 다녀오셨다고. 와. 아, 공연 이제 다 마무리된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들었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안 보내셔도 되고 이제요. 예, 많이 여러분이 많이 보내셔가지고 지금 신청곡이 밀려 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예. 자, 7시 37분 58초 막 지났고요. 5310번으로 이열치열로 이 곡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오. 딱 맞네. 디퍼플의 연주한 노래 Burn.

흑인들로 구성된 락밴드입니다. Living Color, Cult of Personality. 김지현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디퍼플의 Burn이었고요. 자, 597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Counting Crows, Accidentally in Love.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코르차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윤병익 씨가 청해 주셨네요. 맥클모 앤 라이언 루이스 피처링 레이 달튼 Can't Hold Us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 마칩니다. 오늘은 이민선 PD가 수고했습니다. 작가 김경옥, 배승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데뷔 초에 고정 프로그램도 없고 절 불러준다는 기약이 없었을 때에도 저는 매일 아침 방송국 작가실과 자료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나 이만큼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는 성실함 이외에 다른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 보니 한 명, 두 명 제 존재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우직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의 성실함을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P사의 몬스터 캐릭터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희귀한 아이템이 그려진 카드는 꽤 높은 금액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사는 8살 소년 브라이스는 열심히 모은 캐릭터 카드를 모두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 치료비를 보태기 위해서였대요. 아직 뭔가를 양보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8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사랑의 힘이 더 컸던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8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잭슨 5의 I'll Be There 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죠. 열심히 모아온 그 주머니 몬스터 아시죠? 거기 캐릭터 카드. 사랑하는 반려견의 치료비를 위해서 내놓은 어린이 얘기인데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나 봐요. 사진도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국은 어린이들이 가끔 이렇게 집 앞에서 장사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본인들이 약간 용돈벌이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카드, 그 몬스터 카드 팝니다라고 혼자 만들어 놓고 파라솔 밑에서 팔고 있는데 아 진짜 그리고 강아지를 까만색 강아지네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브라이슨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참 이게 가끔 어린이들 보면은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장난감 비싼 거 사줬는데 다 그냥 친구 주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 절대 누구 주는 거 그러면 막 눈물부터 터진 아이들이 있고 좀 기질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이거를 부모님이 얼마든지 당연히 뭐 보니까 뭐 이거 치료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아이의 경험이라고 하게끔 두신 것 같고 이걸 기록하는 그 부모님의 성정도 참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백진화님이 과자 하나 양보하려 해도 큰맘 먹어야 하는 아이인데 대견하네요. 반려견이 오래오래 아이와 함께하면 좋겠어요. 진짜 반려견 너 건강해라. 김현우님이 뒷얘기가 더 있겠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연이 엄청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기부금이 모였대요. 그래서 당연히 반려견 치료비 이상 모였는데 그래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아픈 동물들을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팔았다는 그 귀한 괴물 카드들은 피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새 카드 세트를 선물했다는 정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그 이상의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촉촉해진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 있어요. 얼마 전에 첫 솔로 팬 콘서트를 열면서 솔로로서는 산드라 씨가 진짜 많은 것들이 의외로 처음이에요. 원래 애초에 솔로였던 친구인데 말이죠. 본격적인 아시아 투어에 나선 산다라 박과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모셔서 얘기 나눌 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받을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티켓 선물이 준비돼 있어요. 8월 5일 개봉하는 오디세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불리는 오디세이아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겨서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맷 데이먼,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젠데야. 초호화 캐스팅 역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영화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77 누르고 3번.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377 누르고 3번.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멜로망스의 해피송스 듣고 오셨습니다. 1419님, 화요일에도 부엉부엉 퇴근길에 빙수 사왔어요. 팥 인절미 빙수 대장도 한 숟가락 하실라우 하셨는데 전 좀 전에 차갑고 단 거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먹자마자 무슨 쉐이크 먹었거든요. 먹자마자 되게 우울한 또 그 무슨 의사 선생님 인터뷰 기사 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다 바람 음식이래. 근데 어쩜 이렇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왜 다 그런 거예요 대체? 이건 제 지금 대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음식은 이 진짜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니라 대장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들이 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식습관이 나빴던 사람들은 계속 걔네들을 먹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참 큰일이네. 여러분들이라도 좀 좋은 거 드십시오. 9150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재희입니다. 외할머니네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엄마가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 읽어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오늘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기분 좋은 밤 보내세요. 라고. 진짜 원래 다 읽히는 게 아닌데 9150님 대단한데요. 세상에나 다 읽지는 못하는데도 우리 제이님의 사연은 오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보내드린대요. 세상에. 아빠 생일 축하드리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99님은 별밤에서 선물로 주신 블랙박스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늘 비도 오지 않은 하늘에 무지개가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 봐요. 오늘 왔군요. 무지개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둥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프리즘 빛처럼 가로로 이렇게 붓질 싹 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저 저런 무지개는 처음 봐요. 저렇게 동그란 무지개도 본 적 있거든요. 되게 멋있다.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 더 기다릴게요. SES의 Just a Feeling.

S.E.S의 Just a Feeling에 이어서 우리 별밤 막내죠. 후이 신곡이 오늘 발매됐습니다. 빙고 듣고 오셨어요. 정말 잘하죠. 이렇게 잘하는데 뭘 더 잘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후렴에서 엄청난 스킬을 또 과시하네요. 역시. 아, 요거 나중에 라이브로 어떻게 하려나 보니까 딱 보니까 퍼포먼스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디오를 좀 이따가 또 챙겨봐야겠네요. 안혜라님께서요. 어제 제주 간다고 했던 부엉이 잘 도착했어요. 올레길 6코스 절반 걷다 포기했네요. 제주 도민의 말 들어야 합니다.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아니라 호텔 로비가 천국이네요. 라고 맞아요. 어저께 제주도 간다고. 근데 뭐 저는 또 못 모르고 그래도 제주도인데 뭐 괜찮지 않을까? 했더니 제주도면 부엉이들이 득대가지 안 된다. 지금 너무 덥다. 바람 같은 거 없다 하셔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역시나 덥군요. 2353님이요. 오늘 7살 아이랑 버스 지하철 타고 백화점 다녀왔어요. 매번 자차로 다녔는데 교통수단 타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처음 타보는 거라 교통카드도 직접 사고 신나더라고요. 더워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답니다. 아, 아이한테는 버스 지하철조차도 신세계 재미진 무언가였겠군요. 자, 일단 서브라임의 산테리아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2: 알람으로 맞춰놓은 시각은 아침 7시. 하지만 6시부터 눈이 떠졌다. 바로 몸을 일으켜도 되지만 그대로 한 시간쯤 뒹굴뒹굴 여유를 부린 뒤 동네 이웃한테 나눔받은 다육이에게 아침 인사를 한다.

매일 조금씩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좋은 이웃 덕에 다육이도 기르게 되어 사는 맛이 더해졌다. 그 다음으론 주방으로 가서 남편과 나의 아침상을 차린다. 훈제 계란 두 알에 사과 하나, 자두 두 개, 우유 한 컵. 아들 점심 도시락도 준비한다. 요즘 구내염 때문에 자극적인 걸 먹지 못해서 바깥에서 사 먹는 밥 대신 간을 하지 않은 슴슴한 유부초밥 도시락을 완성했다. 그러고 났더니 웬일로 남편이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편하게 출근했다. 동료랑 믹스커피 한잔하고 9시 정각 일을 시작했다. 나는 공단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9년째 계산대 담당이다. 50견 때문에 주사치료를 받고 있어서 근무 틈틈이 팔 운동도 해준다. 건강을 잘 챙겨서 내년까지 10년 근속을 채우고 싶다. 그리고 올해 10월이면 첫 손주가 태어난다. 열심히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어쩌면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보기로 한다.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김연숙님의 사연이었어요. 보내주신 내용 거의 그대로

오늘 읽어드린 건데요. 진짜 너무 이딱 떨어지는 이 느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연숙님. 그 뭐랄까 이 어떤 삶의 베테랑의 느낌? 본인의 하루하루에 완벽하게 이 제어권을 잡고 계시잖아요. 한채 오차 없는 느낌? 하지만 그렇다고 막 어떤 강박이 있다라기보다는 유연하게 뭐 일단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에서만큼은 나만의 리듬과 템포로 너무 유쾌하게 잘 꾸려나가고 계시는 그러면서 주변도 둘러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챙기고 나의 즐거움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근사해요. 이게 진짜 근사한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손주 봐줘야 생각하면서 또 설레시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안 읽어드린 한 줄은 열심히 살아왔고 살고 있는 내 자신한테 수고했다라고 쓰담쓰담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게 진짜 내 인생을 꽉 잡고 살고 계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50견은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잘또 낫더라고요, 요새는. 아무튼 기분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엄나영 님이요. 구내염 걸린 자녀분이 어린가했는데 곧 손주가 태어나신다니 성실하게 사는 분 같아서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건강 잘 챙기셔서 10년 근속도 채우시고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나영님. 이게 이 누군가의 성실한 좀 오래된 성실함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잘 정리된 어떤 공간을 보는 느낌이랄까? 아주 기분이 싹 좋아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연숙님, 오늘 지금은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연 좀 자주 보내주세요. 김연숙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한 사연처럼 특별한 에피소드나 사건 없이 시간의 흐름대로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일상 얘기 너무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안녕들한가요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이어서 더더의 4개 다시 들으셨고요. 5289님이요. 오늘은 라디오를 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안부 전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강아지 동료들과는 사회성이 부족한 강아지 아드님 모시고 외출 다녀왔습니다. 사실 내일이 남편 10주기예요. 남편과 사람 자식이 없어서 강아지한테 의존하게 됐나 봐요. 저보다 낮은 연배인 대장부엉한테 자꾸만 제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놓게 되네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만있어 봐. 그럼 지금 라디오를 듣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혹시 어저께 들으셨던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어이없이 귀여운 강아지 아드님 수영하고 있는 사진. 제가 이건 허락이고 뭐고 빨리 같이 보자고 했었던 그분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슬픈 응어리가 있으셨군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앞으로도 좀 많이 의존해 주세요. 예. 저도 이제 뭐 나중이 되면은 이런 쓸쓸함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때도 5289님과 어떻게든 뭔가가 다 했으면 참 좋겠네요. 아 진짜 풀어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282님은요. 오늘은 일이 늦어져서 운전하며 듣고 있는데 목소리로 문자도 입력하고 있어요. 안전운전할게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미소. 라고 네, 음성인식으로 보내셨는데 이 정도면 운전하며가 며로 들어온 것 빼고는 완벽한데요. 이야 미소는 오늘 잘 듣겠습니다 하고 웃어서 이게 미소 이게 이모티콘이 된 건가? 훌륭합니다. 아무튼 아주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베케이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홈.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편미나님께서 이재훈의 더 사람 신청합니다. 노래 듣다가 가사가 좋아서 찾아봤더니 이나님이 작사하셨더라고요. 부엉이로서 제가 다 뿌듯 좋은 노래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옛날에 작업해 뒀었던 건데 완전 거의 잊고 있을 만큼 윤일상 작곡가님 곡인데 작곡가님이 이거 뭐 제목 관련해가지고 전화 오셔서 그래 그 곡 있었지 했는데 이재훈 씨가 이번에 녹음해서 내주셨더라고요. 이 노래 손자연님도 신청해 주셔서 이재훈의 더 사람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데뷔한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박제돼 있는 이분은요. 아직도 보여줄 게 차고 넘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별밤 초대석은 여전히 새롭고 짜릿한 가수 산다라박과 함께합니다. 산다라박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야 진짜. 자 일단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오, 산다라박 씨는 제가 사서 자주 보는데
1: 네.
0: 이렇게 뭔가 다 갖추고 네. 된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공연 때 빼고는
1: 맞아요. 네.
0: 좀 지금 약간 낯설고
1: 네 항상 왜냐하면 제가 추리추리하게 언니를 찾아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서로 그러고 네. 만나요.
1: 맞아요.
0: 그래서 세상 어머 맞아 우리 다라가 몸매가 이랬지 들어오는데 2505님 네. 어서오세요 다라다라 하고
1: 안녕하세요
0: 1334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지현우님 산다라님 왜 더 분위기 있어진 거죠 세상에 하셨는데
1: 네
0: 분위기가 생겼죠. 원래는 좀 상큼발랄
1: 맞아요
0: 느낌이었는데
1: 그리고 원래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이 좀 붙은 옷이나 노출 있는 옷 가져오면 울고 그랬거든요. 어. 지금은 잘 입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자, 막 또.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언젠가부터
1: 네.
0: 다라 씨 그 땡스타그램에 아, 혈색이 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아 나이가 들었잖아요.
0: 이제야 네. 이제 진짜 남들보다 약간 한 10년 정도씩 늦게 가는
1: 맞아요.
0: 그런 네. 느낌.
1: 완전. 네.
0: 제아도 조금 늦게 가는 편이라 네. 한 5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자기 네. 나이보다. 그 끼리끼리 노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세월 지나면서 더 느껴요. 끼리끼리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 별밤 청취자 부엉이들이랑 우리 블랙잭 다라링 분들 다라씨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단독 팬 콘서트가 처음으로 있었는데
1: 네.
0: 이게 생각해보니까 새삼스럽게 와 이 단독 뭔가가 처음인 것도 좀
1: 맞아요. 2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0: 그것도 신기합니다.
1: 네, 다들 안 믿더라고요.
0: 2016 산다라박 팬콘 아시아 투어. 아, 근데 처음 하는 콘서트 팬 콘서트인데 아시아 투어인 거 약간 좀 폼나고요. 그린 프리즘인데 이게 우리가 많이들 잊고 사는데 네. 산다라박은 애초에 솔로로서 그 스타성이 해외에서 어마어마했었고
1: 필리핀에서.

0: 먼저 데뷔했었죠.
1: 네, 네. 그게 이제 화제가 역으로 돼서 네. 한국에서 모셔온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트윈원이 네. 현재도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산다라방 애초에 솔로였다. 아,
0: 맞아요. 다 네. 저도 가끔 잊어요.
1: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처음 혼자 하는 공연 네. 준비하는 것보다도 저는 끝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0: 끝나고는 한 이틀 그냥 되게 조금 이상했어요. 기분이 되게 어땠어요? 감동적이고 소중한 순간이었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도 그렇지만 밴드 그치. 가수로서 이제 한 공연이다 보니까 뭐 네.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동안 해오던 댄스 공연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다르지. 그래서 지금 22년 차에 막 실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많았죠.
1: 아 진짜 지금 할 얘기를 차차 해 나갈 텐데 산다라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진짜 딱 맞는 옷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도 있고 합니다. 차차 얘기 나누겠고요. 투어가 아직 많이 남았죠?
0: 네, 투어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 방콕을 가고 또 이제 일본이랑 다른 나라들은 아마 올해 연말 혹 내년 연초쯤으로 잡으려고 해요. 미니 앨범 직후로 잡으려고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이 또 아시아 쪽에서 산다라박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이 뭐랄까 숫자로적으로 봤을 때 해외 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필리핀은 어쩔 수 없이 네. 항상 저의 또 그렇죠. 1순위이기도 하고
1: 맞아.
0: 저희 2세대 때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외 활동을 시작한 세대이기 때문에 해외 팬분들 비율이 훨씬 네, 높은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0: 네.
1: 애초부터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다라 씨가 이제 싱글을 냈는데 리프리즈 같은 제목인데
0: 네
1: 어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0: 네, 프리즘을 통해서 제 안에 다른 색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1: 맞아.
0: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지만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색깔을 추가로 보여드린다는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죠.
1: 프리즘이 학창 시절에
0: 맞아요.
1: 되게 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학교에서 사라 그런 건데 되게 예뻐서
0: 네, 예쁘고 신기하고
1: 네,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저한테도 그 리프리즘 뭐 이렇게 서류로 이거에 대한
0: 네, 기획안네.
1: 근데 되게 꼼꼼하고
0: 네, 네.
1: 팬분들이 어디에 자세히 답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까지도 엄청나게 네.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0: 네,
1: 느꼈었거든요.
0: 맞습니다. 2년간의 지금 플랜이죠.
1: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매력과 예상하지 못했던 음악 스타일이랑 보컬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그런 음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되게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0: 아, 네.
1: 많이 들어봤어서 네.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0: 네.
1: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을 거예요. 괜히 제가 친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일단은요. 우리가 앨범이 나오는 게 언제죠?
0: 6월 20일 날 선공개 발매를 했었어요.
1: 그러니까.
0: 네, 근데 싱글, 네.
1: 미니.
0: 아 미니
1: 아직 말하면 안 돼요?
0: 말해도 됩니다. 10월 말 11월 제 생일쯤으로 지금 생각 중이고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지금 곡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녹음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빨리
0: 그리고 제 미니 타이틀곡은 아주 유명 작사가님께서 네 가사를 써주셔가지고
1: 누구지? 양인자 선생님인가?
0: 아 지금 뭐 비밀이지만 굉장히
1: 너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제 별밤에 나와서
0: 네네.
1: 유명 작사가가 썼다고 하고
0: 네네.
1: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어서
0: 그리고 미녀와 작사가님이시고요.
1: 아 진짜요?
0: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1: 아 어떡하지?
0: 네. 저하고도 친한 분이세요.
1: 아 친해요?
0: 네.
1: 퀴즈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저 그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냥 모르겠어. 아 그 얘기도 빨리 해야 되지만
0: 네.
1: 그건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0: 네.
1: 일단 성공개된 곡들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네.
1: 먼저 페스티벌이 23년도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0: 네 맞아요.
1: 그거를 재해석을 했어요.
0: 네.
1: 그것도 독특해요. 그 선택도.
0: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같은 곡을 또 내냐. 근데 이게 이유가 참 많거든요. 일단 그 당시에 냈던 곡 이제 페스티벌 제 첫 솔로곡이고 굉장히 소중한 곡이지만 굉장히 컬러풀하고 상큼하고 귀엽고 밝은 곡이에요. 그래서 제 이미지랑은 완전 찰떡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 나이와 제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또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0: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아쉬웠던 곡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연 때 불러야 되잖아요. 오래오래 부를 생각을 하니 아,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재탄생 시켜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네, 리프레신 버전이 탄생을 한 거예요.
1: 그것도 되게 진짜 성격 나오는 게 저는 산다라처럼 한결같은 사람을 이쪽에서 알게 된 친구들 중에 진짜 왜 산다라박은 그냥 학교 계속 다니게 놔뒀으면 명문대 어디든 갔다.
0: 제가 좀 머리가 좋았죠.
1: 수석으로 갔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철저히 막 어떻게 보여지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꼼꼼하게 다시 다져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다시 체크하고.
0: 네.
1: 와, 그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0: 뭐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대 어쩌겠어요.
1: 와, 네. 진짜 평소에 보시면요. 평소의 삶이 약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어디서 찍고 있나 하는 느낌으로 되게 그 자기 그 절제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 먹는 거 봐도 그렇고 너무너무 멋있는 동생이고요.
0: 감사합니다. 네.
1: 그 이 페스티벌을 산드라 씨가 참 유난히 좋아하는 곡이었고.
0: 네, 맞아요. 네.
1: 근데 생각해보면 요 한 2023년쯤이 네. 내가 봐도 약간 애매한 게 네, 이렇게 네. 산드라 씨처럼 동안 너무 동안인 사람들이 네. 약간 아역스타가 성인으로 갈 때 애매한 것처럼 네네. 가수도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말씀하신 아까 이걸 내가 계속 부르기에는 너무 네. 영한 느낌 아닌가 하는 게 그런 고민이었겠죠.
0: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사실 이미 저는 40이었어요. 그러니까 40살에 제가 너무 귀엽게 부르려니 약간 스스로 잠깐. 조금 수줍었어요.
1: 다라가 40이에요?
0: 아, 3년 전에 40이요.
1: 3년 전에?
0: 네.
1: 이러니 내가 오늘 내일 하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또 재미있게 살짝 가사가 네. 조금 바뀌어 있어요.
0: 네, 이 원곡에 없던 부분이 들어온 이유도 제가 지금 이제 J락으로 바꿨잖아요.
1: 약간 J락이죠.
0: 메탈인데 정말 안 붙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막 노래 중에 나나나나나 스타라이트 떨려오는 내 마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죽어도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 덜어내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를 만든 거죠.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산다라박은 이제 J-Rock 스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 나눈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으로 듣고 올 거예요. 너무 빨리 듣고 오나요? 지금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좀 더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는 동안에 노래 감상평도 좋고 산다라박한테 궁금한 거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꼭 음악 얘기 아니어도 좋아요. 되게 쓸데없고 이런 것도 대답해주나요?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십시오.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 듣고 올게요.

0: 리프리즘 버전의 페스티벌 산드라방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0321님이요. 제가 알던 페스티벌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3341님이 다라언니 락스타였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629님께서요. 열대야를 식혀주는 쨍하고 청명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즐기고 싶은 햇살이 노래로 탄생한 것 같아요.
1: 오, 감사합니다. 네, 사이다 같은 보컬입니다.
0: 맞습니다. 산다라 씨가 이미지와 달리 굉장히 매력적인 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네, 약간 허스키가 깔려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제가 탁,
1: 네.
0: 여성 탁성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선미 씨도 나왔는데 선미 씨 탁성이란 말이에요.
1: 네네네.
0: 탁성들이 많이 낼 수 있는 매력이 있거든. 근데 산다라방은 왠지 느낌이나 평소에 말할 때 느낌이
1: 네.
0: 쨍한 보컬일 줄 알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번에 선택하신 이런 좀 락 장르가 특히 약간 J-락 장르가 다라 씨가 부르기에는 너무나 잘 어울릴 그런 장르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그동안은 또 이제 완곡을 했던 적이 많이 없어서 발견되지 않았던 목소리였던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네. 산다라 씨 목소리가 작곡가들이 같이 일해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톤이었어요. 맞잖아요.
1: 네,
0: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1: 네네, 그쵸, 네, 네,
0: 그렇죠. 되게 좀 작곡가들은 톤을 중시 여기는데 네. 한국에서 잘 못 듣는 톤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팝 보컬스럽기도 하면서도
1: 네네.
0: 그런 칭찬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상상치도 못한 장르였었는데 이거 이제 회사에서도 네. 먼저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라 씨가 먼저 나 이런 음악도 관심 있다 얘기를 하셨을까요?
1: 네, 제가 예전부터 밴드 음악을 좋아했었고요.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해야 된다는 엄두는 못 냈던 것 같아요.
0: 근데
1: 지금
0: 어떻게?
1: 네 이제 새로 만난 팀이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밴드 음악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안 하셨냐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0: 그치. 네. 아무도 생각 못한 것 같아.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기만 했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좋은 팀을 만난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수록곡 얘기 나눌 텐데요. 손톱이라는 곡입니다.
1: 네.
0: 이거 굉장히 귀여운 테마예요.
1: 네, 맞아요.
0: 악기 연습하려고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짧게 깎으면서.
1: 짧게. 네, 왜냐면 2NE1 콘서트 할 땐 항상 네일 아트를 화려하게 했었거든요.
0: 그쵸.
1: 근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처음에 홍대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손톱이 짧아야 된대요. 그때 이제 너무 놀라면서 포기하고 잘랐죠. 그래서 아,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포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가사에
1: 네.
0: 이 산다라 씨가 가사를 좀 진짜 미안하지만 의외로 좀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네. 손톱도 손톱인데
1: 네.
0: 저 다른 습작들 많이 봤잖아요.
1: 아이고 네. 요즘 가사 틈만 나면 쓰고 있거든요.
0: 요새 가사가 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라 씨가. 근데 저는 제가 가사를 봐달라고 할 때 되게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모든 네. 가수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네.
0: 근데 이게 다라 씨가 워낙에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언어의 스타일이 지나치게 정제되어 있는 편이에요. 사석에서도.
1: 네.
0: 얌전하게 얘기를 해요. 선택, 네. 단어 선택. 아, 그래서 되게 가사에서 또 그런 느낌일까봐 그거를 좀 제가 많이 좀 조언을 해줘야겠다 했는데,
1: 네.
0: 우리 말로 그래서 그런지.

0: 가사에선 되게 재밌고
1: 네.
0: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1: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가사로 곡에 쓰지 못한 게 너무 솔직해서 이거는 힙합 아니면 트로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었는데 요즘 많이 조금 네, 가사에 쓸수 있도록 조금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오히려 그 중간을 찾은 거였군요.
1: 오, 네. 예전에는 너무 아,
0: 도대체.
1: 내 청춘을 다 바쳤다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내 20대여 막 이렇게 썼어가지고 20년대는 탈락을 했었죠.
0: 아,
1: 네.
0: 그렇구나. 아무튼 요 손톱 가사가 보면은 일단 그 손톱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둥근 손톱에서부터 둥근 달, 둥근 밤, 둥근 얼굴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도 너무 귀엽고 평소에 상상을 많이 해버릇하는 사람의 가사 같거든요.
1: 네, 또 제가 산토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도 생각을 했고
0: 맞네.
1: 또 이게 그냥 연습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그때 제가 사랑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막 짝사랑 느낌도 나고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0: 정작 그러고 보니까 약간 진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라 씨한테서 크게 그렇게 완성된 그 뜨거운 연애 썰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
1: 아, 그거는 네. 그러면 나 끝나고 들려드릴게요.
0: 거의 없어가지고 좀 하라고. 내가 좀. 아, 그래서 그 대신에 그랬기 때문에
1: 네.
0: 그게 가사로 나오나 봐. 다 상상과.
1: 그것도 있죠. 그리고 글로 쓰면 더 솔직해지잖아요. 뭔가. 네.
0: 그리고 다라 씨가 이 뭐랄까 이 약간 그 범생이 이미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패 끼치는 거 너무 싫어하고.
1: 네네.
0: 아, 그래서 우리 그 신곡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1: 아, 맞아요.
0: 거기에 내가 진짜 내가 안 산 달 다 담아놨거든요.
1: 네네. 너무 너무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0: 그런 다라가 뭐랄까 이렇게 가사를 씀으로써 많이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서게 되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원래는 산다라는 굉장히 연습벌레인데다가
1: 네.
0: 파워제이 느낌 맞죠?
1: 맞아요. 파워제이입니다. 네.
0: 그래서 근데서 락스피릿이라 함은
1: 네.
0: 굉장히 거칠고
1: 네네네.
0: 예측 불허의 무언가와
1: 네네.
0: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음 그 무엇도 실수가 아님을
1: 맞아요. 그런 마인드 기세
0: 그쵸 기세다
1: 네네네.
0: 했는데 어떻게 요새 좀 그게 좀 오고 있습니까?
1: 이게 사람이 무대에 서다 보면 사실 2NE1 때도 그랬어요. 저희는 항상 자유로웠고 기세로 막해 에너제틱하게 무대를 했는데 혼자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쁘게 물 마실 수도 없고
0: 그럼.
1: 주저앉아서 마시고 뭐 이런저런 실수들도 하면서 그래도 무대에서 끝까지 네. 즐기고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락스피릿이 조금씩 생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막 다라 씨가 막 샤우팅하고 막 긁으면서 막 그런 스타일이 될 순 없지만
1: 네.
0: 저는 진짜로 지금부터 산다라가 이 장르 안에서 진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1: 네.
0: 배한재님이요. 신곡 얼마나 기대하는 건지 감도 안 오마셨는데 여러분 있어 보세요.
1: 네. 기다려 보세요.
0: 일단 난도가 꽤 있죠.
1: 예.
0: 그 얘기하지 말아야지.
1: 네, 그리고 꽤나 또 이 뭐 대중적인 멜로디
0: 굉장하죠.
1: 이렇게 네.
0: 빨리 자랑하고 싶지만요. 아무튼 4880님이요. 글을 보면 성격과 성향이 보이는데 이번에 쓴 손톱 가사로 언니의 순수한 거 설렘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작사 많이 해달라고.
1: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앞으로 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진짜 많이 있고
1: 네.
0: 솔직히 되게 막 뭐 본인은 이렇게 너무 막 직설적이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마음도 그래봤자 산다라식이긴 해요.
1: 아 그래요?
0: 나는 그 표현 방식이
1: 네.
0: 새로웠어요. 저 아무튼
1: 그래요, 저는.
0: 그런 거에서 잘한다고 한 거지. 뭐 왜냐면 무조건 세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산다라식의 여러 가지 뭐 분노면 분노, 슬픔이면 슬픔 다 앞으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손톱도 들을 거예요. 요 노래 듣고 4부로 올 테니까 다라 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문자랑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산다라박의 손톱.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오늘은 가수 산다라 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다현님이요. 다라 언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는데 예전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만 9살에서 27살이 됐네.
2: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니
1: 9살에서 27살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흑.
2: 와, 아, 진짜 신기하네요. 아기에서 지금 27살 성인이.
1: 와, 진짜 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체감이 확 오네요.
2: 네.
1: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0: 씨가 좀 유난히 좀 심한 스타일이기는 한데 가끔은 또 너무 그래서 그런 것도 네. 고민일 것 같기도 해요.
1: 스트레스 받죠. 동생들한테 말 함부로 못 나요. 지나가던 그래. 어르신분들이 혼내요. 막.
0: 조금 네. 보기 험해 보이고 네. 약간 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부터는 산나라박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예능인 산나라입니다.
1: 빠밤.
0: 자, 우리가 예능에서 만났습니다.
1: 맞아요.
0: 굉장한 네. 프로그램이었죠?
1: 예.
0: 슈가맨.
1: 네.
0: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1: 15년도예요. 11년 전.
0: 와, 그때가 네. 저도 약간 처음으로 좀 그렇게 큰 예능에
1: 네.
0: 저는 그랬어요. 산나라 씨 많이 보셨지만.
1: 첫 예능이었어요, 그게.
0: 아, 진짜?
1: 네.
0: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그렇게 큼지막한 네. 자리와 게다가 이제 유재석이라는 그 이름이죠.
1: 그렇죠. 네.
0: 그랬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같은 MC로 만났었고요. 네. 그 이후로 산나라 씨가 유독 이제 예능에서 종횡무진을 했어요.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여자 예능인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1: 네.
0: 싶은데.
1: 네, 맞아요. 역대급 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뷰티도 했었고, 네. 서바이벌.
1: 네.
0: 리얼리티.
1: 네.
0: 그러면 본격 그런 저랑 했었던 그런 거. 그리고 네. 군대 예능도 했었나?
1: 했었어요. 제가 특전사 출신입니다. 단결. 특전사.
0: 아, 네. 틀렸어요. 손바닥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1: 안 보여. 아, 지금.
0: 오케이, 오케이.
1: 아이고. 네,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예.
0: 민감하거든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0: 진짜 힘들다 그러던데.
1: 맞아요. 거기는 제작진분들이 안 계세요. 저 멀리서.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매니저분 당연히 안 계시고요.
0: 그치.
1: 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이거는 제가 주변에 여기 출연하셨던 분 후기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방송에 내보내지 못할 연인들의 찐서러움과 분노 이런 네. 게 나올 수밖에 없는
1: 거죠. 정말 정말 제가 열심히 훈련만 해서 분량은 많이 없었어요.
0: 아, 그런 사람도 있어.
1: 진짜 네.
0: 그런 스타일이야 산다라가.
1: 네, FM이라서.
0: 네, 진짜 그러니까 군인에서도 잘했을 거야.
1: 맞아요.
0: 지금 그렇죠? 원스타 달았을 수 있어.
1: 네, 군인의 삶이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네.
0: 여러분 깜짝 놀래요 진짜. 근데 아무튼 다라 씨가 본인 말도 뭐 군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막 다라 씨가 막 예측 불허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도
1: 네.
0: 예능에서 항상 콜이 많아요.
1: 네네네. 네.
0: 아무래도 그 이유가 뭐라고 스스로 보십니까?
1: 글쎄요. 근데 제가 슈가맨 할 때부터는 사실 병풍으로 좀 활약을 했었고요.
0: 병풍 활약. 아, 예.
1: 이제 예능을 많이 하면서 토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큰 이유는 제작진분들이 다시 찾아주신다는 점인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저의 선함 때문일까요?
0: 아, 그 에너지가 있어. 이 예능의 어떤 캐릭터 이게 다 밸런스로 그분들이 이제 섭외한다는 걸 이제 보니까 느껴지는데
1: 네네.
0: 다 말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막 약간 어떤 그 바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밸런스가 있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것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타고나는 기질 문제라 다라 씨 그런 게 좀 예능에서 많은 분들이 그 특히 제작진 쪽에서 다시 찾고 또 찾는 이유가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농구 예능에서도
1: 네네.
0: 하시는 역할이 보통은
1: 네.
0: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맡을 법한
1: 네.
0: 좀 스탠스긴 한데
1: 네.
0: 그런 역할에 딱 산나라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비타민처럼
0: 그러니까
1: 상큼하게
0: 비타민.
1: 응원을 하고
0: 탄산.
1: 약간, 네네네.
0: 딱 그 느낌인 것 같고 박태환님이 안 그래도 이 예능 하십니다. 열혈 농구단.
1: 네.
0: 농구 보러 8번, 8번 직관 가서 산다라바님 8번 볼 때마다 얼굴이 내 주먹보다 작은 것 같다. 저기에 눈코입이 다 위치한 게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1: 와 8번 다 오셨구나.
0: 산다라 씨 얼굴 진짜 작아요. 내가 이따가 옆에서 제 얼굴을 대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 진짜 작아요. 지금은 약간 우리가 투샷으로 다른 이 그 이렇게 괜히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 보이죠 여러분. 옆에 딱 놓고 보잖아요. 약간 타조알과 매출이 약간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튼 열혈 농구단에서 매니저로 출연하고 계세요.
1: 네 맞아요.
0: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얘기했는데 또 실제로도 농구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보기
1: 네 보이게. 맞아요. 근데 필리핀이 사실 농구가 국민 스포츠예요. 그래서
0: 몰랐어.
1: 평생 보면서 자랐는데 이렇게 실제로 내 팀을 응원하면서 이제 매니저로서 직관을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게 뭔가 끓어오르면서 분노가 차오르면서 저도 욕만 안 했지. 심판분이 너무 막 얄밉고 상대 팀 얄밉고 막 우리 팀 부상당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 어머 지금도 열이 좀 올랐네. 해야지.
0: 진짜로 약간 분홍색이 됐어요.
1: 네. 네,
0: 명란 빛깔이 되셨는데
1: 네.
0: 욕을
1: 네.
0: 해본 적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1: 없어요. 예.
0: 욕만 안 했을 뿐이지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아 그러니까 우리 다라 어떡하나 싶어요. 근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랑 재하 씨랑 다라 씨랑 하면서 저랑 재하 씨는 그래도 험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맨날 보면서 걱정한 거는 저렇게 어떤 표출을 이렇게까지 안 하면 마음의 독기가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는 걸 보면은
1: 네.
0: 막 그렇게 그런 게 막 또 쌓이지는 않나 봐요.
1: 그냥 저만의 힐링을 찾죠. 고양이라든지.
0: 고양이?
1: 고양이 보면 힐링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분노할 때는 이제 고양이와 1대1로 대화를 하죠. 면담을 하면서 다둥아 누나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 새 나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은.
0: 너무 예쁩니다.
1: 네,
0: 좋아요.
1: 힐링이 그러면 딱 돼요.
0: 마침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봅시다.
1: 네.
0: 박산다라로 가보겠습니다.
1: 뭐? 네.
0: 말 그대로 그냥 산다라.
1: 네.
0: 활동명인가 싶지만 아니죠.
1: 네.
0: 산다라입니다. 인간 산다라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고.
1: 네.
0: 힐링 고양이 말고.
1: 고양이 말고.
0: 옛날에 뭐 이렇게 사부작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
1: 그런
0: 팔찌.
1: 게 네 있어요. 비즈가 한때 꽂혔을 때는
0: 저도 있습니다. 다라씨가 만들어준 거 아직도
1: 그래요?
0: 기억 안 나요?
1: 아니요 기억나요. 제가 그때 제 그 친한 지인분들 소중한 분들 다 만들어드렸어요.
0: 맞아요.
1: 되게 쉽지 않아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게 네. 요새는 뭐 없어요? 또 그런
1: 요즘은
0: 거?
1: 가사 쓰는 거
0: 가사.
1: 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가 시간에 하는 게
1: 네.
0: 없는 거예요?
1: 누워있어요.
0: 아 에너지가 많이 빠졌나?
1: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0: 맞아.
1: 사실 쇼핑도 못했고요. 그리고 나는 솔로도 못 봤고요. 그냥 이제 시간 나면 누워요. 이게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다음 이제 공연 생각하면은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예.
0: 0561님이 안 그래도 물어보셨는데
1: 네,
0: 언니
1: 네네.
0: 요즘 뭐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지 궁금하다고. 0561님은 산다라방 영상 보면서 푼대요.
1: 네.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너무 좋습니다.
0: 산다란 그 진짜 우리 다라 씨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관성적인 대답이에요. 너무 방송인 대답인데 사석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1: 네.
0: 언니, 제가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산다라가 요새는 사부작 때 시간도 없군요.
1: 예, 시간이 너무 바빴어요.
0: 참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산다라 추천곡 하나 듣고 올 거예요.
1: 네.
0: 저희가 의미 있는 노래 골라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네.
1: 정말 의미 있는 곡이에요. 제가 2004년 필리핀에서 데뷔했을 때 냈던 곡인데요. In or Out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유일하게 지금 피지컬 앨범이 있고요. 100만 장 나갔습니다.
0: 국민
1: 노래죠.
0: 잊지 마십시오. 산다라는 최초의 슈퍼스타였다.
1: 근데 이 곡을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해외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이번 팬콘서트 샌리스트에 있습니다.
0: 어머나 네. 팬분들 특히 해외분들 네. 눈물 흘릴 것 같은데요.
1: 네 너무너무 좋아요. R&B 버전으로 편곡했어요.
0: 아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산다라 막의 In or Out.

0: 산다라박의 In or Out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였나요? 통해서 보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산다라박이 한류도 없던 시절에 네. 필리핀의 국민 가수가 되어 있었던 그 시절 생각이 나는데 저도 가사 내용을 지금 들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뭐 필리핀어를 못하지만
1: 네. 그리고 서툴고 뭐 이상하기도 하지만 나는 진짜야 뭐 이런 네, 진정성 있는 그런 내용의 가사였죠.
0: 어, 네. 그것 또한 되게 신선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0282님이요. 저 작년에 농구보러 필리핀 마닐라 갔었는데 그 큰 농구장에서 필리핀 분들이 이 노래 떼창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1: 와, 근데 지금 22년이 지난 노래인데도 여전히 떼창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0: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1: 저도 히트곡이 있네요.
0: 아, 그럼요. 네. 한두 개인가.
1: 네.
0: 권병준님이 어릴 때 이 노래 다운받아서 들었던 기억나요. 우와. 인간극장 맞아에서 네. 산다라박 처음 알게 됐고 팬카페도 가입했었죠.
1: 아,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네네. 그때 그 팬카페 인원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아, 이때 약간의 제 신드롬 같은 현상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되게 신기했단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 네. 해외에서 저렇게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 공항으로 들어오시던
1: 네.
0: 영상인지 사진도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0: 한국 입국할 때도 막 누가 가서 막 찍었었는데.
1: 옛날이라.
0: 예.
1: 예.
0: 있었어요.
1: 그때 공항에서 직원분들이 다 너무 환영해 주셨어요.
0: 맞아요.
1: 자랑스럽다면서.
0: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가수 산다라바.
1: 네.
0: 그 우리 산다라 씨의 부계정까지도 제작진들이
1: 네.
0: 영탐을 하고 있나 봐요.
1: 네.
0: 어떤 거 얘기하는 건가요? 나는 오히려 내가 보는 건 본계정이었던 것 같아.
1: 네, 아 제가 그 데뷔 때부터 팬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부계정을 만들었어요. 쌍토끼라는 부계정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미감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팬들이랑 오로지 소통만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네.
0: 여기에 이 가사 공책 사진을 네. 올렸군요. 제가 여기에 지금 뭐가 써 있는지 아는
1: 여기 네. 이거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네.
0: 처음에 그거를 저한테 줄 때 얼굴이 명란 빛깔이 또 됐죠.
1: 네, 너무 네.
0: 그럴만도 한 게 왜 일기장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1: 완전 일기장이잖아요, 사실. 네.
0: 가사를 보여주는 건 근데 평생 약간은 부끄러워.
1: 네.
0: 나도 그런데 뭐.
1: 아직도 그러세요?
0: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부를 사람이랑 직접 소통할 때 가끔. 좀 그게 조금 아직도 불편해서. 그래서 이거 과정 중에는 제가 A&R이랑 얘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그런 이유였군요.
0: 친할수록 더 그래요 저는. 아무튼 거기에 그리고 약간 그 데모
1: 네.
0: 파일들을 네네. 찍어서 올렸습니다. 팬분들이 지금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있습니까? 다라링.
1: 예?
0: 팬분들께서
1: 네네네.
0: 지금 이 스포에
1: 네.
0: 얼마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또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솔로곡도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앨범에.
0: 완전 많이요.
1: 네. 그래서 아마 더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상상하는 산다라박과 그 느낌보다도 그리고 얼마나 그녀가 음악에 진심인지 여러분들 그걸 꼭 알고 느끼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역시 그 성주님이 스포영 다라 누나 뭐 좀 어떻게 음방도 있나요? 시간 좀 미리 비워두게요 라고 질문 보냈었는데
1: 네. 네. 미니 때는 음방을 해야죠. 예.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스포하면 안 될 것 같군요.
0: 아까 안 그래도 지금 또 아까 그 작사가 누군가와 함께 일했다라는
1: 네.
0: 것도 스포가 됐기 때문에
1: 네.
0: 이 정도면은 회사가 너무 곤란. 한 분 매니저분 왼쪽 분 얼굴이 좀 창백한데 괜찮으시겠지? 하고 지금 봤는데 진짜 얼굴 실제로 좀 창백해지셨어요.
1: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뭐
0: 이 정도면
1: 뭐 사골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정도 스포는 괜찮아요.
0: 괜찮은 거겠죠? 네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라 씨 보내드릴 시간인데
1: 아쉬워요.
0: 우리 팬분들이랑 부엉이들한테도 인사 남겨주세요.
1: 네, 다랄링 블랙잭들 그리고 부엉이님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 또 저의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산다라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1: 감사합니다. 안녕.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8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0562님이 8월에 다라온이 나오는 페스티벌에도 갈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현장 스케줄 다라씨가 많이 생길 텐데 많이 가서 응원해 주시고요. 반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산다라박이 가져온 두 번째 추천곡인데 수다가 넘쳐서 끝곡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21의 Go Away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데뷔 초에 고정 프로그램도 없고 절 불러준다는 기약이 없었을 때에도 저는 매일 아침 방송국 작가실과 자료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나 이만큼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는 성실함 이외에 다른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 보니 한 명, 두 명 제 존재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우직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의 성실함을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7: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6: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7: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좋아하는 동네가 있나요? 요즘에 여름 휴가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이라는 단어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랜드마크가 없어도 그저 낯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골목길 같은 평범한 풍경조차 특별하게 다가오니까요. 우리의 일상도 누군가에겐 그런 특별한 여행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일상도 여행하듯 조금 시선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도 매일 걷는 이 동네에서 기분 좋은 낯선 설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네의 풍경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메이트의 Better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댕디 최유정입니다. 유후. 오늘도 날씨가 정말 굉장히 더웠어요. 그쵸? 다들 별일 없는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그렇다고 지금 또 소리가 제 귀로 이렇게 소구소구소홍 들어오네요. 오늘 저는요, 오전에는요 약간 관리 타임이 있었어요. 이제 피부과에 가서 활동으로 지친 요 피부를 조금 이렇게 수분을 찹찹 챙겨주었고, 그리고 집에 들러서 엄마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또 요즘 계속 챌린지는 평생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촬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친친분들, 우리 친친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서연님이 오늘은 앞잇 댕디네요. 반가워요 라고. 맞아요. 제가 어제는 앞머리 없이 왔었는데 오늘은 또 앞머리를 촥 하고 붙이고 왔답니다. 김바다님. 댕디 염색했네요. 이 정도면 갈발하려고 태어난 여자. 머리카락은 눈치껏 갈색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보내줬어요. 저도 갈색 머리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갈색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갈색 머리 잘 어울려요. 흑발보다

0: 나는 갈색이다. 머리야 좀 갈색으로 자라줘라. 뿌염 좀 안 하게. 자, 오늘 오프닝 질문 이거였어요. 좋아하는 동네가 있는가? 꼭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유독 자꾸 발길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든지 또 뭐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강이 보이는 산책로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친 최애 동네는 어디인가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뭐랄까 약간 성수동? 그쪽에 있는 그 길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아 거기 어디더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제가 최근에 리어카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컨텐츠에서 갔던 아 문래동인가? 문래동인가 봐. 거기를 갔었는데 되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뭔가 그 가족 단위도 많이 사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이렇게 댐 납댐 하는 그 장인분들이 계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기술에 엄청난 장인분들이 계시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더울 텐데 엄청 집중해서 막 그걸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주 제 기억에 진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2258님은 저는 불광천을 영업할게요. 봄에 벚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여름엔 초록이 가득해서 산책하고 자전거 타기 너무 좋아요. 불광천 따라 맛집도 또 예쁜 카페도 많아서 요즘 불광천변 맛집 카페 도장 깨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천이 같이 있으면 또 얼마나 예쁘게요. 저도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을 좀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남 쪽에도 좋아하는 카페가 또 있거든요. 거기는 또 카페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아예 그냥 나무밖에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갑자기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종 가는데 아유 또 나중에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불광천 맛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하는 동네 얘기도 좋고요. 오늘 하루를 보낸 곳은 어디였는지 또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다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광고 한번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3일 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해리즈 하보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 경기도청. 이상 출석 체크 완료!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4851님, 기다리던 휴가 첫날 저희 이모랑 엄마 모시고 원데이 클래스로 그릇에 그림 그리기 하고 왔어요. 소녀처럼 즐거워하시는 두 분 모습에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종종 마련해야겠다 다짐했답니다. 효도가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 두 분이 아주 너무 귀여우셔요. 지금 굉장히 흡족한 표정. 요거 재밌네. 만족스럽다. 저도 엄마랑 이모랑,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이모, 저 이렇게 넷이서 사는데 이모랑 엄마 데리고 한번 데이트 나갔다 와야겠어요. 너도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 너무 좋다. 좋네요. 3609님, 저는 항상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요. 그때마다 보이는 나무들과 가로등 그리고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얼마 전에 노을 진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댕디에게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나 또 분홍색 하늘. 미쳐버려.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딱 그 시간대 지금 다 느껴져요. 온도, 습도, 그 명도 막 이런 거 다 느껴져. 지금 저도 최근에 딱 저 시간대에 그 이제 강변북로를 지나는데 오른쪽에 그 다리에서 그 이렇게 분수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시간대에 맞춰서 그게 막 물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무지개 분수. 근데 또 도로 위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휴대폰 기능 시네마틱이라는 기능 아시죠? 그걸로 아주 정말 잘 찍었어요. 나중에 제가 꼭 올려드릴게요. 기분 좋다. 2488님, 저는 작년에 이사온 우리 동네가 좋습니다. 바다가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 우리 집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보는 해묵긴 바다 사진 보내보아요. 내일은 바다가 보이는 우리 동네 도서관을 가볼까 합니다. 애정이 느껴져. 우와, 너무 예쁘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약간 굉장히 습하고 그리고 습한데 바람 부는 날 있으면 뭔가 우리 집도 내가 바닷가 앞에 사는 느낌? 아니면 혹시 뭐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날씨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부럽네요. 애정이 느껴져요. 우리 동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셔요.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도 가야죠. 최유정의 Still Cute.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요. 최유정의 제 노래죠. 스틸 큐트 듣고 왔습니다. 김바다님이 내가 아직도 귀엽냐고 물어보는 노래 스틸 큐트. 말해 뭐해. 아직도 귀엽지. 평생 귀엽지. 귀여운 건 기본값이고 멋있고 착하고 재밌고 어른이지 라고. 어머 뭐야 마지막 거 좀 마음에 든다 막 이래. 제가 또 10년 만에 10년 만에 또 멤버들과 함께하고 또 4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매를 또 오랜만에 했으니까 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께 나 아직 귀여워요 라고. 근데 아예 또 이렇게 귀엽다라고 얘기해주면 저 다음에도 또 꿈을 펼칩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1324님, 스틸 큐트도 무대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언제가 될지 기대해달라 또 말씀드리고,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는 문자 소개된 분들께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고소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자 더 만나봐야죠. 8852님, 댕디는 동생 생기면 치고 싶은 장난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동생은 중학생이라 이번 주부터 방학이거든요. 어제와 오늘 이틀 다 야! 학교 가야 돼! 너 지각이야! 라면서 깜짝 놀래키며 깨우기에 성공했습니다. 내일도 도전해볼 거예요. 3일이나 속일 수 있을지 너무 기대돼. 용용용용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정말 감도 안 온다. 좋겠다. 근데 저는 외동이어가지고 너무 부러워요. 이런 장난도 쳐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먹을 거 앞에 이렇게 논 다음에 내가 다 먹는 거, 그런 거 먹을 걸로 장난쳐보고 싶어요. 또 먹는 얘기 지겨워 정말. 또 오늘도 침침 될 수도 있겠다 또 말씀드리고, 7553님, 저는 오늘 야간 러닝 하고 왔어요. 저녁 먹고 운동할 겸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러닝을 하고 또 깨끗이 씻고 보라로 유정 언니 보고 있습니다. 러닝하면 솔직히 덥고 힘든데 그만큼 뿌듯하더라고요. 상쾌하고요. 유정 언니는 요즘 빠진 운동 있나요? 저는 숨쉬기 운동에 좀 푹 빠져 있어요. 그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숨쉬기 운동, 이렇게 약간 폐 운동을 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필라테스와 또 일요일마다 아이스하키를 종종 하러 가는데요. 최근에 둘 다 아예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두 개 다 한번 또 이제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오고 싶습니다. 5251님, 저는 오늘 서촌에 전시 설치를 하고 왔어요. 고즈넉하고 개성 있는 공간이 가득해서 좋아하는 동네 중 하나랍니다. 너무 좋죠. 저도 서촌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전시 설치를 하셨다니 뭔가 설치 미술 같은 거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약간 그림이나 이런 미술 쪽으로 되게 약간 꿈이 또 있거든요. 언젠가 좀 그쪽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서촌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그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서순락길인가? 거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되게 핫하고 저희가 거기 갔을 때는 타코를 먹었는데

그렇죠. 침 나오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너무 예쁘고 차가 안 다니는 길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전학생들과 돌아올게요.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카드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이달의 소녀의 지금 좋아해, 이어서 소녀시대 윤상의 랄랄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어머 어머 어머, 거기 뒷문인데.
1: 예?
2: 어이?
0: 아이고. 어, 아이. 어머 어머.
1: 아이고.
0: 콩아리의 학교에 K-팝 레전드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 학생 모셔봅니다. K-팝 대표 혼성 그룹 카드, 어서 오세요.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2: KRD 카드입니다.
0: 와, 멋있어. 그러면 각자 소개도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그 자기 소개는 있잖아. 반말로 해볼 거야.
4: 그렇구나.
0: 맞아.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 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준비됐어?
2: 좋았어.
0: 좋았어.
4: 가보자.
0: 그래. 그럼 BM부터 한번 가볼게.
2: 안녕. 힘들 때 위로가 돼줄 친구 BM이야. 반가워.
0: 오, 위로.
5: 안녕. 내 이름은 제이셉이고 너희한테 떡볶이 같은 친구가 되어줄게.
2: 좋아.
0: 떡볶이.
6: 안녕. 우리 학교 끝나고 같이 마라탕 먹으러 가자. 내가 마라탕 사줄게. 나 소민이야.
4: 갑자기 사주는 친구.
7: 안녕. 항상 네 곁에 있을 전지우야. 예. 반가워.
0: 든든한 친구. 아, 좋아요, 좋아요.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5: 아, 예.
0: 네. 환영 문자 먼저 만나볼게요. 누코님이 카드 오라오라라고 또 보내줬어요. 오라오라.
5: 오라오라.
0: 좋습니다. 홍정민님 문자 한번 소민씨 읽어주세요. 네.
6: 데뷔 10년 차와 9년 차의 만남이라니 와우.
0: 우와, 저희가 근데 활동하면서 몇 번 뵀었던 기억이.
5: 그쵸.
0: 그쵸. 그래서 오늘 함께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4: 아까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0: 그래서 지금 좀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제가 원래 좀 약간 그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좀 이렇게 바로 시야 이렇게
4: 눈에.
0: 네. 그래서 지금 정면만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좀 많이 수줍은데요. 지금 또 2688님이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언니 오빠들 오셨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7: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5: 최상이에요. 네.
7: 저희가 오늘 딱 컴백 곡을 발매를 해가지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5: 그리고 오늘 또 잠도 많이 자가지고.
7: 맞아요.
5: 좀 늦은 콜이었어요. 그래서 컨디션 완전 좋습니다.
2: 맞아.
0: 너무 좋네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함께하는 친친 얼마나 재밌게요. 그러면 또 7945님 문자 한번 또 지우씨가 읽어주세요.
7: 네, 7945님께서 떡볶이에 마라탕에 멤버들 다들 매운 거 잘 드시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어때요?
4: 너무 좋아해요.
7: 좋아해요.
5: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7: 잘 못 먹어요.
0: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 제일 잘 먹는 사람 누구예요?
5: 나는 뭔가 BM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고
7: 소민이. 이렇게
4: 꺾어요? 아, 저도 약간 요즘 좀 떨어졌어요.
2: 기분 좋을 뻔했네.
4: 아, 진짜요. 최근에 이제 컴백 활동 준비하면서 매운 걸 조금 멀리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아마 좀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근데 뭔가 오늘 자켓도 딱 레드로
4: 매운맛.
0: 네, 매운맛으로 딱 해가지고 또 얼마나 잘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카드에게 궁금한 질문, 원하는 요청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지우씨?
7: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봐야겠죠. 카드가 드디어 첫 번째 정규 앨범 Where to Now Part 2 Nowhere를 발매했습니다. 예!
2: 즐거워.
0: 예. 사실 근데 또 이번 앨범 발매와 함께 아쉬운 소식도 함께 전하셨어요. 어떤 소식인지 혹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저희가 이제 데뷔 후 거의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번이 첫 정규 앨범이지만 저희가 이제 계약 종료가 되어서 당분간 아마 만나게 되는 일이 조금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조금 그룹의 휴식기를 가진 후에 또 따로 또 같이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7: 그렇죠. 일단은 저희 활동도 남아있고 월드투어가 이제 쭉 있어가지고 아직은 만나뵈려면 조금 기회가 걸려요.
0: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도 카드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8870님이 카드 정규앨범 발매 축하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6시 땡 치자마자 뮤비 보고 음원 전곡 재생하고 컴백 라이브도 보고 지금 친친방까지 오늘 제 하루는 다 카드 거예요. 이번 활동도 행복한 기억만 쌓으면서 같이 재밌게 달려봅시다. 보내주셨어요.
5: 감사합니다.
0: 또 이렇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아무래도 이번 앨범이 우리 멤버들에게도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담당이 있나요?
5: 담당이 지우가 담당이
2: 요즘에 잘 하고 있어요.

0: 소개.
1: 떨리지만 저희 이제
0: 뭘 떨려. 하던 거 하는 거잖아.
1: 저희가 원래 Where to Now Part 1 Yellow Light라고 2년 전에 이제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은 저희가 혼란스러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목적지를 모르겠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았던 앨범이라면 이번에는 파트 2 Nowhere 라고 우리가 어디든 그냥 지금 이 자리 Now Here 이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다. 그리고 아무데도 상관없이 우리끼리 뭐 팬들분과 함께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다 라고 하는
2: 박수 한번 칠까요?
3: 진짜 잘했다.
0: 근데 이제 딱 한 가지가 걸린 게 팬들분이라 그랬어. 팬분들이라고 안 해. 그거 하나 빼곤 완벽했어.
1: 너무 떨렸어요.
2: 어떡해. 어떻게 케미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광대가 너무 아픈데. 근데 또 모든 곡을 BMC가 디렉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4: 맞아요.
2: 이번 녹음 어떠셨어요?
4: 되게 좋았어요. 이번 녹음은 신기한 게 제가 본 멤버들의 실력적인 면에서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게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이번 앨범 녹음하기 전에 한 명씩 솔로 앨범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솔로 앨범을 다 준비하면서 좀 본인 색깔을 좀 많이 짙게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색깔이 마지막 앨범에 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그러면 혹시 다른 멤버들 이제 녹음할 때나 BMC의 디렉팅 어땠는지
4: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1: 근데 오빠가 디렉을 맡은 지 꽤 돼가지고 이제 오빠와 함께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편하고 익숙해져가지고 오빠가 무슨 말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알아듣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4: 나이스.
2: 그리고 오빠가 이제 설명도 더 디테일하게
4: 진짜? 괜찮아 이제
2: 옛날보다 더 디테일하고 아주 좋아졌어요.
1: 오빠도 많이 성장하고 저희도 성장을 많이 하게 된.
2: 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엄청 더 세밀해졌나 봐요. 네.
0: 근데 진짜 디렉 진짜 잘 봐요.
4: 진짜요?
0: 진짜 잘 봐요.
2: 진짜요?
4: 저 좀 못 살겠구나 싶기는 했었는데.
0: 전혀 그런
2: 맞아,
0: 거
2: 그러지
0: 없고.
2: 그래요?
0: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내가 엄청 잘하면은 본인이 더 신나가지고.
2: 근데 그건 맞아.
0: 그래서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그러니까 난 더 신나서 막 하게 되는.
4: 다행이다.
1: 칭찬도 많이 해주니까 저희는 더 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0: 그래서 BM이 춤을 춘 날에는 저도 기분이 좋은 거죠.
2: 나 잘했다.
0: 잘했네.
2: 와 궁금해.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0: 재밌어요.
2: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4: 곡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2: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타이틀곡 얘기 또 해봐야죠. 타이틀곡은 Back to Life인데요. 그렇죠. 이 곡도 역시 문바톤 댄스곡이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을 담은 곡인지 또 곡 속에 담당이 있으신가요?
1: 아니 이번 활동 왜 다 저한테?
0: 아니 잘하니까.
2: 좋아요.
1: 저도 너무 떨려요. 저희 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시그니처인 트로피컬 사운드를 다시 갖고 와서 저희 데뷔 초에 뭔가 풋풋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뭔가 댄서분들과 군무도 다 같이 추고 굉장히 신나고 화려한 곡입니다.
2: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제이셉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이번 소개는 어땠는지.
0: 지우 소개요?
2: 네.
0: 그러니까 군더더기 하나도 없었어요.
2: 진짜?
0: 너무 괜찮았어요. 앞으로 계속 지우가 이런 거.
1: 아니.
2: 이렇게 또 역할을 또 나누게 되고 좋네요. 그리고 멤버분들 모두 작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2: 네, 각자 어떤 느낌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해요.
5: 뭔가 이번 백투라이프 타이틀곡 자체가 히든카드한테 받았던 사랑을 저희가 이번 노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히든카드가 우리를 사랑을 해줬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좀 보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대 외롭지 않다는 거, 항상 우리라는 존재가 히든카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겠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쓴 것 같아요.
2: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작업하면서 혹시 제일 좀 뭔가 잘 안 나왔던? 좀 애먹었던? 그런 구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5: 오히려 그 단체 부분
3: 여기가 애 먹었어?
5: 애 먹은 것보다 되게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이드를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지?
2: 뭔가 그 감정이나 이런 걸 어떤 걸 전하고 싶은지를
5: 네 그리고 뭔가 그 부분이 막 완전 신난다기보다는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뭔가 에너지도 주면서 약간 되게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좀 약간 소리 내기가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
2: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반대로 불렀을 때 아 여기 정말 찰지다 너무 좋다 했던 부분 있어요? 쾌감까지도 확 느껴지는 그런 구간 있나요? 다들 등받이 이렇게 두 분이
5: 아 근데 오빠들은 거의
4: 고음 랩. 부분들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자들 고음
2: 네. 고음 파트
4: 되게 시원하고 Armor에서는 지우 고음 잘 터졌고 Back to Life 소민이 고음 잘 터졌고 많이 터트린 것 같아요
2: 아 많이 이렇게 팡팡 터졌구나
4: 예
2: 굉장히 표정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4: 네, 완전
2: 네 완전 따봉따봉 지금 허한솔님이 이번 타이틀곡 데뷔할 때 느낌도 나고 여름 느낌도 너무 가득해서
0: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6: 궁수형님
1: 저희가 맞아요. 노리고 있었던
2: 저도 저는 진짜 올해 여름 저는 진짜로요 한 번도 여름에 올라올라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요?
2: 진짜 모든 걸 맹세하고
0: 와 아, 진짜요?
2: 네 진짜로 진짜 올해도 들었어요 와, 저 진짜 너무 와, 좋아해가지고 불러줘?
4: 몰랐어요
0: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1: 아 근데 가사를
2: 네 어떡해
6: 기분 좋게 내리쬐는 햇살
5: 후부분을 부르는
3: 죄송합니다
5: 같이
2: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하나 둘 따라 올라 올라 두루룬 두루룬 두루룬
5: 감동이다.
2: 와, 아, 너무
0: 진짜.
2: 알죠.
0: 몰랐어요.
2: 진짜. 나 지금 소름 돋아. 제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 저도 한솔님 얘기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뭔가 뮤직비디오도 보는데 그 컴패티 떨어질 때 그때 특히 막 저도 막 약간 벅차고 내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아니에요. 저 부끄러우니까 넘어가 보면은 또 질문이 있어요.
1: 네.
2: 청량은 같지만 한편으론 좀 다른 느낌도 들어요. 9년 전의 청량과 이번 Back to Life에서의 청량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떨려가지고
3: 연륜이죠.
2: 그치
5: 맞아.
1: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도 녹인 게 있는데 저희가 9년 전 올라올라 때 냈던 청량한 뮤직비디오 안에 노란색 차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차를 다 같이 타고 여정을 떠나는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Back to Life에서도 그 노란색 차를 저희가 같이 타면서 이제 같이 놀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점은 좀 아련함이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10년 동안의 여정을 함께 보내고 나서의 종착지와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아련하고 좀 성장도 했고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너무 딱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벅차고 그랬나 봐요. 맞죠. 자, 백마디 말보다요. 바로 노래를 들어보면 이 노래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또 내 귀로 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면 우리 멤버들 모두 오케이.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4: 예.
2: 네,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친방 친구들은 카드의 라이브 들으면서요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 준비되셨을까요?
4: 예 준비됐습니다
2: 그럼 우리 멤버들 파이팅 구호 있나요 혹시?
1: 그냥 파이팅 합니다.
2: 그러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고 네, 시작해볼까요?
4: 네.
2: 하나 둘, 셋.
4: 파이팅! 파이팅!
2: 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카드의 라이브입니다. Back to life.
3: Come on.

0: 점프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네요. 아우 진짜. 네. 어, 소개해야지. 카드의 Back to Life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짜레미님이 헐 진짜 좋다 보내주셨고 뚠뚠찐빵님이 카드가 말아주는 문마통 장르 기다렸고 기다린 만큼 만족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4915님도 수미상관 눈물 나요.
1: 아, 울지 마세요.
0: 울지 마세요. 이지W님이 라이브 너무 잘해.
2: 아, 감사합니다.
0: 그니까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맞아 맞아. 8859님은 이 밤에 뛰어야 할 것 같은 느낌. 오. 맞아. 뭔가 막 뛰 막 이렇게 점프 점프 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 막 아스팔트 막 그 길을 막 그냥 막 전력 질주하면서 이렇게 아, 그런 느낌 막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곡 관련 질문들도 볼게요. 네. 카타라고 읽나요? 카타?
3: 카타.
0: 네, 카타님이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칠레에서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오, 칠레에서 보내주셨나 봐요. 어때요? 어떤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1: 있는 사람.
2: 있는 사람.
1: 있는 사람.
2: 있는 사람?
4: 예, 있어요. 있죠. 예.
0: 어떤 일 있었어요?
4: 그 근무하면서 네. 바지가 터져가지고.
0: 어, 어, 정말요?
4: 네, 근데 그 터진 거를 한 세 테이크 정도
0: 후회 알았어요.
4: 네,
0: 후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진짜요?
4: 네, 모니터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0: 아이고.
4: 죄송스럽게 그거를 이제 그 꼬매느라 한 네. 10분, 15분 딜레이가 있었. 썼는데
0: 그래도 잘 어떻게 꾸며졌나요?
4: 잘 꾸며졌어요.
0: 너무 다행이네.
2: 근데 이제
0: 네.
2: 다들 이제 너무 웃겼던 거는 아무도 그거를
1: 몰랐어요.
2: 몇 테이크 아, 지나고 이제 회사 대리님께서 어? 잠깐 이거 뭐야?
1: 잠깐 뭐야 이거?
2: 잠깐요.
1: 뭐야 이거?
2: BMC 바지 좀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빵 터졌고
5: 다들 놀랐지.
0: 그래도 테이크 세 테이크 만에 알아서 다행이네.
4: 그러니까. 그날쯤에 봤으면 큰일 났지.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백투라이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곡들 오마주도

0: 찾아볼 수 있다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2: 뭐 올라올라 오나나 뭐 이끼 등등 뭔가 오마주가 몇 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꼭꼭 스머라님이 각자 솔로곡 소개도 해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이번 앨범에 맞아요. 각자 솔로곡들이 또 담겼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혹시 한 곡씩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네, Move는 BM 솔로곡인데 아프로 하우스로 기반한 곡이고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 좀 이쁘게 표현한 네, 곡인 것 같습니다. 내 곡을 내가 PR하는 게 뭔가
4: 진짜?
3: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0: 그렇군요. 움직임에 대해서 예쁘게 표현을 했고 또
3: 맞습니다.
0: 제이쌤님은요?
5: 제 솔로곡은 이제 Easy라는 곡이고요. 천재 작곡가한테 받았어요. 옆에 계신데.
0: 오, BMG에 <작곡가님. 웃음>
5: 받았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네. 있는데 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지하게 훔칠 수 있다. 강렬한 포부를 담은 그런 곡이고.
0: 이지하게 훔칠 수 있다.
5: That's right.
0: That's right. 좋아요. 그리고 소민 씨는요?
6: 네, 저는 백시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요.
0: 네.
6: 일단 저는 퍼포먼스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듣다가 백싯을 고르게 되었고 백싯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진 노래입니다.
3: 난 앞좌석이다. 네. 뒷좌석.
5: 너는 뒷좌석이고 난 앞좌석이다. 이거요?
0: 난 앞으로 간다.
5: 좋은데?
0: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지우 씨의 노래도요?
2: 제 노래는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고요. 내용 설명을 하자면 살짝 정말 그냥 친했던 뭐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가 전화하면 너 무조건 나한테 와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진짜? 조금 유혹하는 근데 강렬하게 매혹을 시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약간 중성적인 보이스와 조금 장르도 잘 어울려져서 잘 나온 것 같아요.
1: 나이스.
0: 너무 좋은데요. 아주 매혹되겠다. 매혹되겠어. 자, 그러면 카드의 신곡 이야기 여러분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0: 이 문단.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문자를 좀 더 만나봐야죠. 5389님, 그러면 솔로곡 빼고 최애곡 소개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솔로곡 빼고 최애곡. 누구 뭐가 있을지. 한 분씩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타이틀곡도 빼야 하나요?
0: 타이틀곡 포함해서?
1: 좋아요. 타이틀곡.
2: 타이틀곡.
3: 백투라이프.
0: 오케이. 또?
4: 저는 Armor. 데모가 처음 왔을 때 많이 울었어요. 차 안에서 들으면서.
2: 진짜? 네.
5: 내용이 좋아서?
4: 내용이 되게 뭔가 슬퍼서 이제 나를 이제 내가 보호하겠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1: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0: 너무 좋다. 또 혹시 있으세요?
2: 시그널.
0: 어떤 이유로?
2: 아, 그 또 천재 작곡가한테 받았는데 또 계시거든요. 아, 일단 왜 좋냐면은 일단 노래가 되게 멋있어서 엄청 좋고 그리고 안

0: 안무가 되게 재밌어요.
1: 그래서
0: 저한테는 뭐 당연히 이제 타이틀곡이 제일 애정 있고 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뭐 고르자면 시그널 인 것 같아요.
2: 너무 좋죠. 좋습니다. 지유 씨는요?
3: 저는 엔리스트 좋아요. 처음에 녹음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해석을 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제 비행 오빠한테 정확히 어떤 내용의 가사야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엔리스트가 적어도라는 건데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헤어질 때 이별에 대한 내용인데 아 적어도 말은 하고 떠나지 이런 가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거.
2: 슬프다.
3: 그 생각을 가지고 녹음을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다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멤버들이 만든 앨범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소개해준 곡들 중에 하나 카드의 엔리스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예.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최유정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871님께서 정규앨범 표지 너무 예뻐요. 댕디 언박싱 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핏 너무 예쁜데 멤버들 누구 핏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보내주셨는데 일단 그럼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게요.
2: 언박싱.
1: 이렇게 멤버들의 예쁜 네, 청바지 핏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짜르르르 이렇게 블루로도 청량하게 요거를 이렇게 딱 열면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포토북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매혹 되겠다. 안 되겠냐면서.
3: 여러 가지 되게
1: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어머,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많아. 어떻게? 진짜로? 여기 또 뭐가 있어?
3: 거기 하는 CG.

0: 여기 CD가 있고.
1: 네.
2: 아, 이건 뭐야? 이런 거 저 너무 좋아해요.
1: 저희 보드 게임 만들었어요.
2: 와, 진짜요? 네.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 멤버들이 또 이렇게 이게 말이구나.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감사합니다.
1: 비엔님 폰트, 비엔님 글씨는 폰트 같아, 폰트.
0: 어, 진짜요?
1: 요즘
2: 아, 우리가 진짜 맨날 놀리는데
1: 약간 이런
0: 천사시다. 아, 진짜.
1: 개구진 느낌 폰트 이런 게 인기예요. 나중에 한번 내보세요.
2: 와 진짜 너무 천사시다.
0: 그러니까.
2: 저희 맨날 놀리거든요. 어.
1: 진짜요?
3: 초등학생
2: 있은 거 같다.
1: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여러분
0: 이 라디오 다시 나오기 위해 앨범 더 내고 싶다. 진짜
1: 너무 좋아요.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2: 어, 우리가 너무 네. 했다.
1: 아유, 좋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알찹니다 구성이.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해야죠. 우리 청바지 핏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돼요. 누구의 청바지 핏이 가장 아름다운가?
3: 저는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BM.
0: 어 진짜?
3: 와. 아, 일단 다리 길이부터가 일단 말이 안 돼서.
4: 근데 저는 BM 오빠 생각했어요.
3: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네. 피지컬이 일단
4: 여기서 맨 왼쪽입니다.
2: 네. BM 오빠 청바지 핀.
0: 네 나도 제이셉 인정. 고르려고 했어. 어. 네, 네, 네, 네.
2: 진짜 맨날 아닌가? 맨날 둘이서 좀 그만해.
3: 아, 왜? 아니 왠지 궁금해.
0: 본인 다리 안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3: 난 다리가
2: 아니,
3: 엄청 예쁘지.
2: 우리 안 뽑으려고 오빠 뽑는 거야.
3: 어? 아, 그래? 뭐? 아,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뭘 아, 미안, 억지로 그냥 나 뽑았다고
0: 못 들었어
3: 그냥.
0: 다시 얘기해봐
2: 넘어가자
1: 아 여기 케미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우리 모두 다 아름답다 네. 근데 유독 BM님의 다리가 정말 길다
2: 맞아요
1: 네, 여기까지 네, 만나봤고 그리고 지아님이 전 멤버 작사 참여했던 곡들 중에 Always 궁금해요 팬송이고 멤버들이 모두 참여해서 히든이들에게는 더 뜻깊은 곡인데
2: 맞아요.
1: 작사 과정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자기 파트를 직접 쓴 건지
0: 그쵸,
1: 네, 네 그리고 각자 본인이 쓴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작사 과정이 어땠나요?
4: 일단 각자 파트는 각자 쓰고 또 이제 후렴 부분은 멤버들이 각자 써와서 투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괜찮은 걸로 이제 채택이 되었던 그래서 후렴 부분은 소민이가 썼던 걸로 채택이 네. 되었어요 네.
1: 후렴 부분 가사 한 번만 읊어주실 수 있나요?
5: 어둠이 거치고 난 뒤 밝은 빛이 우릴 향해 비춰 찬란했던 지난 날들 이제 다시 써내려갈 스토리 Always be a light in the dark
0: 네. 좋다 잘한다
3: 아, 좋다.
1: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네. 그런 가사네요 그러면은 각자 본인이 쓴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 궁금하다고 또 하셨는데 있나요?
3: 저는 그 시절 소년과 소녀
4: 아 맞아 어, 좋았어
3: 그게 되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1: 네.
3: 카드는 나한테 청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한테도 청춘이었는데 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그 시절에 그 소년과 소녀들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시작을 했지 그래서 팬분들이 소년과 소녀가 될 수가 있고
4: 그
3: 반대로 우리가 소년과 소녀가 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0: 아름답다 되게 아름답다
1: 카드를 청춘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또 다 이렇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사네요
3: 맞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네. 임채리님은 또 눈물을 흘리시나 봐요
0: 아유 울지 마
3: 울지 마세요 채린 씨
1: 나 울어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3: 나 울어 진짜
1: 네 그리고 아지님이 마지막 투어니까 히든이들이 일찍 준비할 수 있게 스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투어도 있나요? 그 투어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6: 일단 8월 8일 날 서울에서 네.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날 한국 팬분들이랑 또 글로벌 팬분들도 와주시겠지만 또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것 같고
1: 네.
6: 그 이후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파리,
3: 런던, 아테네,
6: 싱가포르 등등등 내년 초까지 투어가 잡혀 있어서
1: 어떡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나도 가고 싶다.
3: 같이 오셔도 돼요.
1: 가고 싶어요.
6: 올라올라 같이 치면 되겠다.
1: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구그램님이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이번 활동 키워드도 저는 너무 슬퍼요. 영원한 안녕은 아니라지만 전 자꾸 마음이 헛헛한데 이런 제 마음이 작아질 수 있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 뭐 깔깔 웃었던 일, 뭐 뭐든 뭐라도 얘기해주세요. 뿌잉이라고 말해주셨어요.
4: 너무 많은데 항상.

0: 뭘 얘기하면 좋을지.
1: 엄청 사소한 거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 뭐든. 있는 사람.
1: 있는 사람.
2: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
3: 아니 뭔가 좀 왜? 약간 좀.
4: 왜?
3: 좀 더러운 얘기. 아니 최근에 오빠들이 자꾸 이제 그 뭐 약간 방구 얘기 막
0: 배변에 관련된 얘기.
2: 제가 오빠들이 아니야.
0: 오빠들이야.
2: 난 생각보다 안 해.
4: 웃잖아. 그래서
0: 안 하는 거지. 하는 거지.
4: 재밌어 하잖아.
3: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웃었던 게 그 일이었다.
4: 그러니까 웃는다니까.
1: 생각해봐. 얘기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0: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했던 거는 질문을 했어요. 이제 네.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 동안 팬분들이 계속 보시고 있는데 너네들은 무대에서 방구 낀 적 있어?
2: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심각하긴 하지.
0: 그러면서?
2: 근데 저는 없다고 했는데 이쪽은 있다고.
0: 아니요.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를 몰아가는
0: 내돌아오고 이게
1: 그런 역할이시구나 팀에서.
2: 네, 오케이, 그거 오케이. 맡고 있어.
0: 없다고 하면은 오빠들이 이제 나 있는데 없어 진짜 약간 이렇게도 되고 그런 식으로 또 막 코딱지 못해. 네.
1: 다음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네, 평생 재밌나 봐요. 그렇죠. 꼽짝꼽 깔깔깔깔.
2: 그렇죠.
1: 좋아 좋아. 이제 BMC의 코드를 알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오늘의 전학생 또 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잠깐 우리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카드의 Armor.
2: Let's go.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카드의 암호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김은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BM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카드는 노래 속에서도 멤버별로 색이 확실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0: 맞아 맞아요. 어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 맞아 지금 너무 공감됐어. 맞아요. 지금 8859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제이쌤님 한번 읽어주세요.
2: 예, 이 노래도 좋당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아. 저도 오늘 퇴근하면서 한번 또 전곡 싹 한번 싹 들어야겠어요.
3: 감사합니다.
0: 정말 쳐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다음 순서가 또 있습니다. 카드의 반짱 선거. 뽀뽀. 좋습니다.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남지 않았어요. 아쉬워라.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다시 친구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반말 모드, 반모 할게 괜찮지?
1: 좋아.
0: 괜찮아.
1: 오, 좋지 좋지.
0: 좋지 좋지. 그러면 진짜로 학교 다닐 때 혹시 반장 해본 친구가 있어 혹시?
2: 있어? 너인데?
4: 있으면
2: 야, 애들이 있냐? 나는 있어.
1: 있어?
2: 근데 나는 전교에서 반장을 한 거야. 즉
4: 전교 회장?
2: 회장 한 거야. 전교 회장 출신. 빠밤.
0: 진짜로?
2: 전교 회장 출신.
0: 전교 회장 출신.
2: 내포 초등학교 전교 어린 회장.
0: 오, 아, 훨씬 웅장하네. 진짜 대박이다.
5: 아, 얘기했었다.
0: 진짜.
4: 근데 자주 해요.
0: 아 진짜요?
2: 근데 까먹고 있었어.
4: 까먹었어.
2: 더 자주 해야겠네.
0: 그러면 그거 궁금한 거 있어요.
2: 네네.
0: 그거 그거 어떻게 했어? 그 선거 나갈 때
4: 슬로건 같은 거.
2: 그 슬로건이 공약은 딱히 막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 슬로건을 손수 다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그게 포스터가 지금 우리 집에 있어.
0: 오 진짜. 오.
2: 그게 이제 우리 집에 그게 있고 사실 올라가서 그 예전에는 우격다짐이라는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개그 콘서트에서 우격다짐이라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거를 이제 막 했어. 올라가서 개그를 했어.
0: 아 진짜. 프로도 인기 많잖아.
2: 근데 기억 안 나니까 와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1: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0: 아 너무 웃겨. 그럼 시키지는 않을게.
2: 고마워.
0: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팀에 무슨 무슨 짱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또 BM부터 한번 가볼까?
1: 네 이거 생각 안 했다.
2: 아까 이거 해주셨는데.
0: 그러면 시간을 한번 줄까? 우리 그럼 지우부터 가볼까?
2: 혹시 걸면 되니까.
1: 아 생각난 거 있나? 혹시 한 땡으로만 해도 되나?
0: 상관없어.
2: 쌈짱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1: 아니?
4: 키짱?
1: 비슷비슷해.
4: 몸짱?
2: 복싱짱.
1: 힘짱. 힘짱.
0: BM은 힘짱. 좋았어. 그러면
2: 이길 수가 없어 저거는. 나는 마스카라짱.
0: 오, 마스카라짱.
2: 속눈썹짱. 마스카라짱.
0: 오케이, 속눈썹짱. 그리고 소민이.
5: 아, 저 좀 고민이 되는데.
1: 궁금하다.
5: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부드러운 목소리짱.
0: 부드러운 목소리짱.
1: 인정할게.
0: 좋다 좋다.
2: 부목짱.
0: 부목짱 좋다.
5: 네 부목짱 좋아요.
0: 그러면 지우는
2: 반말해야 되는 거야.
0: 아 좋아.
4: 나는 뭐 음색짱 할게.
0: 음색짱.
2: 야 살짝 겹치는데?
0: 음색짱.
1: 겹친다.
4: 부드러운 목소리.
2: 부목짱이랑
1: 뭐 음색짱.
0: 그러면 지우는 어떤 목소리야?
4: 나는
2: 꾀꼬리.
4: 예?
2: 꾀꼬리 같은 거 있어. 꾀꼬리 좋은 거야.
0: 아 그럼.
5: 꾀꼬리 좋은 거지.
2: 칭찬해 보는 건데.
5: 아니 오빠가 그러니까.

0: 음색 이런 거 칭찬할 때마다 꾀꼬리 단어만 써가지고
1: 옛날 사람,
0: 너무
1: 옛날 사람.
0: 이걸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걸 자꾸 쓰니까 오케이, 좀 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2: 새로운 아이디어가 네.
3: 그러면
2: 필요하구나.
3: 부드러운 목소리 말고 나는 날티나는 목소리 짱.
0: 오, 오 날목짱.
3: 날목짱.
1: 날목짱.
0: 날목짱.
2: 오 좋다 좋다. 역시 우리 카드 정말 개성이 아주 아주 진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이렇게 또 짚어보고 갈 건데 날티 목소리 짱. 뭔가 이렇게 날티를 느낄 수 있는 뭔가 한 소절 어떻게 들어볼 수 없을까?
4: 좋다.
2: 모를까?
5: 내가 아 브레이크다운 하면 되지.
4: 브레이크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
1: 그게 진짜 날티 나거든.
2: 날짱.
4: You love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어때 어때?
3: 좋아 갈게.
2: 오케이.
3: Okay. You still love when I break down, break down, break down.
1: Yeah.
4: yeah. 날 날티다.
1: 날티다. 인간 날티다 그냥.
3: 인간 날티 좀 이상한데요?
0: 인간 날티 좀
1: 인간 날티
0: 인간 날티
3: 얄미워
0: 너무 같다 너무 같다
2: 그러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목장 한번 가봐야지
3: 부목장
2: 부목장
1: 부목장
2: 부목장도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
0: 그러면 이번 우리 앨범에 들어있는 신곡 방금 듣고 아머를 한번
4: 좋아 좋다
0: 좋아
4: 좋다
0: 좋아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해 가사 생각하고

0: 오. 어떻게 귀가 한쪽 없어졌어? 아,
1: 녹아졌어요?
0: 녹았어. 너무 좋다, 너무 야. 좋다. 아, 너무 좋아. 고마워.
2: 대박인데?
3: 방금 대박이었다.
4: 오, 오, 진짜.
0: 이렇게 무반주로
3: 녹았어.
0: 녹았어.
2: 녹았어. 꿀이 나왔어.
0: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좋고요. 그러면 또 속눈썹장을 또 만나봐야지. 속눈썹은 타고난 거야?
2: 속눈썹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0: 진짜?
2: 길고 올라가 있었어.
0: 너무 신기해.
1: 펌이 된 것처럼.
2: 이쑤시개 한 7개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0: 진짜? 올려보자.
2: 5개 정도?
0: 올려보자.
2: 이제 세 개는 올라가.
1: 아, 해봤어?
2: 네. 오. 예전에 했었잖아. 나
1: 기억이 안 나.
0: 아, 이걸 또 했었구나 진짜로.
2: 예전에 그 성냥 막 몇 개 올리고 했었어.
3: 아, 맞아. 했어.
0: 혹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얼굴 보여줄 수 있어? 옆 모습
1: 앞머리 조금만.
0: 싶어. 오. 오, 진짜다.
5: 어, 근데 진짜 너무 그,
1: 맞아.
5: 부러워.
1: 옛날에는 샵에서 오히려 내려주시지 맞아. 않았어?
0: 진짜 그러기도 했구나. 속눈썹 너무 예쁘다. 선생님들이 메이크업 해줄 맛이 나겠어.
2: 아, 그 그치? 딱히 막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올라가 있나 보다.
0: 어, 별로 신경 안 하시고.
2: 옛날 아까 맞아. 옛날 내렸어. 파란색이에서.
0: 맞아 맞아. 너무 올라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우리 BM은 힘짱이잖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 힘이 센 거야?
3: 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키운 힘인 것 같아.
0: 어, 진짜.
1: 혹시 팔뚝 공개 가능해? 준비돼 있어?
3: 당연히 언제나.
2: 팔뚝은
5: 언제나.
0: 와. 우와 진짜.
1: 이야.
0: 우와. 와!
5: 오, 잘 나온다.
0: 대박이다.
1: 팔을 왜 뜨세요?
0: 이야, 우와 대박이다.
2: 어, 언제 갖고 왔어?
1: 팡퍼레를 갑자기
0: 빠밤 이렇게. 우와 또 진짜 화끈하게 다 공개해줬어.
2: 아니 저도 아까 속눈썹 할 때 좀 빠밤 해주고.
1: 그래도 노래할 때 에코 좀 넣어주시고.
2: 아니, 그러니까.
0: 아 근데 노래에는 에코가 들어가.
1: 와 재밌네.
0: 아 좋다 좋다.
3: 아, 너무 여기 좋다. 짱이다. 여기 너무 아, 좋다.
0: 그러니까. 어 여기 또 타단에다가 에코까지 다 이제 빵빵에 들어갔다. 어 좋다. 그러면 우리 다들 짱 인정해주는 거지
5: 인정,
0: 서로.
5: 인정 인정.
3: 인정. 인정. 완전 인정.
0: 좋아 그래. 좋아 모두가 짱이다. 카드 짱이다. 짱된 친구들 다 축하하고 우리는 여기서 반말 모드를 끝하고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 보겠습니다.
2: 예. 하시지요.
0: 예. 이어서 또 우리 히든 카드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더 만나볼게요. 네. 리사님이 또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소미 씨 읽어주세요.
5: 리사님이 지금까지 발매한 곡들 중에 이게 진짜 카드다 싶은 노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카드다운 음악이 궁금합니다.
0: 오 무엇일까요? 멤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네. 약간 카드 음악은 최근에 말했듯이 단맵 단맵이에요. 달고 맵고 달고 맵고.
0: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5: 그래서 하나만 고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약간 달달한 걸 고르자면 전 올라올라인 것 같고.
3: 올라올라인 거.
5: 매운 걸 고르자면
1: 이끼?
3: 이끼가 맞지.
5: 이끼 노래인 것 같아.
0: 그렇구나.
2: 나는 돌니콜.
0: 매운맛?
2: 아니 그냥,
5: 그냥 이거에 대한
2: 돌리콜 그게 뷰수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했고
5: 맞아 그 가장 1억 뷰
1: 넘었어
2: 1억 뷰 넘었어
1: 넘었어 최근에
2: 그 가장 효자 곡이기도 했어
1: 아, 약간 성적이 운운하는 스타일
2: 돌리콜 예뻐 죽겠어
0: 예뻐 죽겠어
3: 그 저작권 퍼센티지 나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0: 어.
3: 벌써 써가지고
2: 어? 벌써 안 썼어?
3: 나 안 썼어.
0: 어 진짜?
5: 진짜? 와 제이셋.
0: 오 부럽다. 지금 약간 광대가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1: 그러니까 효자라고 하지.
3: 그치.
0: 효자곡이다. 효자곡이다 또 말씀드리고 수연님. 수연님의 문자는 한번 지우씨가 읽어주실래요?
1: 네 수연님께서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만큼 혼자 보내는 시간도 많아질 텐데 각자 음악 혹은 음악 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0: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는지
5: 아 뭔가 히든카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무대 위에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뭔가 각자가 됐던 또 카드가 다시 모여서 무대를 하던 뭔가 그런 음악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되게 좀 기분 좋은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0: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음악 외적으로도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작은 거라도.
2: 음악 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저는 건강.
0: 건강하기.
2: 아 진짜 건강 다들 잘 챙기셔야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2: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
2: 네, 요즘에 여기 좀 막 아파와. 여기가.
1: 아, 알겠어요. 또
0: 여기가 아파와.
2: 왜 아프다는데 왜 웃어? 아니,
1: 저는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멤버들은. 네,
0: 아 어딘가 아프시구나. 그러면은 왜요?
2: 아니 그게 재밌어서 그 말이 재밌어서.
0: 아 그래서.
2: 아 어딘가 아프시구나.
0: 그래도 F여가지고
5: 저도
0: 막 완전 좀 아프거든요.
2: 아프지 마세요. 네.
0: 그래서 또 이제 각자 이제 카드가 건강하게 시간을 또 보내고 시간이 흘러서 또 함께 했을 때 음악이 또 엄청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저도 궁금해요.
0: 맞아요, 맞아요.
3: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고 DSP를 가려고요.
1: 저희끼리 이제 딱 완성시켜서 착.
0: 아, 네. 그렇게 해서
5: 오빠가 히트곡 써오기로 했어요.
1: 약속했잖아요.
0: 약속.
3: 그 동안 실력을 조금 더 키워보고 좀 뭔가 써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멤버들부터 찾고 그 다음에 같이 그 곡들을 들고 DSP한테 IP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게
1: 좋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0: 좋아요.
1: 그걸 믿어야죠 그 약속.
2: 믿어야지.
0: 믿어야죠.
2: 일단은 믿어야지.
0: 저희도 또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이번에.
1: 맞아요.
0: 저희끼리 이렇게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럼 가자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3: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마지막 문자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어땠는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히든카드분들에게 한 분씩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3: 저는 네. 내일도 다시 나오고 싶어요. 여기 너무 잘 반겨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해서 제 최고의 호스트였습니다.
0: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끝난 거야?
0: 네. 좋아요, 좋아요.
2: 아 저는 오늘 진짜 하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속 남아 있고 싶습니다.
0: 저도요. 우리 가지 말까 봐요. 네. 끄덕끄덕 PD님 하고 계시고 소민 씨는 어땠어요?
2: 끝이요?
0: 끝났어요.
2: 이거 인트로였어요.
0: 죄송해요.
2: 아니 왜 저를 스킵하시려고?
0: 제가 시켜버렸어. 다시 다시 들을게요. 다시
2: 감사합니다.
0: 얘기해 주세요.
2: 다시 뵙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려주신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동 멋지게 할 테니까 끝까지 같이 또 함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책가방 넘겨드려도
2: 넘겨드려.
0: 네, 그럼 이제 손 씨. 네.

0: 이번 앨범 활동 시작하면서 첫 라디오거든요. 근데 유정님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올라올라를 매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1: 맞아요.
0: 감동이었고, 진짜 이번 앨범 활동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백투라이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정말 오늘 저희 백투라이프가 발매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유정님과 함께 친한 친구에 왔는데 훨씬 반겨주시고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행복함을 갖고 귀가할 것 같습니다. 하교할 것 같습니다.
3: 하교할 것
2: 네, 우리 히든카드도 오늘부터 이제 저희와 함께 활동 잘 봐주시고 건강하고 더위 타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우리 함께 시간 보내봐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3: 네, 좋습니다. 저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끝곡 카드의 팬송 Always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모두.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유정이 어우 이먹구비 말고 점심 메뉴 아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 바로바로 여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동아고등학교. 그럼 급식력 퀴즈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7월 29일 내일 목요일 동아고 점심 메뉴입니다. 도토리묵 비빔밥과 양념간장, 호박잎 된장국, 언양불고기 부추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무농약 이것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물에 타마시는 가루 중에 하나인데요. 찹쌀, 맵쌀, 보리쌀 같은 곡물을 쪄서 말리고 또 덮은 후에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먹기 쉽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간식 혹은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자주 먹고요 또 선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핫하디 핫한 여름날 할머니 댁에 가면 이 스테인레스 일명 스댕그릇에다가 물에 이것을 녹여서 얼음 동동 띄워주시고는 했죠. 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띵하게 시원해지는 이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여러분. 1번 밀가루, 2번 미숫가루.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메시지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요, 배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빠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꼭 같이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제니의 Less Than Lover.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왔습니다. 연인도 친구도 아닌 그 어디쯤에 머무는 그 관계의 설렘과 또 여운을 담은 노래로 제니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더 큰 화제를 부른 곡이었죠.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27개의 나라에서 아이땡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발표된 K-POP 솔로곡 가운데 최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도 화제가 됐어요. 너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를 기록했는데요. 뮤비 연출에도 제니 씨가 직접 참여를 한 거라고 해요. 뭔가 어딘가 나른해서 좀 더 색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썸머송이었죠. 자, 그러면요.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미숫가루였습니다. 후! 자, 너무 맛있잖아요. 내일 수요일 또 동아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서 갈게요. 도토리묵 비빔밥과 양념 간장.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다시 도전. 도토리묵 비빔밥과 양념 간장. 호박잎 된장국, 언양불고기 부추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무농약 미숫가루까지! 유후! 너무 맛있겠다. 나 왜 이렇게 요즘 학교

급식이 이렇게 말만 들어도 침 나오는 조합이지? 도토리묵을 비빔밥으로? 이거 다들 안 궁금해요? 동하고 안 가고 싶어요? 도토리묵 비빔밥 먹으러 넘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호박잎 된장국도 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우, 침 나와 또. 언양불고기 부추무침 너무 맛있겠고, 언양불고기도 맛있는데 부추무침까지 같이 있다고? 이거는 너무 맛있겠잖아. 근데 피날레 무농약 미숫가루를 주는데 어떡하면 좋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 얼음도 혹시 띄워주시나요? 미숫가루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그냥 미숫가루도 너무 좋아하고, 그 약간 뭐지? 그 검은 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검은 콩으로 된 미숫가루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흑설탕 살짝 넣어서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진짜 맛있거든요. 네, 우유랑 같이. 근데 이제 물이랑 타는 먹는 것도 약간 그 매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또 우유랑 먹는 게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잖아요. 배 살짝 불러오면서 맛있겠다. 네. 시켜 먹어야겠다. 요즘에 그 카페에서도 많이 팔아요, 미숫가루 여러분. 땡기시는 분들 가볍게 한 잔, 저랑 같이 짠! 치얼스! 너무 좋아요. 4939님, 얼마 전 찜질방에서도 먹었는데, 미숫가루는 찜질방 미숫가루가 최고죠. 보내주셨어요. 찜질방 미숫가루 맛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은 살짝, 사실 저는 감식초도 좋아하거든요. 또 감식초 시큼하게 혓바닥 살짝 약간 저릿저릿하게 그 맛도 네, 또 맛있다. 아, 식혜도.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 찜질방은 꼭 같이 여럿이 가가지고 계란에다가 저기 뭐야 구운 계란에다가 감식초, 식혜 그리고 이제 미숫가루로 이제 이렇게 맛있게 한번 간식처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워밍업 해줘야죠. 그 저기 땡땡 탕면, 쉬림프가 들어간 탕면에다가 단무지랑 이렇게 핫바랑 그때는 또 음료 바꿔서 아예 저기 아이땡티로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땀 살짝 빼고 그럼 배 바로 고파져요. 그러면은 이제 식당 가가지고 미역국에다가 저기 이것저것 저기 대육볶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맛있는 거뭐 있지? 그 뭔지 아시죠? 하여튼 필승 음식들 있어요. 그거 딱 먹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돈가스도 먹어야 돼. 너무 맛있겠다. 진짜 갈래. 나 먹으러 갈 거야, 찜질방. 아무튼 양머리랑 저기 식당 때문에라도 가야겠어요. 좋다. 그러면은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요. 바로 4326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또 사연 남겨주셨어요. 2번 미숫가루입니다. 그 대리운전 중인 투잡 가장이에요. 새 아이들과 휴가 갈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휴가 가서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시원하게 음료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운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노래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듣고요.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새로운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지난 몇 년간 갱년기로 고생 중이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우울증까지 겹쳐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엄마가 얼마 전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다. 친구분의 권유로 합창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엔 별로 안 내켜 하셨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점차 엄마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합창단원 대부분이 엄마와 같은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듬으며 그렇게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또 그렇게 높고 낮은 음을 맞춰가며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슴 안에 꽉 막혀 있었던 응어리도 하나둘 풀어내는 듯 보였다. 그런 엄마의 합창 발표회가 오늘 있었다. 그곳에서 엄마와 단원들은 새롭게 태어난 듯 반짝반짝 빛이 나 보였다. 엄마의 목소리에 엄마의 미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 노랫소리를 마음의 주머니에 넣고 오래오래 간직해야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호피폴라의 Our Song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3775님이셨습니다. 갱년기를 겪던 어머님께서 합창을 시작하고 조금씩 밝아지셨나 봐요. 3775님의 기쁜 마음이 사연에서도 다 느껴졌는데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뭔가 내가 외동인 게 아쉬웠던 부분하고도 좀 같은데 엄마가 저희 엄마는 엄청 저보다 더 많이 사랑스럽고 되게 귀엽고 밝으신 분이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았거든요. 제 어릴 때 제가 봤던 엄마도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고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엄마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좀 바뀌는 거예요.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0: 어떡하냐. 약간 좀 집안에서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엄마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고민을 나눌 또래가 없어서 되게 그게 부러웠어요. 또래가 있다는 게 고민을 우리 집안 일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또래가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되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저희 엄마도 다시 어떻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 둘씩 무언가를 배워보거나 시도해보면서 엄마 나름대로 되게 잘 또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또 했었고 좀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엄마가 엄마로도 보이지만 엄마로 보기 전에 어떠한 여성으로 여자로 보일 때 소녀로 보일 때 좀 슬픈 것들 아 눈물 나. 네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엄청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분하고 너무 슬퍼져 안 돼. 우리 사연자분하고 어머니께 정말 저도 또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또 생각이 날 만큼 또 얘기를 또 잘 해주셔서요. 응원합니다. 네. 저희 가족도 응원해요. 저희 서로 응원합시다. 아자아자 오래오래 건강하게 또 잘 살아갑시다. 화이팅! 그러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3775님에게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또 나눠볼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홍정민 님께서 촉촉해졌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시간도 시간이고 또 엄마 얘기하면 안 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정민씨. 그렇죠? 그리고 신다용님이 내일이 물론 남아있지만 2주간 따뜻한 밤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야말로 또 이 밤을 또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따뜻한 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댕디와 보내는 마지막 날이자 또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이죠. 저의 추천곡도 들려드리고 제가 직접 써온 일기도 교환해드릴 거니까요.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최유정의 I Hop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요 DJ 최유정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오펜하이머 사운드 트랙에서 Destroyer of Worlds 그 곡의 후반부 먼저 영화 장면과 함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영화 엔드 크레딧 처음에 흐르기 시작하는 스코어 오펜하이머 역시 루드빅 괴란손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파멸의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리들의 걱정. 근데 정말 그게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 오펜하이머의 혼잣말인데 그게 약간 탄식처럼 들려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인데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은 더 큰 혼란과 또 파멸을 향해 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오펜하이머의 그 복잡한 마음이 영화에 담겨 있죠. 오펜하이머. 제가 이번에 오디세이를 보는데 계속 오펜하이머가 겹쳐지더라고요. 이거 약간 같은 테마의 변주 같은 느낌인 거죠. 영웅의 죄책감이라는 어쩌면 같은 이야기에 좀 다른 변주 같은 느낌의 이야기. 내가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덕분에 전쟁이 끝났는데 하지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한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에 대한 걱정? 마찬가지로 내가 트로이 전쟁을 끝냈지만 트로이 목마로 인해 어쩌면 나는 우리의 문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룰을 어긴 건지도 모른다. 그게 앞으로 가져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솔직히 좀 두렵다라고 하는 그 영웅의 죄책감이라는 테마에서는 오펜하이머도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이야기거리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영화 오디세이 개봉을 기다리며 놀란 감독의 방안을 기다리며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한 장면을 떠올려봤고요. 이은선 기자의 필수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니,

0: 어실 원스
1: 싹 한번 내
0: 티 어실 원스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이번 영화 오디세이 사운드 트랙에서 When I'm Home이었습니다. 제임스 블레이크, 트래비스 스캇 그리고 루드빅 괴란손이 함께한 음악. 멋있죠? 네. 무조건 큰 데 가서 보세요. 좌우가 넓은 화면도 좋지만 무조건 위아래가 최대한 확보되는 스크린의 위아래 사이즈가 최대한 확보되는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디세이. 그리고 지난주에 이은선 기자가 소개한 영화 하나코리아를 보고 오신 8459번 쓰시는 분, 주인공 혜선, 네, 북에서 온 탈북민 혜선의 상황은 제 현실과도 많이 닮아 있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 저처럼 아동보육시설,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요. 만 18세가 되면 이 땅에 오롯이 나 혼자라는 두려움을 안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무서웠던 그 8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밥 한 끼, 하룻밤 자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화 하나코리아의 주인공처럼 아니면 또 저처럼 자립준비 청년이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가 주는 그 고요함에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언제나 영화는 특별한 처지의 한 사람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그 특별한 이야기를 잘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탈북민의 이야기지만 탈북민이 처한 현실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을 보셨답니다. 8459번 쓰시는 분. 그 영화의 엔딩곡 지난주에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햇빛으로 가는 길. 요나스 비엘의 그리고 프레데릭 셀베르 그리고 김여희가 함께한 노래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더워요.
0: 죽겠어요. 왜 이래요 정말.
1: 와, 아직 8월 안 왔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0: 더운 것도 더운데 네. 너무 습해요.
1: 시작됐죠.
0: 네, 비 한 방울 내린다는 예보가 없는데 습도가 80%가 넘어가면 어쩌라는 건가요?
1: 네, 한국 그래서, 여름 정말 힘들어요.
0: 그래서 요즘 우리 고양이들도 여기저기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1: 각자 가장 시원한 곳을 찾아서.
0: 네, 예전엔 그렇게 저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1: 여름 휴가시네요. 나름.
0: 너무 더워.
1: 진짜 덥죠.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0: 네. 이럴 때는 극장이죠.
1: 네.
0: 극장이 제일 시원합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의 주제는 가장 내밀한 곳을 바라보는 카메라입니다.
0: 가장 내밀한 곳을 바라보는 카메라.
1: 네.
0: 네.
1: 오늘은 다큐멘터리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를 구성하는 가장 작고 하지만

0: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인 내 가족에게서 길어올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은 두 편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만든 사람이 자신의 가족의 네. 이야기를 담은 다큐가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첫 번째 영화는 뭐죠?
0: 이번 주 개봉작이고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라는 제목의 다큐예요.
1: 어떻게 해야 했을까?
0: 제목부터 뭔가 좀 끌리지 않으세요?
1: 어떻게 해야 했길래?
0: 네. 뭔가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아쉬움 혹은 석연치 않은 그쵸. 무언가를 남겼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약간 좀 후회나 네. 좀 미련 같은 게 느껴지는 네. 아 그렇게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같은 네. 그 앞에 말이 생략된 느낌이네요.
0: 그 말인즉슨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무언가를 돌아보는 이야기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딸, 24 딸에게 조현병 증상이 찾아옵니다.
1: 네.
0: 근데 부모가 의사이자 연구자였는데 이 부모가 병원 치료를 선택하는 대신에 이 딸을 그냥 집에 가두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현관문에는 혼자 외출할 수 없도록 자물쇠, 처음엔 자물쇠, 그 다음에 뭐 자물쇠 뭐 등등이 막 달리게 되는데 이런 가족을 지켜보고 있던 남동생이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연출가가 카메라를 들고 가족의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 자신의 누나와 네. 그리고 부모님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거네요.
0: 네.
1: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가요?
0: 일단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1: 본인이 조현병이 있고 그래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방송에 소개를 한 적도 있었고. 네.
0: 저는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연으로 접하거나 뭐 인터넷 게시판으로 접하거나 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일까를 사실 생각해보면 항상 사회 범죄 뉴스 사건에서만 이 병이 이야기가 되거나
1: 네.
0: 혹은 극화된 이야기 안에서만 그 병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주 볼 수 없다는 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을 앓고 있는 숨겨진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조현병이 발병했을 때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도 드러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자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다큐에는 담겨 있는데요. 일단 이 다큐를 보기 전에 조현병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하려나? 누나가 왜 발병을 갑자기 했는지에 대한 원인도 얘기해 주려나? 이런 짐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다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이것은 병을 설명하는 다큐도 아니고 발병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다큐가 아니다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인 규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카메라는 상황을 기록하는 도구에 머물게 되는데 저는 이 다큐를 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족의 대화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카메라가 네. 없다면 이런 대화가 아예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다큐의 카메라는 대부분 누나를 찍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부모님을 찍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전체가 부모님을 향한 의문 섞인 시선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 부모는 의료치료를 거부했는가.
1: 심지어 부모가 의사인데.
0: 네, 연구자이기도 한데 네. 왜 누나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에 자물쇠를 걸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다큐에 보면 누나와 함께 어머니도 나 지금 집 밖에 안 나간 지 1년 가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는 사실 치료를 받을 권리 자체를 빼앗긴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가능하잖아요. 집안에 누군가가 대단히 폭력적이어서 가족의 입을 막았나? 뭐 다 모두의 의사를 막 저지했나?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뭐 공포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 의견을 발언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엔 서로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둘 다

0: 사회자 연구자니까 이 부모는 어쩌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족의 상황 사이에서 이 감독이 느낀 불안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누나에 대한 걱정이 1차적일 것이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모가 부재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보호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이 부모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나는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식인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이 명확하게 영화에 등장하진 않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아, 질병이라는 게, 특히 정신적 질병이라는 게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케어가 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아마도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한 데에는 저의 추측으로는 이런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라는 게 밖에 좀 드러나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린 결정인데 이걸 기록을 하고 작품으로 만든다는 결정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것이 감독이 9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몇 년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1: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기록이네요.
0: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한 게 2001년이거든요.
1: 처음에는 음성만 녹음하다가 그 다음에 영상까지.
0: 누나에게 첫 증상이 발현한 것은 1983년이에요. 그러니까 83년과 이 녹화를 시작한 2001년 사이에 엄청난 공백이 존재하는 거죠.
1: 처음 발병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녹음을 시작하고 다시 또 10년 정도가 지나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0: 그리고 이 누나가 60년대생이니까 정말 오랜 세월에 걸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 감독이 나중에 혹시 병원을 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서 가게 되면 이게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증거들을 남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집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이후에 고향을 잠깐 떠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집을 내가 비우면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을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조금씩 찍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쌓인 영상의 기록이 20년 넘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큐가 2024년 12월에 처음 일본에서 공개가 됐는데, 처음에 딱 4개 상영관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개봉 8주차가 됐을 때는 전국에 100개관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일본의 미니시어터라고 하는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 미니시어터 박스오피스에 3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고, 일본에서만 2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이 다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큐가 개봉을 한 이후에 일본에서 동명의 논픽션 서적으로도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뭐 저도 책을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소개글을 보니까 다큐에 들어가지 않은 가족의 상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고, 누나와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에서 이 당사자가 느낀 엄청난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고, 때로는 혼란과 뭐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그 구체적인 감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한 게 서적이라고 하고요. 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가족이 모여있는 하루의 브이로그를 내보이는 것도 좀 망설여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이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감독 역시 오래도록 이것을 편집하고 세상에 내보이는 걸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하는데, 2022년에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도장이라는 본인의 연출작을 만들면서 일부 영상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예상보다 굉장히 큰 공감과 지지로 돌아와서 용기를 얻고 다큐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다큐를 만약에 내가 세상에 공개하고 개봉까지 가게 됐을 때의 원칙은 단 하나, 공개는 누나의 사후 시점에 한다라는 거였다고 해요.
1: 그럼
0: 그래서
1: 지금 누나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0: 네, 안 계신 거죠. 그런데 남동생이니까 내가 누나의 수명과 비슷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1: 그죠.
0: 이 다큐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50% 정도의 가능성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해요.
1: 제목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겠다라는 이야기

0: 그럼 하고 있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건가요?
1: 일단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를 먼저 언급하고 싶은데 메인 포스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기묘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네 명이 앉아있는 사진인데 그게 아버지의 환갑 때 실제로 찍었던 가족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 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게 감독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 남동생 혼자만 진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는 사진이 포스터거든요.
0: 네.
1: 그 시간을 포함해서 이 감독이 생각한 건 우리 가족의 지난 25년이 조현병 대응의 실패 사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다큐가 공개된 이후에 80년대 그 누나의 병이 발발한 그때 의료 상황을 생각할 때 나는 부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신질환을 둘러싼 사회적인 편견도 한몫을 할 것이고 그리고 1980년대에는 조현병 치료법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치료 환경에 대한 불신도 환자들 사이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병력이 남을 그 누나의 미래나 가족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아마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0: 추측한데 아마도 치료보다는 격리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렇죠. 그리고
0: 그때는 특히
1: 어떤 시설에 격리된다면 그 안에서의 누나의 안전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0: 그렇죠.
1: 근데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다큐에도 나오는데 가족은 구급차를 불렀어요.
0: 네.
1: 30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지만 그 이후로 부모에게 누나에게는 적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부모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점이 이 다큐를 보는 내내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감독의 머릿속에 그냥 내내 있었던 질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리고 끝내 이 질문은 부모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큐에서 가장 아마도 정말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장면은 90대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감독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과 그 답을 하는 90대 노인의 이 대화. 이게 정말 이 다큐에서 정말 마음이 내려앉는 어떤 장면인 것 같고요.
0: 네.
1: 저는 실은 다큐를 보지 않았으면 타인은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뭐 치료를 받아야죠.
0: 네, 네.
1: 그랬다면 누나가 달라졌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문제라도 사실 당사자를 둘러싼 주변의 이해관계 상황을 보면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관객의 생각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되는 건데 이 영화를 꼭 극장에서 만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일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극장 개봉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의 부가판권 서비스도 이 영화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0: 그 말인즉슨 나중에 OTT로 넘어오거나 VOD 서비스가 되면 그때 집에서 보지 하는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 네.
0: 네. 이거는 오직 극장에서만.
1: 감독의 판단이자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0: 네.
1: 뭐 OTT로 가는 일 혹은 뭐 VOD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0: 네. 네. 극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작품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감독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작품은 지금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신청곡을 가져오셨습니다.
1: 아, 어떤 곡을 여기에
0: 지금 그 설명만 들어도 작품 네. 안에 어떤 음악이 쓰일
1: 네.
0: 뭐 자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신청곡을 가져오신 거죠.
1: 어떻게 진짜 선곡이야말로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걱정을 막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이 노래가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0: 네. 치즈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은선 기자의 신청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은선 기자의 필소굿. 오늘은 가장 내밀한 곳을 바라보는 카메라,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두 편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작품은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작품 소개해 주시고, 신청곡으로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골라오셨습니다. 자, 이 작품과 함께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작품은 뭔가요?
1: 두 번째 작품은 지금 땡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네. 2020년에 공개된 커스틴 존슨 감독의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입니다.
0: 저 모르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감독 이름이 커스틴 존슨인데 네. 제목에 딕 존슨이라는 건 네. 가족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네. 이 다큐 주인공은 시애틀에서 정신과 의사로 오래 일했던 딕 존슨이라는 남자입니다.
0: 네.
1: 이 남자가 7년 전에 알츠하이머로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자기가 같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죠.
0: 네.
1: 근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는 딸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내 영화에 그럼 출연해주세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게 무슨 영화인가 하면 아버지의 가상의 죽음을 재현하는 기록이에요.
0: 가상의 죽음이요?
1: 아버지가 계속 죽어요. 이 다큐 안에서. 그래서 질병을 앓는 가족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점에선 사실상 첫 번째 영화와 공통점이 있고요. 하지만 네. 전혀 다른 방식과 전혀 다른 톤 앤 매너의 다큐입니다.
0: 카메라 앞에서 계속 죽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1: 이 아버지가 그런 대사를 하세요. 제, 그러니까

0: 딸, 제가 날 몇 번이나 죽여요. 나는 계속 되살아나고요. 사랑의 블랙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 다큐는 아버지가 죽는 여러 상황을 재현해서 촬영을 하는 과정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이 아버지가 안식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모습이 되게 재밌는데 예수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안식교 자체가 술과 춤과 영화를 금지하는 굉장히 엄격한 교리의 종교래요.
1: 잠깐만요. 제가 뭐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만 네. 좀 서운한데요.
0: 네.
1: 왜 영화를 금지합니까?
0: 아마도 이것도 뭔가 쾌락의 영역으로 보시는 걸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천국에
1: 인할 수 없네요. 쾌락은 맞습니다.
0: 천국의 이미지가 정말 신나 보여요.
1: 네.
0: 그래서 딕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뭐 프로이트, 버스터 키튼 같은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천상의 만찬을 즐기는 중인데
1: 네.
0: 이 딕 존슨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죽는 장면들을 재현하냐면 길을 가고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서 죽고
1: 네.
0: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고 이 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 촬영할 때 딸이 한쪽 팔을 벽에 가깝게 두시고 더 이상한 자세로 누우세요 막 이런 디렉션을 하기도 해요.
1: 네.
0: 나중에 보니까 찍고 싶었는데 못 찍은 것 중에 뭐 아버지를 빙산 위에 올려놓거나 뭐 불에 타는 이런 거를 찍어보고 싶었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딸이 어느 날 꿈에서 이 영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관 속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데 그 남자가 나는 딕 존슨,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얘기를 꿈에서 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대요. 아빠, 아빠가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죽는 영화를 찍으면 어때요?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고 이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1: 네.
0: 다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족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이 이야기하기로는 누구나 아버지 삼고 싶은 사람이라는
1: 오.
0: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게 담겨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게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이 이 다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면서 이 가족이 또 함께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자체를 기억하는 영화고 굉장히 장난스러운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일종의 예행 연습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아주 긴 애도의 시작 같은 과정이고 죽음을 생각하면 언젠간 다 죽을 건데
1: 네.
0: 뭐 저도 죽고 청취자 여러분도 죽고 다들 죽을 건데 나와 되게 먼 일처럼 생각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1: 그쵸.
0: 그 두려움을 유머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이구나라는 걸 이 다큐를 보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다큐 작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좀 불만을 가졌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포커스 풀러,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었다고
1: 네네.
0: 하는데 이 현장에서 모두가 이 딕 존슨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해를 했고 그때그때 유연성을 발휘해서 다들 흔쾌하게 촬영에 동참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포커스 풀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1: 네.
0: 이 감독이 약간의 타협을 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버지는 지금 어떤 위치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강요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받아들일 테니 포커스가 나가더라도 그것 또한 이 영화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1: 네.
0: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배우를 따라가느라 촬영팀이 정말 대단히 노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1: 우리가 가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가상 장례식 같은 거 치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인들과 작별하는 웃으면서 작별하는 순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0: 네.
1: 그런 것처럼 일종의 영상 장례식
0: 네.
1: 같은 느낌으로 아버지를 계속 네,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이야기.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0: 그런 지점이 있다고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1: 네.
0: 일단 이 다큐를 찍으면서 감독은 그런 생각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게 기억을
1: 네.
0: 잃는 병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찢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그것이 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웃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냥 계속 울어야 한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웃음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가 곁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만들면서도 아버지의 병을 늦출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딸에게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쭉 유쾌한 다큐를 보다가 갑자기 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1: 네 그럴 줄 알았어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네. 비로 가면 사람 펑펑 울릴 것 같은데 느낌이 하는 생각했거든요.
0: 아 그런 다큐는 또 아니에요. 근데 그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네. 어쩔 수 없이 우린 이 다큐를 보면서 딕 존슨이 대체 언제 돌아가실까를 불안해할 수밖에
1: 아,
0: 없어요.
1: 그죠. 네.
0: 그래서 2019년에 심정지가 온 80대 남성이 이송 중이다라는 그 응급차 안에 상황이 등장하거든요.
1: 네.
0: 카메라는 그냥 응급차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1: 네.
0: 이게 딕 존슨인지 카메라는 말해주지 않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딕의 장례식이에요.
1: 실제 장례식이요?
0: 실은 3년 전에 준비한 그 가상의 장례식. 아까 아.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고 자신의 그 추모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딕이 등장을 해요. 이 장례식 장면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감독이 딸이 카메라 앞에서 내가 아는 건 딕 존슨이 죽었다는 거다 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해서 읽는 장면이 있어요.
1: 네.
0: 그 무슨 벽장 같은 곳 안에서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그 말을 반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영원하라 딕 존슨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벽장 문 열고 나가요.
1: 네.
0: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큐는 정말 짐작을 할 수가 네. 없는 구성인데.
1: 진정한 페이크 다큐인데요.
0: 그래서 아니 그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저 이 벽장 안의 장면은 미리 찍어놓은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런 생각. 2019년에 그 심정지는 대체 누구였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1: 네.
0: 이 벽장과 이 벽장을 나가서 아버지를 확 껴안고 둘이 웃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반전 오브 더 반전은 이 영화가 썬댄스에서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땡플릭스 2020년에 공개가 됐는데
1: 네.
0: 그 시점까지 딕 존슨은 안 돌아가셨었다고
1: 아니
0: 합니다.
1: 네. 진정한 페이크 다큐네요. 네.
0: 네.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 다큐를 네. 한번 봐주세요.
1: 근데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그러면 유쾌하게 웃으면서 맞이할 것인가에
0: 네.
1: 대한 영화적인 결과물이 바로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와 가족과 그리고 나 스스로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1: 네.
0: 하는 생각을 정말 보면서 감탄하면서 했고
1: 네.
0: 이 가상의 장례식은 사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1: 그죠?
0: 네.
1: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0: 아마 모르겠지만 저 아니면 저 이후의 세대쯤은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어요.
1: 근데 또 저 같은 스타일은 걱정을 더 사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언제쯤이 좋을까? 너무 일찍 장례식을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언제쯤이 네. 좋지? 아, 또 누구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하다 포기했어요. 힘들어서.
0: 여러분 우리 모두 편안하게 네. 네, 편안하게 자연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가족이 만든 다큐멘터리 두 편입니다.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두 편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0: 8월에 뵙겠습니다.
1: 아, 8월에 뵐게요.

소프라노 레온타닌 프라이스의 홀리 홀리 홀리,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의 이 노래가 쓰인다고 해서 오늘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936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최근에 마티 슈프림과 호프를 보셨대요. 두 편 모두 이은선 기자가 필소구 시간에 소개한 영화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봤어요. 두 편 모두 마티 슈프림과 호프 다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무조건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마티 슈프림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457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your belly.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

0: 3번에
1: 티어실원샷
0: 무조맨
1: 티어실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빵그리 분들은 삼각김밥 포장 한 번에 쓱 잘 뜯으시나요? 이 포장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1970년대에 일본의 스즈키 마코토라는 사람이 주먹밥을 싸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주먹밥에 김이 눌러붙어서 맛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기 전까지 김을 밥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늘 누군가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우리 빵그리 분들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죠. 7월 2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쿨의 아로하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너무 아주 따뜻한 내용이죠. 정말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새삼 라디오가 따뜻해지는 걸 이런 순간 전 느끼는 것 같아요. 김밥이 눅눅해지지 않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삼각김밥이 만들어졌다니. 근데 삼각김밥 여러분 한 번에 잘 뜯으시나요? 저는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몇 안 돼서 웬만하면 삼각김밥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삼각김밥의 김은 무조건 바삭해야 되고 또 김밥의 김은 또 눅눅해도 맛있거든요. 그건 무슨 차일까요? 오랜만에 또 맛있는 이야기로 오프닝 시작해봤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밥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샤워하다가도 아,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이 코너에서 상상으로나마 일상 속에서 탈출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지치신 분들 잠깐 들렀다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입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829번님, 충주에서 출발해 김제에 있는 시골 친구 집에 갑니다. 5세 그리고 16개월 두 딸을 데리고 가는데요. 친구의 아들과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하셨네요. 오, 아이들과 같이 시골 집에 가시는군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여름에 이렇게 시골 내려가는 친구들이었거든요. 평상에 누워서 수박도 먹고 밤에는 별도 보고 객가 가서도 물놀이도 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7351번님, 직원 부족으로 실외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위해 수박 썰어 담고 이온음료 챙겨서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남편분 이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 아내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건강 꼭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두 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707번님, 저는 광주에 있는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일하고요. 지금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위해 출근 중입니다. 제 이름은 허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들이요, 방학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방학 때도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릴 거 없이 다 방학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쉬실 수 있는 날이 또 오겠죠. 오늘 하루 고생하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송님께서요. 영디, 남편이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폭염으로 시들어가고 있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물 주고 오는 길이에요. 부디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노래는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성 들여서 잘 가꿨는데 이 폭염 때문에 시들어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또 뙤약볕 내리기 전에 새벽부터 일찍 움직이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또 나중에 쌈 사 먹거나 할 때 드시면 좋겠네요. 비가 오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함께 할게요.

김태우의 사랑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824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여기는 전북 남원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부모님 고추밭에 고추 따러 왔어요. 벌써부터 덥지만 그래도 힘내보려고요.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 지금 고추를 따는 시기인가 봐요. 비슷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7842번님께서 여기는 안동 시골입니다. 고추밭에 나와서 일하는데 불량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열심히 심었는데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파이팅 외치며 일합니다. 힘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이 자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속상한 마음을 어디서 또 풀어야 할까요? 아, 장마가 끝나더니 바로 폭염이 시작되고 요즘 날씨가 중간이 없어서 농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더위 잘 챙겨가면서 일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까지 듣고 오셨어요. 방금 사연 소개된 8249번님, 7842번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그에 맞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연자님께서는요. 저는 8월 14일에 두 아들네랑 강원도 횡성에 있는 휴양님으로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까 말이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행을 휴가를 또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가를 막상 가는 것도 가는 건데 그 준비하기 전에 또 앞으로 내가 여행 갈 일이 있다는 그 설렘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잘 즐기고 계시는군요.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요. 윤경진님께서는 저는 지난주에 속초에 다녀왔고요. 다음 주엔 보령 머드 축제 갑니다. 2박 3일씩 나눠서 여름 휴가를 즐기는 중이네요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도망자들 시간에 보령 머드 축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8월 9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바다는 시작이죠. 정말 시원하게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9680번님. 반가워요, 영디. 얼마 전 영디가 남들 출근할 때 퇴근하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많이 공감했네요. 그 묘한 기분 저도 잘 알 것 같아서요. 숙직 후 퇴근길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추천합니다. 윤종신의 즉흥여행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뿌듯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 숙직 후 남들 다 출근할 때 나는 퇴근하는 그 마음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8월까지는 숙직이 없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일단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놓고 지금은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윤종신의 즉흥여행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만성 질환자 등 야간 더위에 취약한 분들에게 안부 확인 필요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 전주, 광주의 기온이 26도, 대구가 28도, 강릉, 부산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중대경보는 지금 경남 지역으로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34도, 대구, 포항이 37도, 양산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다음 주는 더위가 조금 더 심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데 내일 일정이 걱정돼 망설였던 분들 있으시죠? 또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는 맞추고 싶은데 운전을 해야 해서 난감했던 적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 많이 찾는 게 바로 무알코올 맥주와 논알코올 맥주입니다. 그런데 매대 앞에서 제품을 고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죠. 어? 무알코올이랑 논알코올 둘이 뭐가 다른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논알코올 맥주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0.00%, 즉 아예 없는 제품을 말해요. 그래서 알코올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마실 수 있고요. 반면에 논알코올 맥주는요, 진짜 맥주처럼 만들다가 알코올을 살짝 걸러내서 0.5%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 남아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맛은 진짜 맥주와 거의 똑같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알코올과 논알코올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제조사마다 무알코올, 논알코올, 알코올 함량 0.0% 이런 표시를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겉면에 알코올 함량이 0.0%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0.05% 이런 식으로 알코올이 아주 조금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임산부분들 또 운전을 앞두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조금의 알코올이라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요. 제품 앞면의 문구만 보기보다는 꼭 제품 뒷면에 적힌 식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알코올이 아예 없는 0.00%인 제품이 맞는지 체크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무알코올 맥주와 논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없느냐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있느냐의 차이이며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될 경우엔 알코올 함량이 0.00%가 맞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트와이스는 이런 트렌드가 올 줄 알고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이것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무알콜 맥주, 논알콜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무알콜, 논알콜 맥주 좀 드셔보셨나요? 저도 마셔보긴 했는데 맛이 정말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 마실 바에는 그냥 콜라나 탄산수를 먹자 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맛이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저 지금 손발이 꽁꽁 다 얼었는데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어요. 와, 어떡하지? 저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제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계절이 정반대인 남극으로 도망쳐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 옆에 펭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머, 울음소리가 오리랑 비슷하네요. 가만 보니까 저기 덩치가 큰건 황제 펭귄인 것 같고요. 그 뒤로 보이는 눈 주위에 하얀 테두리가 있어서 안경 쓴 것처럼 보이는 펭귄, 아델리 펭귄도 지나가고 있네요. 오, 너무 귀엽다. 물속으로 다이빙하고 있어요. 먹이를 구하러 가나 봐요. 저도 배가 일단 너무 고픈 관계로 우리나라 남극 기지에 가서 먹을 것좀 구해봐야 할것 같으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극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해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추위를 견디는데요.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펭귄이 모이면 무리 안쪽은 따뜻하게 유지되지만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차가운 바람에 직접 노출되겠죠. 이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펭귄들은 놀라운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바깥쪽에서 추위를 견디던 펭귄들은 조금씩 물이 안쪽으로 이동하고 또 안쪽의 펭귄들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위치를 계속 바꾸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펭귄들이 서로 밀착해 무리를 이루고 위치를 바꾸는 이 생존 행동을 뜻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블링, 2번 허들링, 3번 버퍼링, 4번 커플링.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마블링, 2번 허들링, 3번 버퍼링, 4번 커플링.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드나 멘젤의 Let It Go 함께 하시죠.

이진아 멘젤의 레딧고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 도망자들 정답 알아볼게요.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펭귄들이 서로 밀착해 무리를 이루고 위치를 바꾸는 생존 행동을 뜻하는 말. 정답은 2번 허들링이었습니다. 네, 영어 단어 허들은 가까이 모이다, 몸을 맞대고 웅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펭귄들이 혹독한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몸을 밀착해서 무리를 이루는 모습이 이 단어의 의미와 잘 맞아서 이런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허들링을 하면요,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내부는 바깥 환경보다 훨씬 따뜻하게 유지되고 관측된 사례들을 보면요, 물의 그 내부 온도가 2, 30도씨에 가까워진 경우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와, 효과가 아주 크죠. 이 펭귄은 예전에 남극의 눈물이라고 그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눈물 시리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큐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도망자들 펭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한강을 바라봤는데요. 문득 한강 둔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생명체가 나타나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개봉과 동시에 괴수 영화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영화 괴물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괴물은 송강호,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고화성 등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던 작품이었고요. 어두운 밤이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평화로운 일상 공간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설정으로 현실적인 공포감을 전해줬는데요. 이 영화 추억하면서 같이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괴물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거대한 괴수가 등장하는 블록버스터물은 시도하기 어려운 장르처럼 여겨졌죠. 이런 상황에서 괴물은 한강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제대로 된 한국형 괴수 영화를 선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괴수 영화란 거대한 괴생명체가 등장해서 인간 사회를 위협하거나 인간과 대결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괴수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킹콩, 2번 고질라, 3번 이티, 4번 퍼시픽 림.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킹콩, 2번 고질라, 3번 이티, 4번 퍼시픽 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괴물의 OST였죠. 한강창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거 OST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괴수 영화가 아닌 작품을 고르는 게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3번 ET였어요. 맞아요. 문제에서도 힌트가 나갔는데 인간 사회를 위협하거나 인간과 대결하는 영화들을 괴수 영화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ET는 지구를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니고요. 우주에서 온 아주 친근하고 따뜻한 외계인과 어린이들의 우정을 다룬 작품이었죠.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8978번님. 안녕하세요. 인천 시내와 영흥도를 오가며 출퇴근한다고 사연 보냈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 왔어요. 이곳은 종달리 해안가입니다. 가족들이 곤히 잠든 지금 저는 제주도의 상쾌한 아침 공기와 영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네요. 노래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 예약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초등학교 맞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랑 제주도로 내려가셨고 아, 요즘 제주도 가신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 왜 이렇게 많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 또 바다 엄청 아름답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요. 네, 방학 잘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하루 아이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978번님께는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딕펑스의 비바 청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이 아침 활기차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K입니다. 한국인들이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말이야.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이렇게 아니를 없으면 말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말할 때 앞에 아니를 붙이는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말에 주목해달라라는 신호라는 건데요. 영어로 치면 listen to me, attention 정도의 느낌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아니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귀 쫑긋 세워보는 센스 발휘해보자고요. 아니 진짜 아니 정말로 아니 약속한 겁니다.

7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첫 곡 루시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오셨어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말 진짜 많이 쓰죠. 그냥 다짜고짜 아니야. 근데 이게 내 말 이제 시작이야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더 귀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아요. 9025번님이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더운 거 싫어하냐고요. 아니 이 더위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 조심하세요 진짜. 신지현님이 아니 벌써 7월이 다 가고 있어요. 끝났죠 7월. 며칠 안 남았지. 금방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2023년 2030년 온다니까요. 금방 온다니까. 고은님이 테디 울산 사는데 오늘 연차 내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랑 서울 여행 갑니다. 길 잃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서울 갈 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서울이요?

서울 갈 만한 곳? 서울 갈 만한 곳 어디 있어요? 아, 헬스키친. 서울에 오시면 뉴욕도 올 수 있거든요. 예, 뉴욕도 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뮤지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녁에 이제 헬스키친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급하게 티켓 끊으셔가지고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어요. 역삼에 있습니다. 역삼. 아,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어딜 가든 사실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다 좋을 겁니다. 예. 자, 2시간 아침. 아니,

0: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이원일 셰프님과 함께하는 맛쟁이 신서 시즌2, 오늘은 특별히 건강한 여름 보내시라고 복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하는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유엔 팀앱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삼일제약, 키움증권, 경기도청, 에어비앤비, 유엔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7: 4만원
6: 재고관리,
7: 4만원
6: 생산관리,
7: 사업성도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4: 7시 11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테디 수모님. 지금 동해안 쪽으로 휴가 떠난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니 진짜 근데 너무 더워서 어쩌죠. 현재 속초의 기온이 31도, 강릉이 30도를 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 동해안 쪽에는 초열대야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의령, 창녕에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양산, 의령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구 포항은 37도, 서울, 대전, 광주 34도가 예상되고요. 서울 동부권도 오늘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주의보가 강화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계속해서 맑겠고요. 비 소식은 없고요. 날은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K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자, 이제 노래 빨리 감기한 노래 들어보실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집중해야 들릴 텐데 집중해도 어떤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빨리빨리 갑니다. 캐치캐치 해주셔야 돼요. 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는 모르셔도 돼요. 제목만 맞추셔도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한 분에게 부침 여름형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영 PD 준비됐죠? 자, 오늘의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빠르죠? 자,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오답도 많이 오고 정답도 왔습니다. 그 중에 신의 영역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은 미니가 가장 빨랐습니다. 미니가 간발의 차로 빨랐어요. 미니로 최지연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조금 속도를 그러면 늦추겠습니다. 느린 버전 한 번 더 갑니다. 예, 들렸죠? 자,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운 영역이 있어요. 정답성 원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천천히 보내셔도 돼요. 다섯 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바로 쏘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 노래가 다시 또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슬픈 노래예요. 주식창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 노래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 잃었어 라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또 예, 조금 웃음도 나면서 응원송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의 정답송 악뮤의 노래입니다. 다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빨리 감기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자, 정답은 바로 악뮤의 다이너소어였습니다. 다이너소어. 이 패러디한 버전이 있어요. 그죠? 경욱 씨가 한 게. 박창현 님이 다이너소어. 아, 다이너소어. 크크크 주식 진짜 제 얘기 같네요. 어릴 적 꿈이라도 나왔으면 안 이뤘을까 하시면서 눈물 닦으세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4942번님이 다이너소어 라이브 할 때마다 후렴구 너무 힘들어서 동생이 오빠를 한 대씩 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수현씨가 차혁씨한테 빵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근데 이 시원해 그만큼. 그죠? 이 고음에서 쫙 깨끗한 수현씨 목소리 들으면 시원해.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2: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29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일본에서 지진 난 거 보셨어요? 쇼핑몰이 붕괴됐는데 안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부상자 수, 사망자 수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가 크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진 소식이 있었어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제주 등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도 느껴질 정도의 이제 큰 지진이었어요. 부상자가 현재까지는 이제 130여 명이라고 하는데 20여 명, 20명 정도가 실종 상태예요. 무더위와 전기, 수도 공급 막 다 끊겼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더 큽니다. 피해가 더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가 지진이 늘 걱정이에요. 그죠? 일본에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우, 지진 진짜 무서워요. 6299번님 커피우유 드립니다. 7022번님 인플루언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직업사전에 공식 등재된 거 봄? 인플루언서가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직업이 됐다니 너무 신기해요. 왠지 아이들 장래 희망 1위가 인플루언서로 바뀌는 날도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예, 인플루언서 그가 뭐냐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콘텐츠 기획, 제작, 배포하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제 브랜드 홍보, 마케팅, 판매 활동까지 하는 직업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또 지켜보게 되네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하는 쪽 언제나 바라고 있습니다. 7022번님 사탕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코르티스의 영크크, 영 크리에이터 크루 듣고 올게요.

0: cuckoo.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포르티스 영 크리에이터 크루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1036번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마지막 화 봄? 드디어 최종 커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 스포는 안 할게요. 그나저나 그동안 저의 도파민을 책임진 프로그램이 끝나다니 이제 뭘 봐야 하나? 제가 또 연풀을 다 챙겨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추천을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은 저기 일본에서 불량스러운 분들이 또 연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 연애를 보고 불량 연애를 또 보고 연애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화가 나왔네요. 저도 오늘 다 봐야겠습니다. 1036번님 스크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0123번님 번호가 오늘 7월의 마지막 보름달 뜬다는 소식. 봄? 보름달의 이름은 벅문인데요.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징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7월의 마지막 보름달이 오늘이에요. 0123님.

님 감사합니다. 조스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5455번님 아이돌 뉴이스트의 멤버였던 아론 직장인 된 거 봄? 한 회사에 취업해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대요. 아이돌 하다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멋있네요. 그나저나 그 회사분들은 좋겠어요? 하시면서 물음표를 붙이셨네. 예, 나중에 컴백을 하면 다시 돌아오나? 마케팅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새로운 또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곳에 이렇게 도전하고 하시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선물 뭐 드릴까요? 선물 올려주세요. 예. 5455번님 비안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노래할 때 가끔 얘기하곤 하는데 예전에는 한 우물만 파야지 성공할 수 있다 했는데 우물 여러 개 팔수록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여유가 좀 된다면 어느 땅에서 어느 만큼의 좋은 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예. 여러 곳 도전하신 분들 다 응원합니다. 저희 감사한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고속도로에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평촌 부근에 사고가 있었고요. 조남에서 평촌까지 9km가 길게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흥휴게소 부근도 2, 3차로에서 지금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가 혼잡합니다. 또 송내 부근도 양방향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시구간이 혼잡한데요. 서울 쪽은 반포 부근으로 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빠르게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달래 내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기흥에서 수원 구간도 지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 서초 못 가서 고장차 생기면서 한남에서 서초까지 지체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면서 지체고,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프닝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안이 붙인다는 특징을 말했는데 자연 리포터도 이런 뭐 말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저도 당연히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솔직히 말해서를 진짜 많이 붙이더라고요.
0: 솔직히 말해서.
1: 네.
0: 평소에는 솔직히
1: 네.

0: 아, 저는 울산에 이제 출신이니까 울산에는 이따이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이따이가.
1: 그 뭔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스타일을 못하니까.
0: 이따이가.
1: 이따이가.
0: 뭔가 공감을 요구하는
1: 아, 그런 맞나?
0: 취임새가 좀 있네요. 오, 잘하시는데요. 자,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0: 자동차 전용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1: 네,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12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만 연평균 약 160톤에 달하는데요.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는 물론이고 가구와 가전제품,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속도가 느려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나 잠시 정차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도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낙하물 사고나 화재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0: 야, 이렇게 버리기 쉽지 않은데. 시민들의 제보 그래서 이제 받기로 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통해서 무단 투기 차량을 신고하면 한 건당 10,000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 투기 채널을 추가한 뒤에 이 차량 번호가 식별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면 되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뿐 아니라 적재 불량이나 화물 덮개를 씌우지 않은 차량도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0: 예, 무신고 버린 쓰레기가 진짜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 지켜나가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혹시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0: 프렌드플레이션. 오, 처음 들어보는데 생소한데요?
1: 그렇죠. 예. 이 프렌드플레이션은요,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이 고물가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비용까지 부담스러워지면서 인간관계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0: 물가가 오르면서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된다. 뭐 이런 시대의 이야기군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친구를 만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요. 식사와 커피, 술값은 물론이고 교통비까지 오르면서 이 만남 자체를 줄이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약속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요즘은 꼭 필요한 관계에 시간과 비용을 집중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을 하고 있어요.
0: 우리나라 Z세대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는 친구를 만날 때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에 달했고요. 일본에서도 술자리 대신 집에서 만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모임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이럴 때 진짜 라디오 만난 친구가 없는데.
1: 없죠.
0: 아, 저희가 매일 아침 영원. 예. 뭐 짧은 거 보내면 50원, 긴 건 100원, 문자 정도 있는데 부담 없는 친구 되어드릴게요.
1: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1994년과 같은 역대급 폭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정말 밖에 잠깐만 있어도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1: 네, 기상청은 올해 폭염도 1994년처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당분간 이 태풍 등 기압 배치를 바꿀 만한 변수가 없어서 지금 같은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1994년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폭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밤에도 역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8일로 평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0: 낮에 덥고 밤에 덥고 아유... 너무 더워요. 다들 물 자주 드시고 온열질환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대신에 이 도심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한여름에 스케이트장을 찾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장은 방학 기간을 맞아서 다음 달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평일 기준 입장료도 어린이는 3,000원, 성인은 4,000원으로 비교적 부담이 좀 적어서 가족 단위

0: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수영장이나 아이스링크장처럼 시원한 곳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4321번님이 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쓰레기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다들 왜 그러실까요?
1: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차량 있으면은 우리 다 같이 예, 조금 그러지 마세요 하는 의미로 신고하자고요.
0: 네.
1: 신지연님이 프렌드플레이션 좀 이해 가요. 저도 요즘 지인을 덜 만나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 나가면 돈이니까.
0: 맞아요. 네. 엄나영님은 아 저에겐 라디오 친구가 있지요. 10년 넘게 찐친이랍니다. 최고 최고.
1: 맞아요. 라디오가 최고예요. 김혜미님이 바람만 불어줘도 조금 살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어제 오늘 조금 부른 것 같아요. 바람만 살살 불어도
0: 맞아요.
1: 그늘에 있으면 괜찮은데
0: 네.
1: 습도가 올라가면 또 그늘도 이것도 뭐, 안 돼 안 돼. 집이 최고인 것 같긴 하네요. 여러모로.
0: 네.
1: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밤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발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시원한 노래 들어야 돼요. NCT 위시의 서프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전국에 계신 버스 기사님들.

0: 잘 듣고 계신가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테디, 저 방학했어요. 하루에 50km씩 왕복 운전하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드디어 방학이 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날도 많았지만 신나는 방학 첫날 이 기분으로 반반한 퀴즈 풀고 싶어요. 뽑아주세요. 하셨어요. 하루에 50km씩 왕복 운전을 했다고요? 자, 어떤 분일까?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밤 넘고 치킨도 터자 빠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0: 네, 종원님 반갑습니다.
1: 네. 아니, 네, 반갑습니다.
0: 50km씩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방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이고. 네. 멀네요. 네, 학교가 멀어.
1: 네, 멀어요. 발령을 받다가 보니까 예. 네, 50, 왕복 50km가 되었더라고요.
0: 와, 매일매일 이렇게 먼 왕복 출퇴근하면 진짜 힘들긴 하겠다.
1: 아. 그래도 아침에 테디 라디오 덕분에 아침 출근이 정말 덜 힘들었습니다.
0: 너무 감사하니 제가 더 힘이 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학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언제까지예요, 방학이?
1: 8월 20일. 6일에 다시 계약합니다.
0: 아, 그래도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쉬게 되시네요.
1: 네.
0: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방학 계획?
1: 일단 치과 갔고요. 예. 건강검진도 받고요. 그래서 병원 좀 다니고 건강을 좀 챙길 계획입니다. 그것이 제 1순위예요.
0: 아, 내 건강 챙길 시간도 없었네, 사실.
1: 아, 네. 너무 힘들고 지쳐서 퇴근하면 진짜 뻗기가 바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선을 네. 다해서 이제 또 선생님 네.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아유. 몸 챙기셔야죠. 건강하실 거예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건강하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1: 아, 평소에 라디오 들으면서 엄청 열심히 풀고는 있는데 예. 지금 너무 손발이 떨려서 사실 자신이 없어요.
0: 가장 무서운 이제 리스크가 이 긴장입니다. 긴장.
1: 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제한시간 77초예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네.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20 곱하기 70은?
1: 1400.
0: 속담이에요. 비 온 뒤에?
1: 땅이 굳는다? 단단해진다?
0: 맞아요. 맞아요. 과학자를 영어로 하면?
1: 사이언티스트.
0: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이 노래가 주제가인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1: 태권브이.
0: 그 앞에
1: 로봇.
0: 맞아 맞아. 사자성어입니다. 작은 바늘을 몽둥이처럼 말한다. 침소.
1: 봉대.
0: 밤에도 25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은?
1: 열대야.
0: 최근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느 나라 구단일까요?
1: 스페인.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신 도시는?
1: 부산.
0: 오징어 게임 호프 디스클레이머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정호연.
0: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을 쓴 일본 작가는?
1: 히가시노게이고.
0: 만점 나왔습니다. 만점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10문제 다 맞히셔서 10만원 상당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모두 드립니다.
1: 와,
0: 아니 조원님
1: 네?
0: 그냥 쭉쭉 달리네. 쭉쭉 달려. 와, 시원하다. 시원해.
1: 너무 아는 문제들 위주로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0: 이게 다 운입니다. 운이고 실력이고.
1: 감사합니다.
0: 77초로 저희 행운의 시간 바뀌고 첫 만점이에요.
1: 오, 진짜요? 네. 와. 너무 더 영광입니다.
0: 제가 더 기쁘네요. 5184님이 역시 선생님 멋집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멋졌습니다. 조원님.
1: 네.
0: 이 기쁘네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에 그런 안 좋은 기사들 많이 나는데 사실 예쁘고 착한 애들도 많거든요.
0: 맞죠.
1: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서 힘 좀 더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과 네. 예쁜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걸.
1: 그럼요.
0: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시고 네. 언제나 존경합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예, 정원님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0: 만점 진짜 멋졌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과학자 관련 문제 내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은요, 이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감홍, 홍로, 부사 등 다양한 품종이 있죠. 전 세계에서 널리 재배되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주관식인데 오랜만에 힌트를 아재개그로 갈까요? 이 과일을 한입 베어 먹으면 파인애플. 한입이 좀 파이죠? 그래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 거예요. 찰리 XCX의 애플.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고 알려진 과일 정답은 바로 사과였습니다. 김선미님이 오늘 제가 아침에 먹고 나온 과일 정답 사과요. 어? 저도 먹었는데 저도 아침에 사과 하나 먹었어요. 0565번님이 정답 사과. 일본어로 링고, 영어로 애플, 중국어로 핑고. 오, 진짜 그레이트 스고이 하오 건하오. 대단하신데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중력 듣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타 DJ 겸 그래미 후보에도 오른 음악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고백한 에피소드인데요. 엔터업계에 있단 핑계로 술과 파티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멀리서 어머니가 오기로 했는데 또 밤새 술을 먹고 3시간이나 늦게 공항으로 달려갔다죠. 천진난만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그때 떠올랐다죠. 제일 중요한 사람을 팽개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건가. 그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고 밤의 유희와 작별하며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

0: 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략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MBC에서 보안 일을 하고 있는 정의환입니다. 주간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고 순찰이나 입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는 하루에 10명 이상씩 보는 것 같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이 제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송하영 씨? 네, 태희 씨랑은 축구도 같이 하고 근무하면서도 자주 뵈가지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태희 씨 축구도 잘하시고 몸도 좋고 운동신경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체육관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 무에타이를 좀 오래 배웠습니다. 네,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다짐, 평소에 화를 줄이고 다이어트를 잘하자. 여러분 모두 해버 굿!

많은 분이네요. 예, 상암 MBC에서 보안일 하고 계시는 정의환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뵙잖아요. 보안하시는 분들 중에 키가 가장 크실 거예요. 예, 가장 크시고 인상 너무 좋으시고 듬직하신데 축구

0: 할 때는 또 약간 귀염귀염 하신 부분도 있고. 무에타이를 하셨군요. 아, 어쩐지. 저랑 예전에 여기 성함에 풋살 구장 빌려가지고 축구했었습니다. 아, 그때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 늘 덕분에 안전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운 메시지 곱게 담아갈 거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더운 공기는 이분이 나타나면 싹 바꿔집니다. 굿모닝 FM 공식 청량 돌이에요. 예. 네. 근데 아이돌 말고 진짜 그냥 돌.
1: 아, 돌, 돌.
0: 수집할 때.
1: 스톤.
0: 석, 석. 네, 석. 청량 석.
1: 청량 석.
0: MBC 이비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예. 네.
0: 부모님 가족들의 청량돌이에요.
1: 네. 예. 아니 오는데 우리 제작진들이 엄청 극구 부인하더라고요.
0: 왜요?
1: 청량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밖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자기를 서로 부인해요. 난 아니다.
0: 아.
1: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서로
0: 부인하는. 자기한테 청량하지 않다.
1: 네. 본인은 아닌데.
0: 나에게 아이돌은 아니다.
1: 네. 누가 썼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0: 밖에 우리 작가들은 네. 아이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1: 아 있어요?
0: 예.
1: 아,
0: 인생의 아이돌이 육할이에요. 육할.
1: 육할?
0: 예.
1: 육개장 칼국수? 뭐예요?
0: 육할.
1: 아 육할. 아 육할.
0: 예, 육할.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너무 적다고 하네요. 심지어 8할인가 그러면. 진짜 얘네들 어떡하지?
1: 그럼 건드리면 안 돼요.
0: 어 그래.
1: 네.
0: 아이 괜찮아요. 자기들이 쓴 거예요 이걸.
1: 그니까. 지들이 써놓고.
0: 청량함을 위해서 여름 네. 필수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1: 어, 지금 커피 이제 들고 왔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탁 먹고.
0: 아 드시고.
1: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자동차에 가면은 엉덩이에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죠. 아 저 필수입니다.
0: 야
1: 진짜 그거 차 살 때 고려 사항이에요.
0: 그거 반드시 옵션으로 넣으시고.
1: 엉덩이 시원한지 안 한지. 그거 중요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평양냉면. 을밀땡에 가면은. 을밀땡 거기 가면 이제 얼음 이렇게 올라간
0: 그렇지, 그렇지.
1: 평양냉면 다 있어요. 여름에 먹으면 참 좋아요. 을밀땡
0: 시원하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시원한데 예. 네. 우리 또 언어 유의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네.
1: 자 시원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영화 뭐야? 왜 이렇게 슬퍼? 영화 너무 슬프다. 주인공이 저렇게 호를 단신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고 호를 단신 너무 슬프다.
1: 저기요.
0: 예?
1: 그 아까부터 자꾸 거슬려서요.
0: 아 제가 영화관인데 너무 시끄러웠죠. 아 죄송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호를 단신이 아니고. 혈혈 단신이 맞거든요. 아, 제가 또 국어국문학과여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네요.
0: 어머, 저, 진짜예요?
1: 네네.
0: 와, 대박. 제 이상형이 국어국문학과 다니는 남잔데.
1: 어 진짜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0: 아 그렇죠. 두 저 앞에 좀 시끄러워요. 수다 나가서 덥시다.
1: 장혁 씨인가? 죄송합니다.
0: 나가서 덥시다.
1: 혈혈 단신 왔지만 같이 나갈래요?
0: 어? 영화 아직 안 끝났는데. 결말 못 봤는데요?
1: 우리는 해피엔딩이면 되죠.
0: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작한 거였어. 태순아
1: 이게 뭐야?
0: 이렇게 시작했어?
1: 그러니까 희한하네.
0: 처음엔 좋았다고 했어?
1: 그런가 봐요.
0: 너 잘못도 크다야.
1: 진짜. 오늘 우리가 유의할 사자성어 홀홀단신 혈혈단신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영화관에 간 태순이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고생하는 주인공을 보며 홀홀단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옆에서 이제 관객 휘준이 혈혈단신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답은 휘준 말대로 혈혈단신이 맞습니다.
0: 이리가 맞겠지. 예.
1: 자 먼저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요. 외로울 혈, 외로울 혈, 홀단 몸신 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2: 아, 말 그대로 혀를 두 번 쓴 거군요.
1: 그러니까요. 어. 엄청 외로운 거예요. 어.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혼자서만을 의미하는 홀로라는 표현 때문인지

0: 홀홀단신이라고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는 없어요. 방언이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1: 아,
0: 강원도 방언.
1: 강원도 네. 방언.
0: 네. 기대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상황을 말할 때 혈혈단신. 또 이제 같은 의미인 혈연단신이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1: 아, 혈연단신.
0: 네. 혈혈단신. 혈연단신.
1: 외롭다.
0: 네, 많이 외롭다.

0: 문재님이 태순이 많이 외롭구나. 아무나 따라가고.
1: 금사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0: 아 실제로는 그 이렇게 맞춤법 잘 쓰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네.
1: 똑똑한 남자.
0: 그러니까 휘준이가 계속 그러지.
1: 안돼 이런 거.
0: 태순이 문제가 있었다. 네. 또 예, 과거로 또 알게 됐습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띄워드리면서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 원장님이 철양돌이냐고.
1: 아, 저 철양돌입니다. 예, 철양하네요.
0: 돌이 어디예요? 아이돌이네. 여기서는 아이돌이라고
1: 어쨌든,
0: 하니까.
1: 어쨌든 네, 석이네요. 석.
0: 예. 예. 혼자가 아니라 다이네.
1: 촬영하게 가야겠다.
0: 아,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시스타 나 혼자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수요일 4부 이원희 셰프님과 함께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복 중복을 지나 이제 말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오늘 특별히 굿모닝 가족들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복날 특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유엔 팀앱 대리, 빙그레,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4분 3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혈혈 단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전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 경남 지역은 오늘도 4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중대 경보는 현재 경남 의령, 양산, 창녕에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양산과 의령은 39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 포항은 37도, 서울 광주 34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 주의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 부산이 29도, 속초가 벌써 32도를 넘었습니다. 동쪽 지역은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네네.
0: 네. 추위보단 더위가 낫나요?
1: 저는 추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우면 뭐 옷을 껴입거나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으면 좀 따뜻해지는데
0: 그치.
1: 더운 건 답이 없어요.
0: 그렇지. 벗어도. 네,
1: 벗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0: 한계가 있지.
1: 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0: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1: 엄청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0: 평양냉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서.
1: 평양냉면이 묘한 맛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그 맛을 빨리 깨우쳐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것마저 깨우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1: 세 그릇 드셔야 되는 거예요.
0: 아무튼 시원하게 여름 잘 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키워드 뉴스.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과 브라질, 두 번째 키워드는 징계 개시, 마지막으로는 검은 화요일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국과 브라질입니다.
0: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성과부터 전해주시죠.
1: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이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양국은 이제 올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요.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과 방산, 항공 우주, 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한국과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평가가 되는데요. 메르코스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0: 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입니다. 이 회원국 끼리는 공동 관세 정책을 운영하는 남미의 거대한 공동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과 메르코스르는 그동안 무역 협정을 논의는 해왔는데 협상이 진전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정상이 오는 12월에 이제 메르코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 한국과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 체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0: 이게 국가 간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업은 브라질을 거점으로 남미 시장에 진출하기가 좀 쉬워지고요. 예. 브라질 기업은 한국을 발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메르코스르와의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한국이 남미와 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는 거군요.
0: 네, 특히나 이제 브라질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나 뭐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풍부한 나라인데요. 양국은 이제 광물 개발부터 가공, 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과 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차원입니다.
1: 예, 핵심 광물 외에 또 협력하기로 한 분야가 있나요?
0: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방산 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요. 국가와 군사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한 협정도 추진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공군이 올해 12월부터 브라질 엠브라이르가 만든 C-390 수송기 3대를 도입하거든요. 이게 총 사업비는 8,830억 원인데 이 수송기에는 우리 기업의 부품도 들어갑니다. 이제 이 대통령은 직접 수송기를 둘러본 뒤에 더 많은 국방협력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민간 우주발사체의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메르코스르 무역협 부터 핵심 광물과 방산 그리고 우주까지 양국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징계 개시입니다.
1: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요.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윤리위는 이제 제명과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죄송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세 의원은 각각 어떤 이유로 이제 징계 대상이 된 건가요?
0: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로 정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권영진 의원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이제 A 의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상임위원회 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른 일로 윤리위에 넘겨졌고요. 친한동훈계인 진종호 의원은 부산 북갑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번 징계가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0: 예, 징계 대상에 오른 세 의원이 모두 이제 장동혁 지도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비주류 인사이기 때문인데요. 진종호 의원은 당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며 단호히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비주류 의원들도 이제 지도부의 쓴소리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거나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당 지도부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당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0: 당 지도부는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명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데요. 당내에서 이제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사자인 정정식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절차적 문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만큼 윤리위도 당사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뒤에 최종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당 기강을 세우기 위한 징계인지 비주류를 겨냥한 징계 정치인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검은 화요일입니다.
1: 어제 국내 주식시장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0: 예, 목이 잠기는 이유가 아마 제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1: 예.
0: 코스피가 이제 어제 하루에만 10.84%가 내려서 와. 6023.6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이제 5,992선까지 밀리면서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제 732포인트가 떨어져서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7.72% 급락한 705.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진짜 검은 화요일이었던 건데요. 특히 코스피는 7월에만 약 29% 추락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2,000조가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1: 야. 일본과 대만 증시

0: 도 떨어졌는데 우리 증시의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 반도체주 급락의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는 13.39%, SK하이닉스는 14.65%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하루 동안 약 5조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른바 이제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0: 하락할 때 보면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나오는데 이 둘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이게 사이드카는 시장이 급변하면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5분 동안 막는 일종의 경고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간 이어질 때 발동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서킷브레이커는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코스피가 이제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전체 거래를 20분 동안 멈추는 조치입니다. 어제는 이제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0: 금융당국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1: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매도 압력을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이후에도 투자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액 가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 예, 오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안주율 어떤 걸까요?
1: 오늘 한국과 브라질이 정상회담을 소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경제협력의 기회는 한층 가까워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브라질은 멀어도 기회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예, 참 신기합니다. 저기 반대쪽의 나라인데.
1: 12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0: 네. 이렇게 또 가까워진.
1: 그래서 지금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네.
1: 네네.
0: 자, 이쯤에서 최기찬 기자 고생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피처링 하시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이혼의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아침부터 정말 뜨거운 출근길입니다. 극성수기 출근길 치고는 그래도 꽤 차들이 많은 편인데요. 한강을 따라서 가는 길 동쪽으로 더 밀립니다. 두 길 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일대까지 50분은 걸리고 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구간 구간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차들이 많은 편입니다. 성남 쪽으로 문학일대 또 신천에서 석수까지 지체고요. 수도권제 1순환도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또 조남에서 안양터널 구간으로 지체가 두드러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서울 방향은 수원일대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성수 쪽으로는 군자에서 성수까지 의정부 쪽 창동교 일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투 온 원.
0: 전주 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멋쟁이 신사.
0: 더위도 이분과 함께라면 겁나지 않아요. 웬만한 보양식보다 든든합니다. 무더위도 지치지 않는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들 제가 잘 먹고 여러분들의 땀까지 대신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다 든든하다. 야,
1: 아 그 왜 이렇게 더워요?
0: 너무 더워.
1: 아 진짜 이번 여름 쉽지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네. 뭐 해가 따가웁게 덥던 걸 끝나니까 네. 또 묵직하게 수분감 있게 덥고.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맛쟁이 시사 시즌2 시작은 역시 먹고민 상담소로 갑니다.
1: 맞습니다.
0: 상황에 맞는 음식 추천, 뭐 망한 음식 살리는 법, 어떠한 고민도 다 살립니다. 우리 이원희 셰프님이 사연에 딱

0: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미리 도착한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35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았었던 먹고민 사연 중에 아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0: 아, 정말?
1: 네, 우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진미채를 무쳤는데요. 소스를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짜졌어요. 유유.
0: 아, 아이고.
1: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도와줘요, 원희셰프. 찾지 마요.
0: 아, 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왜냐면은 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싱거운 음식은 살려낼 수 있어요.
0: 그렇지.
1: 네. 근데 짠 음식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0: 그렇지.
1: 짠 음식은요. 여러분들 수민 작가님.
0: 아, 또.
1: 네. 저희 짠 음식 살리는 전문가 저희 수민 작가님 거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본 결과
0: 수민 작가는 진짜 뭐든 살려야 되거든요.
1: 네. 밥을 넣어서 볶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0: 단
1: 네.
0: 한 음식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짜게 무쳐진 진미채는 여러분들 아 진짜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 짜가워진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얘는 짜진 음식이 아니에요. 짜가워진 음식이에요.
0: 음식. 네.
1: 이런 음식은 살리기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0: 어려워.
1: 네, 네. 그래서 밥을 넣고 볶는 저희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정도 내는 걸로 해서 가름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진미채니까 예전에 진미채 볶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짜지 않게 진미채를 무치시려면은요 소스를 한꺼번에 다 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얘를요. 찜통에다가 한번 쪄주세요.
0: 오.
1: 근데 찜통에다가 쪄주실 때 안 그래도 얘가 단맛이랑 짠맛으로 이미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살짝 중화되게 기름 코팅, 마요네즈로 한번 살짝 버무려 주신 다음에 찜통에
0: 나왔다.
1: 올려서 예. 얘를 한번 퍽 하고 쪄주시면은요 얘가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면서 짠기가 살짝 빠지거든요. 요때 무쳐주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짠 음식으로 가는 거는 피하기 위해서 양념을 처음부터는 조금씩 넣으면서 무치십시오.
0: 그래.
1: 하지만 짜진 진미채가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뭐한다? 볶음밥으로 간다.
0: 총총총 썰어가지고
1: 네.
0: 예, 볶음밥 쪽으로
1: 네.
0: 밥을 보내. 많이 또 드시겠네요.
1: 네, 정말 아쉽지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0: 아, 되게 수민 작가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1: 네. 네. 정말 대단해요.
0: 천재예요. 네.
1: 그래서 일부러 음식을 미리 짜게 만든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0: 아, 네. 밥을 못 먹게 하니까.
1: 네. 밥을 더 먹기 위해서.
0: 더 먹기 위해서.
1: 네. 음식을 일부러 좀 짜게 한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네.
0: 이 정도면 진짜 사랑스러운 발칙이네요.
1: 네. 정말. 네. 네. 정말.
0: 인정 인정.
1: 먹신으로 인정합니다. 저희가.
0: 인정 인정.
1: 네.
0: 자, 맛쟁이 시사 시즌2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특집으로 꾸며보네요.
1: 맞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 중복이었잖아요. 이제 말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0: 벌써?
1: 네, 말복에 우리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 든든하게 챙겨 드셨으면 해서 오늘은 특별히 복날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와!
1: 네.
0: 복날은 뭐 늘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특집으로 하니까 네. 더 뭔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1: 네. 실은 뭐 늘 항상 잘 먹는 저희들로서는 뭐 복날이 의미 있겠냐 하지만 실은 저도 여름에 챙겨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네. 그만큼 여러분들 복날이 더위를 넘기기 위해서 정말 잘 기운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챙겨 드셔야 되는 날이니만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복날 특집을 한번 해볼 텐데요.
0: 좋아요.
1: 복날은 여름 중 가장 더운 기간 초복 중복 말복을 뜻하잖아요. 복날의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여름이 기운에 가을의 기운이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로 여름의 기운이 한창일 때거든요. 이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몸을 보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테디 혹시 초복 중복 때 뭐 몸보신 하셨나요?
0: 저는 이제 닭으로 갑니다.
1: 아, 닭으로 가죠.
0: 삼계를 좋아해서.
1: 네. 혹시 물 빠진 닭으로 가나요? 튀긴 닭으로 가나요?
0: 상관없는데.
1: 네.
0: 대부분 물 빠진 닭을 먹으려고 합니다.
1: 맞아요. 저도 물 빠진 닭을 먹으려고
0: 먹어야
1: 하거든요.
0: 돼, 이때는. 얼마나 좋아요.
1: 에이. 저는 보통 그래서 백숙이나 삼계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0: 들깨 삼계탕이에요.
1: 고소한 버전으로 가시는군요.
0: 네, 저 앞에 또 유명한 메뉴 하나만 파는.
1: 와,
0: 예, 대가 있습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석천 형이랑 같이 너튜브 찍으면서 갔었던 광주의 맛집. 다슬기와 능이버섯이 들어가 있는 닭백숙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제 지금까지 인생 음식 중에 이 손꼽히는 음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음식이거든요.
0: 그렇게 맛있어요?
1: 이게 그 민물의 다슬기의 그 시원한 맛이랑 능이버섯의 향긋함과 고소한 닭백숙이 만나서 쫙 입으로 들어오는데 위에 부추가 싹 올라가 있거든요. 부추랑 같이 건져가지고

0: 소금 톡톡 찍어가지고 먹는데 정말 맛있었던. 네.
1: 전라도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0: 아, 전라도 광주.
1: 전라도 광주.
0: 네,
1: 아,
0: 전라도 광주입니다. 네, 멀리 가서, 네, 상무지구에 있는 곳이었는데.
1: 아, 상무지구에. 네, 네. 비싼데 거기.
0: 아, 정말. 예, 정말 석촌형이랑 저랑 먹고 깜짝 놀란 음식이에요. 아, 예, 그리고 아까 들깨 들어간 삼계탕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광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들깨 오리탕 드셔야 됩니다. 아,
1: 있어 있어.
0: 들깨 오리탕 그거 갖다가 그 초고추장을 들깨가루에다 넣어가지고 푹 찍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거기는 아, 또 미나리를 계속 리필을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야, 미나리를 데쳐서 먹는 그 들깨 오리탕의 국물 맛은 정말. 아, 예.
1: 데쳐가지고 살점 딱 떼가지고 그 쏠 돌돌 말아서 초장에 찍어 먹어요.
2: 아, 예, 진짜 맛있는데.
0: 이 전국 행사 다니면서 안 먹어보신 음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
1: 좋습니다. 네. 자, 요거 하나 갈게요.
0: 네.
1: 평생 에어컨 없이 살기 대 평생 몸보신 음식 안 먹고 살기. 에어컨이 없어. 그 대신 몸보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혹은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 근데 이제 대신 몸보신은
0: 몸보신 음식을 못 먹어.
1: 못 먹어, 못 먹어.
0: 하나 둘 셋 하면은 에어컨의 에자랑 몸보신의 몸자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1: 할까요?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이,
0: 네,
1: 살 수 있는
0: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1: 하나 둘 셋 에.
0: 네. 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식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1: 아, 선풍기도
0: 왜 놀래요?
1: 있고. 선풍기도 있고.
0: 뚱뚱이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 할 수 있어. 근데 몸보신 음식을 못 먹으면.
0: 맞아요. 네. 차라리 먹으면서 땀 줄줄 흘리고,
1: 그래, 흘리고
0: 시원한 물로
1: 샤워하면, 예,
0: 샤워 한번 하면 되지.
1: 등록하면 되지.
0: 그럼요. 예.
1: 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놀래?
0: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그 덥고 후텁지근하다는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1: 그렇지.
0: 7년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1: 그렇지.
0: 예, 저는 거기서 에어컨 없는 기숙사에서 살았었어요.
1: 대단하다.
0: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1: 되지.
0: 그럼요.
1: 됩니다, 이게.
0: 하지만 뭘 먹어야 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에, 여러분.
1: 못 먹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 뭔 인생이.
0: 예, 맞아요. 있어요. 그게 얼마나 처량한지 알아요, 여러분? 노래나 빨리 한 곡 들으시죠, 뭐.
1: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 로살리아라는 뮤지션이
0: 네.
1: 부른 치킨 데리야키.
0: 아, 치킨 데리야키. 저 이에 이 곡 들어본 적 있는 거
1: 아, 정말?
0: 같아요. 네네네.
1: 치킨 데리야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3: 라로살리아.

0: 로살리아의 치킨 데리야끼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 들어보니까 무슨 노래인지 알겠네. 네,
1: 무슨 노래인지 알겠죠. 춤추기 딱 좋은 노래예요.
0: 이 데리야끼는 네. 근데 좀 짤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약간 짠 느낌 나요.
1: 어, 왜냐면은 약간 수분이 증발했을 것 같아요.
0: 약간 있어. 간장기가 많을 것 같아.
1: 맞아요.
0: 자, 복날 음식 특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몸보신 제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몸보신 음식 보내주신 거 소개해볼게요.
1: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음식 중에 보통 제가 웬만하면은 어려운 음식부터 시작 안 하고 공감 많이 가는 음식을 하는데요.
0: 예.
1: 여름에 이 음식은 요리사로서도 진짜 추천합니다 하는 음식을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0: 누구예요? 누구?
1: 24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먹순이 고1 딸은 복날이 되기만을 늘 기다립니다. 귀찮아서 삼복에만 임자수탕을 해주거든요.
0: 임자수탕?
1: 닭 한 마리 푹 삶아서 육수를 시원하게 식혀놓고요. 여기에 견과류랑 깨 간 거 그리고 삶은 국수랑 닭고기 넣어서 살살 넣어서 먹어요. 손은 좀 가도 땀 빼고 기운 빠졌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1: 많은 분들이 되게 생소한 음식이라고 하실 텐데요. 혹시 검은 깨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테디?
0: 검은 깨?
1: 검은 깨. 흑임자.
0: 흑임자.
1: 흑임자라고 흑임자. 부르잖아요.
0: 어, 예. 네.
1: 까만 깨를 흑임자라고 부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깨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0: 임자.
1: 흙을 빼고 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자, 깨를 가지고서 수탕, 약간 국물을 내서 먹는 여름 음식, 대표적인 궁중 음식 중에 하나인 게 바로 또 임자수탕입니다.
0: 아.
1: 깨국을 차갑게 해서 먹는 거예요. 꿀도 살짝 넣어서 아니면 소금을 넣어가지고 아주 달큰하면서 짭조름하게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을 드실 수 있거든요. 닭육수를 시원하게 식혀가지고 닭살 쪽쪽 찢어가지고 고소한 깨국이랑 드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콩국수만들 먹고 살았는데 임자수탕 드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여름을 몸보신도 해가면서 고소하면서 아주 맛있게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임자수탕이거든요. 저는 이 음식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사님께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게
0: 전문적인 어떤 음식을 네. 만났어요. 덕분에
1: 한번 임자수탕 검색하셔가지고요 요 레시피를 한번 해서 드시거나 임자수탕 파는 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검색하셔서 가볼 것도 여름을 아주 맛있는 맛으로 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추천해드립니다.
0: 예, 임자수탕 먼저 해가지고 지금 다른 뒤에 네. 요리들을 봤거든요.
1: 이제 좀 쉽게 가자고. 어려운 거 하나 쳐냈으니까.
0: 이게 특식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식 같아.
1: 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요. 이제 모르는 거 했으니까.
0: 진짜요?
1: 에.
0: 얼마나 이상한지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이상한지 네. 들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예. 8183번님이
1: 네.
0: 저는 오이 냉국을 먹습니다.
1: 우와!
0: 갑자기.
1: 여름에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오이냉국이에요. 미역냉국, 오이냉국 진짜 많이 먹거든요. 맛있어요. 왜 이래요?
0: 알겠어요. 한 줄 네. 읽었어. 한 줄 읽었어. 처음에는 그걸로 무슨 몸보신이 되냐? 아, 본인도 알고 있네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한여름을 땀을 많이 흘리고 입맛까지 떨어진 날에는 뜨거운 보양식보다 시원한 오이냉국이 더 잘 맞았습니다. 새콤달콤한 국물 한 숟갈이면 잃었던 입맛이 살아나고 시원한 수분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오이냉국은.
0: 예. 네,
1: 그래서 오이냉국 같은 경우에는 이 떨어진 입맛을 회복시켜주는데 산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새콤한 맛.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식초를 보통 곡물을 베이스로 담그기 때문에 이 신맛이 톤이 다운됐었을 때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0: 오.
1: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와인 식초를 물을 부어서 먹는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0: 그치, 그치.
1: 근데 우리나라 곡물 식초, 곡류 식초를 갖다가 이 톤을 낮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오이랑 같이 썰어가지고 깨 팍팍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가 너무 어려운 임자수탕으로 시작해가지고 오이냉국을
0: 예, 예. 예,
1: 약간 뭐 무슨 몸보신이냐 하시는데 정말 산미로서 원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입맛을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뉴라는 거.
0: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이냉국은 네. 오이냉국만 먹는 거죠? 거기에 뭐 밥을
1: 오이냉국에 국수도 말아 먹고 밥도 말아 먹잖아요.
0: 밥도 말아 먹어요?
1: 그럼요.
0: 네. 진짜. 이런 걸 잘 몰랐어.
1: 오이냉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0: 아 정말.
1: 예, 예, 예, 예.
0: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너무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0: 알겠습니다. 또 다음 보양식 네. 볼까요?
1: 01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집은 꼭 민어탕을 먹습니다.
0: 아, 여긴 좀.
1: 네. 몇 년 전 복날에 무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입맛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끓여주신 민어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지쳤던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복날만 되면 자연스럽게 민어탕을 찾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야. 이것도 진짜 열량
1: 맞아요.
0: 네, 네. 아주 가득.
1: 그 민어탕은 우리가 알

0: 알고 있는 여름 생선들 중에 크기가 좀 큰 생선 축에 들어가요. 크기가 큰 생선은요, 대구탕처럼 큰 생선을 맑게 맑은 탕을 끓여서 먹는 것들도 있지만 민어 같은 생선들은요, 고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민어는 민어 곰탕이라고도 부릅니다.
1: 맞아 맞아.
0: 네, 그래서 민어는 정말 뽀얀색 국물이 나오게 푹 하고 끓여서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살이 보실보실보실 무너지면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소금 간 많이 안 하고 드셔도 정말 깊은 맛 즐기실 수 있는 게 민어탕이니까 민어탕 올여름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민어탕 맛있어요.
1: 아, 민어탕 맛있어. 네. 인정입니다. 비슷하게 또 있습니다. 네. 박은하님이 복날엔 추어탕이 최고인 듯. 삼계탕이나 오리탕, 오리백숙은 제 입맛에 약간 느끼하더라고요. 고기보다 야채, 생선을 더 좋아하거든요. 보양식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보양식이 아닌가 싶어요. 추어탕 좋죠.
0: 네, 추어탕 혹시 드실 때 산초가루 넣어서 드세요?
1: 넣어서?
0: 네, 네. 네. 저도 산초가루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제피가루.
0: 네, 제피가루. 이거 넣어서 드시면 정말 톡 쏘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늘어져 있었던 거를 산초 향이 팍 하고 깨워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초 같은 걸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1: 저는 좀 특이하게 먹는데, 네, 그렇게 그냥 오리지널 추어탕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어릴 때 기억으로 마가린을 살짝 넣어요. 마가린을 살짝 넣어. 이게 생각도 못하는 조합인데
0: 꼬숩게 먹는 거구나.
1: 그리고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해요. 그래서 추어탕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요.
0: 우와.
1: 그래서 그걸 부셔가지고 같이 떠먹으면은
0: 그 안에 노른자가 이렇게 싹
1: 녹아들어가지고
0: 너무 맛있겠다.
1: 좀 묘하게 약간 외국식 같으면서 보양식 같은 느낌으로.
0: 저 보통 짜장면 먹을 때 달걀 후라이 이렇게 터트려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1: 예, 예.
0: 저는 짬뽕에다가 후라이 올려가지고
1: 그런 느낌이다.
0: 노른자 터트려 먹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거든요.
1: 괜찮아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0: 근데 노른자 들어가서 먹는 거 진짜
1: 마가린
0: 킥이다.
1: 넣고 딱 맛있어요.
0: 지금 방금 전에 소리 들어갔나요?
1: 왜요?
0: 꾸르륵 했거든요.
1: 안에 천둥 쳤군요.
0: 와.
1: 다행히 날씨가 여기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0: 거봐요. 임자수탕에서 오지 않고 추어탕에서 오잖아요.
1: 임자수탕은 우리가 안 먹어봐가지고 혀가 반응을 안 해요. 아직까지 침샘이 아직 반응을 못했어.
0: 오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닭요리를 보내주셨는데, 닭요리를 비껴가는 한 가지 음식을 또 해드리자면요, 7081님께서 저는 복날에 꼭 바지락 칼국수를 챙겨 먹어요. 시원하고 깊은 국물에 잘 익은 면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왠지 모를 든든함이 속을 꽉 채워주는 기분이에요. 값비싼 보양식보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주는 위로와 에너지가 저에겐 더 크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이야, 거기에 비하면 베르사유님은 네, 닭만으로 또 복날이면 저는 닭 요리 코스, 닭 코스 요리 전문점에서 몸보신을 합니다. 생 닭가슴살 6회가 먼저 나왔고, 닭볶음탕에 닭튀김, 삼계탕, 닭죽으로 마무리인데 네, 정말 맛있어서 복날에 꼭 가는 맛집입니다.
0: 닭닭닭닭닭닭닭 약간 이런 집이네요. 네.
1: 여기 거의 닭살인자인데요. 닭을 가만두지 않네요.
0: 근데 튀김에 삼계탕에 닭죽에 닭볶음탕에 생 닭가슴살까지 나오면은 뭐 정말, 와, 여기 제 생각에 초계무침 들어가면은 거의 뭐 그랜드슬램인데요, 그냥.
1: 연쇄살 개마.
0: 연쇄살.
1: 진짜로. 와, 어마어마하게 닭을 드시고 오실 수 있네요.
0: 네.
1: 진짜 만끽하고 오실 수 있네.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양식을 진짜 잘 챙겨 드시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민어부터 뭐 바지락에 추어탕에 오이냉국에 임자수탕까지 정말 닭이랑 오리 말고도 정말 많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 네, 이쯤에서 저희 소개된 분들 모두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면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레오?
6: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저녁에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요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복날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8: 네, 그 와중에 5463님께서 복날 음식 중에 최고는 남이 사주는 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6: 아, 그게 최고지. 언제나 최고야.
8: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저 요리사거든요. 남이 사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6: 아, 셰프님도 그래요?
8: 그럼요. 아, 예, 예.
6: 다 똑같네요. 네. 자, 더위에 지치지 말고 잘 드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8: 맞습니다.
6: 온무에 밥만 잘 먹더라.
8: 아, 오랜만에 우리 미니 보고 싶네요.
6: 네,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셰프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8: 네.
6: 여러분,
8: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 순대.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주차할 때 하루의 운을 점칠 때가 있어요. 저기 운 좋게 빈자리가 보이는데 다가갔더니 혹시 경차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갔더니 딱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한 방에 주차를 마쳤고, 대고 보니까 양옆에 차도 멀찍이 있어서 문 열기도 수월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가 또 지하 1층에 출입구 근처라면 그날은 그야말로 왠지 일진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자, 오늘 아침 가족들 하루의 시작 어떠셨나요? 7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